0: 청한다는 말이죠. 한 마음으로 모인 대중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는 건데요. 이 화청에서 청하는 내용이 참 귀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염불하듯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요. 염불이 따로 없다 하면서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전에 효성하는 것, 일가 친척에 화목하는 것, 처자 권속을 애호하는 것, 동기 간에 우회하는 것, 이 모두가 염불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그런 지극한 마음이 전해지는 음악, 범패 화청 듣겠습니다. 송암 스님의 소리입니다.
1: 지신을 정

못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새.

전진 모두 소용없고 북이 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돈논에가 서산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기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내가면 어린아이 청춘되고 잘나가네.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삼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용이 어찌 볼꼬.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 뒀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감옥이라.

극락 속에라 하는데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재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이른 말산 불보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고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 내 이고등락 하옵시고 사로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술하자 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개개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살아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슬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승승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주하여 현생 내생에 복을 심고 극락기를 닦읍시다. 나무 일심봉청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사조의 노랫말에 3 플러스 2박 엄무리 계열 장단으로 부르는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한다 하는 그 지극한 뜻, 요즘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의 그 지극한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 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 비는 그런 부모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보이던데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자녀가 대학에 갈 때만일까요?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에서 우리의 지극한 마음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앞서 감상한 화청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빌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염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염불이 따로 없다 하면서 쭉 열거한 내용들이 있었죠. 착한 마음도 염불이요, 순한 마음도 염불이요, 부모님 전에 효성함도 염불이요,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 처자 권속을 애호함도, 동기간의 우애함도 모두가 염불, 또 탐심 덜어 보시함도 염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덕목들은 지극정성으로 비는 내용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덕목들인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염불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나서 무언가를 지극한 마음으로 빌 때 그 기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일종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8월 26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감상하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이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이 처용무는 원래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춤이고요. 벽사의 뜻이 담긴 춤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는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1인이 추는 춤이었지만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 처용무로 확립되기에 이릅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처용무 반주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기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도 폭염 날씨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화청을 들으며 지심걸청의 큰 의미 되새겨 봅니다. 미국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의 타계 소식이 있어서 인생 부귀 영화의 가벼움도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죠. 돌리 파튼이 어제 80살에 타계했다는 소식 저도 들었는데요. 삶의 의미 새겨보게 되네요. 또 마들제님께서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스님의 연결식에 신부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스님을 추억하면서 다른 목사님을 포함해 세 분의 친구들이 생전에 교류한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던 세 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로 명동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목욕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부님, 스님, 목사님이 모두 발가벗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중생들이 감히 목욕탕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씻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쾌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세 분의 종교 지도자가 우정을 나누고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스님이 명진 스님이고 그 신부님이 함석헌 신부님이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부디 극락 왕생하소서. 이런 사연입니다. 이 마들제님이 소개해 주신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 스님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지난 22일에 제주도에서 입적을 하셨죠.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종교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참 많네요.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노래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우리 삶이 절로절로 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절로절로, 수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노랫말에 나오

저으듯이 절로절로 순하게 가면 좋겠네요.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2님께서 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 파마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해보고 20년 만에 하는 거예요. 파마하니까 밝아지는 것 같고 기분이 새롭습니다. 앞으로 머리를 좀 더 길러서 또 다른 스타일을 해보려고요. 제가 파마를 해서인지 사람들 머리 스타일만 보게 되고 파마한 사람들만 보여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사진 보니까요.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1007님께서 예전에 사진 올려주신 그 모습보다 훨씬 발랄하고 젊은 모습이라서 보기 좋습니다. 파마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상령산 풀이 준비했습니다. 상령산 풀이는 평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의 가락에 식임새를 더 넣어서 독주 형태로 만든 음악입니다. 오늘 상령산 풀이 듣겠는데요. 김철의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상령산 풀이 들으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철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죽지사는 일명 건곤가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노랫말 첫 부분이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와 같은 제목으로도 통합니다. 이 부분은 도암 이제라는 분이 지은 과시의 셋째 구절에 해당되는데요.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다른 영원히 존재하니 정막강산이 이제 백년이 됐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노랫말을 보면 이 노래의 화자가 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시작 부분의 내용하고 비교한다면 좀 대조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창문을 갑자기 활짝 열었더니 강호에 백구가 둥덩실 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가사의 노랫말 중에서 이처럼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는 그런 내용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죽지사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12가사에 하나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종묘제례학 전승교육사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산책길의 리듬 따라 경쾌한 발걸음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열릴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공연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해금 연주자 양희진, 김수민, 왕정은, 조형주의 4인이 각각 자신의 해금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펼쳐내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은하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는데요.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제목이 특별해 보입니다. 노은하 감독의 글 중에 이와 같은 제목의 공연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술의 시대, 음악을 통한 기록의 시대,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술이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연주를 넘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교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주자는 악보를 기반으로 연주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과 삶을 소리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은 해금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통해 서로 다른 삶과 음악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릴레이 렉처 콘서트입니다. 각 연주단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과 말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예술감독 노은하의 글에서 이 음악회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공연 무대에서 모든 연주자는 자신의 음악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삶을 말로도 풀어내서 그 세계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마도 연주자마다 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간 음악만 들어왔던 연주자들의 생각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입니다. 8월 29일 공연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단위로 해서 2시에 해금 연주자 양희진, 3시에 김수민, 그리고 1시간 쉬고 5시에 왕정은, 6시에 조형주의 무대가 오르는데요. 해금 연주자 양희진은 자신의 음악 여정은 그리움, 사랑이란 두 단어로 풀어내고요. 김수민은 처음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비추는 마음의 음악을 담고자 했고요. 왕정은은 해금을 만나 배우고 탐구해 온 여정을 네 작품에 담았고요. 조형주는 음악적 여정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했습니다. 연주자마다 다양한 곡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6시부터 시작되는 조형주의 음악회 때에 여창가곡 우락 바람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곡을 미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8월 29일에 있을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 공연 중에 오후 6시에 열릴 조형주의 해금 연주 무대에 가시면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 공연 무대에서는 장명서의 노래 조형주의 해금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열릴 공연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해금 연주자 양희진, 3시에 김수민, 5시에 왕정은, 6시에 조형주 이렇게 4인이 각각 자신의 해금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펼쳐내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서울대학교 노은하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고요. 이 무대에서는 해금 연주자들은 모두 서울 해금 앙상블 소속의 젊은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음악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립니다. 해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연은 많은 분들께 개방하는 공연이라서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요. 토요일에 대학로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러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 공연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김다현, 홍성하, 김유나, 최은지의 공연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전체 22명의 해금 연주자들의 릴레이 렉처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공연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번에 해금 산조 듣겠습니다. 대금과 퉁소, 해금의 명인 한범수류 해금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1950년대 후반에 완성된 산조인데요. 이 산조는 특별히 대금 산조와 판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이고요. 계면조 중심의 남도가락 위주로 짜여진 음악입니다. 이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이루어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느린 부분 진양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은일의 해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함께했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이 제31회 해금 독주회를 준비 중에 있죠. 9월 20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나는 김영재 올시다 라는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공연도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소개해드리니까 저도 공연 보러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2시, 3시, 5시, 6시에 펼쳐지니까요. 해금 연주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음악도 듣고 편한 마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병창 한 곡 골랐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이 소리도 함께 해야 하는 음악인데요.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잘 해야 하는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병창을 하시던 분 중에는 가야금을 잘하는 분이 소리를 배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소리를 잘하는 분이 가야금을 배워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가야금 병창 전공이 있고요. 또 국가무형유산의 종목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가나 민요 또 판소리의 여러 대목을 부르는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사또는 동원에 자정 후 여봐라 호방 형이 듣거라. 네. 이 고을에는 미인 미색이 많다 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점고부터 허렸다. 네. 호방이 기생점고를 허는디

여보아라. 점고를 그렇게 느리게 하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하겠구나. 내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드려라. 호방이 눈치

0: 기생점고 다 하였다래오. 내 여보아라, 내 들으니 너희 꼴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데 점고의 불참이니 어찌된 일인고? 호방이었자오되 접사오니 춘향 어미는 기생이로되 춘향은 기생이 아니온바. 전전 2등 사또 자제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은 후로 지금 수절을 하고 있나이다.
1: 그렇지.
0: 뭐시? 기생의 자식이 수절을 해? 그년 바삐 잡아들여라.
2: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이었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기생점고 대목은 변학도가 신관사또가 돼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일은 뒤로 하고 춘향이를 수청기로 삼을 생각에 그곳에 소속된 기생들을 점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하니까 춘향이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호명하라 재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또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좀 느린 속도로 시작했지만 이내 속도가 빨라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는 그 여러 명단에서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변학도가 잡아들여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생점고 대목은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를 보면 진채선의 더눔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대목이 판소리 춘향가에서 인기 대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처럼 가야금 병창으로 부르는 기생점고 대목을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 음악은 보뜰마을님 신청음악이었는데요. 어제였나요? 어제 신청곡이었습니다. 그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지역에 이라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방아 찌을 때 우리가 그냥 방아만 찌은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방아 찢는 소리가 노동요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 방아 찢는 소리 듣겠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도 방아 찢는 소리에 이어서 제주민요 산천 초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 지역으로 가볼까요? 남도 잡가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육자배기는 남도 음악의 중요한 특징들을 모두 담고 있는 소리인데요. 육자배기란 이름이 바로 육박 진양조 장단의 한각에 육박 이라고 하는 육자박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말락, 개구리 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교음악 화청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남녀노소 존비 귀천을 물론하고 빈손 빈몸 들고 나왔다. 그래서 물욕 탐심 내지 마오 이렇게 앞부분부터 노래하는데요. 백년이나 탐한 재물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우리 삶이란 빈손

왼손 빈몸 들고 나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초로 같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불교 교리가 쉽게 전달되는데요. 그런 명곡 오늘 들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당부, 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보이리, 길이. 김규동 시인의 시 해는 기울고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막히면 잠시 쉬어가도 됩니다. 다시 몸을 일으키는 순간 또 다른 길이 펼쳐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이진아의 노래 사는 게 니나노 듣고 왔습니다. 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쉬어가는 법을 잊게 되죠.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번 쉬어보면 알게 됩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달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요. 아, 지치기 쉬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 가장 사실 위기죠. 잠시 멈추고 쉬어가면서 일상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함돈균의 사유하는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음악을 한 곡 더 준비했어요. 블랙스트링의 바다의 노래.

0: 블랙스트링의 바다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굉장히 웅장하네요.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어떤 그 배경음악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소일구 외양간 철거님께서 문화시대 삶의 플러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로 정숙박님께서 한 박사님 여기서 뵙네요 하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셨고요. 1967번 쓰시는 분 오늘 선곡이 좋으네요. 그니까요. 음악도 좋고 앞으로 함께 나눌 이야기도 좋을 겁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일상에 사유를 더하는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사유하는 즐거움을 알려줄 함돈균 문학평론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오랜만에 봬요. 네.
1: 지난번 한 번 제가 좀 걸렀습니다.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네,
1: 사정이 있어서.
0: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반갑고 네. 오랜만에 뵈서 네. 또 그 사이에 바쁘시게 또 신간도 네. 또 나오게 되었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제목은 시선의 철학.
1: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래도 이 책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가셔야죠.
1: 아, 네. 예전에 제가 사물의 철학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네. 네, 그 책에 이제 후속편으로 냈었던 책이 있었어요.
0: 네.
1: 네, 네, 그 책이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해서 다시 개정 증보판으로 출판사를 옮겨서
0: 네.
1: 네, 내게 됐습니다. 네. 사물의 철학이 지금 난다 출판사라는 곳에서 냈는데
0: 네.
1: 그곳으로 이것도 이제 판권도 옮겨오고 판형도 바꾸고 이렇게 네. 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사물의 철학과 순간의 철학에 네. 이어서 이번 시선의 네. 철학까지인 거네요. 네.
1: 저의 일상 철학 시리즈 이제 완결편입니다.
0: 아, 더 나오진 않습니까?
1: 네, 일단
0: 오,
1: 네.
0: 예.
1: 출판사에서 그곳으로 충분하다.

0: 거기 함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문화시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로 네. 두 권을 또 주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1: 아 이거 제가 영광입니다. 선물 드릴 수 있어서
0: 자 함동균 문학평론가님의 새 책 시선의 철학 선물로 드립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 추첨해서 저자 사인본으로 아주 특별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 워낙 지금 한국에서 열풍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 문화시대에서는 네. 7월에 또 인문학 산책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좀 다루기도 했고 이지의 영화 기자님과 또 영화로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도 살펴보기도 했지만 네. 또 함동균 평론가님은 시선의 철학처럼 또 함동균만의 시석이 분명히 있다.
1: 아, 네.
0: 그래서 오늘은 그 함동균이 바라본 오디세이아를 함께 해볼까 하는데 영화 보셨습니까?
1: 네, 봤습니다.
0: 어떠셨어요?
1: 뭐 기본적으로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네. 이제 좀 탁월한 면이 그분이 있잖아요. 네.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작이 또 있는 또 작품이기도 하니까.
0: 그렇죠.
1: 예. 그냥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가지고 가는 영화고 네. 또 흥행성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화고 스토리도. 근데 그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그 좀 스토리 자체가 이미 스펙타클하거든요.
0: 네.
1: 그것과 그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풍성한 어떤 철학적인 인문적 함의 그다음에 감독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을 결합시켰다고 생각하면은 기대에는 저는 미치지 못했다.
0: 아,
1: 네.
0: 아 그걸 봤을 때는 기대에 못 미쳤다.
1: 네.
0: 아, 그 예상밖에 대답인데요.
1: 많이 못 미쳤다. 네. 그러니까 원작이 가지고 있는 이미 스펙터클만큼도 영화가 못하고.
0: 아, 그런가요?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에 대한 기대에도 그만 못하고 또 IMAX라고 하는 것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걸 많이 내세웠는데
0: 네.
1: 영화적으로도 제가 그 이런 형태의 영화라면은 왜 그 IMAX로 전부 다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꼭 그 필요한 일이었는가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저는 설득을 받지는 못했어요.
0: 아, 놀란 감독의
1: 네.
0: 그 자아실현 이런 정도로.
1: 네.
0: 아, 근데 요건 좀 궁금하긴 해요. 계속 제가 이제 질문을 갖게 되는 건데 왜 이 시점에 네.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뭐 여러 작품을 많이 쓰기도
1: 네.
0: 했고 왜 오디세이아를 영화로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오디세이아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인가? 그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저는 또 사실 오디세이에 대한 열광은
0: 예.
1: 그 원래 문학 텍스트 오디세이에 대한 열광이라기보다는 영화에 대한 열광이라고 생각이 들고
0: 놀란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서
1: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7월에 인문학 산책에서 또 그 네. 고전학자가 다루시기도 하셨고
0: 맞습니다.
1: 네, 그죠? 그다음에 예. 영화 기자님께서 다루시기도 하셔가지고 이게 뭐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계속 그 강의 고전 강의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그리스 고전 비극 강의를 한 20년 동안 계속 강의해왔거든요.
0: 네.
1: 그런데 네. 그리스 고전 비극이라고 하는 게 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이제 하나의 문학 장르인데 그보다 앞서서 기원전 8세기, 한 300년 전 앞서서
0: 네.
1: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 대한 일종의 집적이 있고
0: 그렇죠.
1: 그것을 300년 후에 그리스 도시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신화의 이야기를 인간의 시선으로 바꾼 것이 그리스 비극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그리스 비극 그 작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0: 내가 먼저 했다.
1: 네, 어떤 출판사와 네. 계약을 하고서 아직 책을 못 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대작이다가 보니까
0: 아직 안 나왔습니까?
1: 네, 제가 아주 일생에 그거를 되게 부담을 갖나 봐요.
0: 아, 너무 그럴 수 있을 것
1: 계약한
0: 같아요.
1: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이 그리스 비극이라고 하는 게
0: 네.
1: 그 그리스 비극의 3대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셰익스피어를 빼면은 서양에서 얘기하는 그 드라마 비극 작가의 네 명을 얘기를 할 때 이 세 명의 비극 작가를 다 얘기해요.
0: 네.
1: 5세기에.
0: 네.
1: 근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이 아니고 이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 시대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관점으로 휴먼 드라마로 바꾼 것이 그리스 비극이거든요.
0: 네, 네.
1: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런 작품이 늘 관심의 대상이고 늘 강의해왔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네.
1: 근데

0: 그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그 오디세이 그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심하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약간 초점이 비슷한 것 같더라고. 이번에
1: 그런가요?
0: 보니까.
1: 네.
0: 예, 제가 이제 왜이 작품이 영화를 봤을 때 생각보다 못했다,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냐면은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를 다루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는 호메로스가 원래 썼던 원작의 방식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지만 상당히 여기에는 신화적 관점이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사태를 결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신의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1: 네.
0: 훨씬 그것이 휴먼 드라마로 각색된 것이 그리스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의외로 스펙터클하게 영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왜 아이맥스로 이걸 꼭 찍었어야 됐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게그 원래 호메로스가 이 오디세이를 썼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굉장히 좀 신기한 상상력을 동원한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뭐 괴물도 굉장히 대단한
1: 그렇죠.
0: 괴물이 나오기도 하고 뭐
1: 네.
0: 요정과 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략돼 있고 휴먼 드라마로 많이 각색이 돼 있어요. 인간 드라마로. 특히
1: 네.
0: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약간 반전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그리고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 원래 정체성에 대한
1: 네.
0: 질문은 호메로스의 이야기에도 있지만 특히 어떤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데 그 질문은 기원전 5세기에 쓰여져 있었던 그리스 비극 작가들이 그 문제를 훨씬 더 중심으로 부각을 해서 호메로스의 원래 원작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인이 출정을 해가지고 트로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귀환하는 그리스인적인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리스 비극 드라마에서는 침략당한 트로이안인들의 관점에서 전쟁이 어떤 우리에게 고통을 줬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그리스인을 등장시키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전쟁이 어떤 의미였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 21세기의 전쟁이 끝난 시대처럼 보이지만
1: 지금 진행
0: 예,
1: 중이죠.
0: 새로운 전쟁
1: 네,
0: 그죠? 이런
1: 세계에서.
0: 것들이 늘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런 좀 정치적 질문 같은 것들도 이 사람한테 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굉장히 휴먼 드라마적인 관점에서 신화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를
1: 네.
0: 봤다. 그리고 그리스인의 승전 서사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시사적이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이 감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예전에 영화들 보면 뭐 메멘토, 인터스텔라,
1: 네,
0: 그다음에
1: 인셉션.
0: 인셉션 이런 영화들이 전부 다 시간, 시간의 혼란, 기억의 어떤 혼란, 그다음에 귀환, 예, 가족과의 어떤 만남, 그다음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관된 서사를 해왔던 관점에서 보면 오디세우스 이야기가 또그 영화의 전작들하고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얘기여서 그
1: 그러네요.
0: 사람의 다운 영화를 고전 텍스트로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보였어요.
1: 네. 아니, 저는 지금 솔깃한 게, 이거는 반전 영화 아니야? 이 부분이 굉장히 새롭게 들리긴 합니다. 네, 이게 정치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을 바라봤을 때 충분히 할 만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함동근 평론가님 버전으로 그 오디세이아 너무 지금 많이 알고 있지만 오디세이아를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주신다면 소개랄까요?
0: 그냥
1: 오디
0: 귀향에 대한 이야기죠.
1: 네.
0: 귀향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핵심이고,
1: 그렇죠.
0: 근데 그 귀향에 대한 것이 단순히 공간적 귀향이 아니라, 그냥 철학적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돌아와야 되냐?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아까 그 인문학 그 시간에서도 이것이 좀 테스트를 겪는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돌아오면서 인간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게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그런 이제 질문과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의 저는 이제 문학평론가니까 이야기의 뼈대를 보게 되면, 귀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오디세이 얘기가 오디세우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축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이 세 명의 주인공이 있죠. 그러니까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고
1: 그쵸? 예.
0: 오디세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페넬로페 아내가
1: 아내가
0: 있는데
1: 있고.
0: 한 사람은 집으로 귀향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한 사람은 집을 떠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찾는다고 하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이야기이고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고 집을
1: 떠나는
0: 떠나는
1: 이야기.
0: 이야기가 있고 집을 지키는 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0: 가지 구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이다. 뭐 이렇게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쏙쏙 들어오네요.
0: 네, 일타강사인가?
1: 쏙쏙 들어와요.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0: 세
1: 이것은
0: 가지.
1: 이 오디세우스, 오디세이아는 집을
0: 네.
1: 지키는 자와 떠나는 자와 돌아오는 자,
0: 네.
1: 이 세 가지 시선으로 만나볼 수 있는
0: 네.
1: 이야기이며, 귀향은 과연 무엇인가?

0: 책과는 다르게
1: 네.
0: 뭐 책에서도 약간 신격화된 어떤 보통의 영웅들이 네. 있다면 이 인물은 확실히 다르게 그려지죠. 영화에서는 물론 더 인간적으로 그려지긴 네. 합니다만.
1: 그러니까 이제 이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현대에는 영웅이란 말을 쓰지 않죠. 원래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영웅이란 말 자체가. 네. 이제 곧 우리가 문학
0: 전쟁 영웅인
1: 예,
0: 거죠.
1: 예, 그리고 예. 문학 비평을 하게 될 때 그래가지고 이 그리스 신화하고 그리스 비극이 등장한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해서 이걸 고대적인 문학 작품들의 그 전형을 우리가 영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현대에서 이제 영웅이 이제 사라지죠.
0: 네.
1: 그러니까 영웅은 그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전형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그리스 비극과 신화에 나온 인물들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 시랍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신의 피를 받았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인간하고 신 사이에서 보통 게 결합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영웅이 됐기 때문에
0: 네.
1: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되게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거든요.
0: 네.
1: 근데 이 그 호메로스가 다루었었던 이 트로이 전쟁을 둘러싼 이 이야기 최초의 어떻게 보면 신화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이야기의 시작인데 서양에서는 결정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두 개의 영웅이 영웅을 창조했다고 봐요.
0: 네.
1: 물론 이런 얘기들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시대에 전승된 얘기를 이제 묶어서 텍스트화한 것인데
0: 네.
1: 하나는 그 일리아스가 있죠.
0: 그렇죠.
1: 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트로이 전쟁이 전쟁을 향해서 이제 갔지만 10년 동안 교착 상태에서 움직이지 이제 못하고 있다가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10년 후의 시점의 이야기가 이제 이 일리아스의 얘기인데 여기에 주인공은 아킬레우스예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고대적인 전쟁 영웅이고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힘이 세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 되게 중요한 것은 명예예요. 그러니까 고대적 영웅의 가장 전형적인 것이 힘이 세다. 그다음에 명예를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힘이 세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형 영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0: 네.
1: 인간이 죽을 때 존엄성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아킬레우스형 인물인데
0: 네.
1: 비슷한 시기에 이 사람이 또 하나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형을 만들어내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힘이 센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여기 영화에서는 멧돼이만 같은 좀 특출난 사람을 해가지고.
0: 지략과 네. 지혜가 있는 네. 사람이죠. 네.
1: 이 사람한테는 이제 그 메티스라고 얘기하는데 지혜. 지략, 단순한 꾀를 넘어서는 어떤 인간적 어떤 그 지혜 같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전형적인 영웅으로서 우리가 고대적 영웅을 얘기하면 싸움을 잘하고 명예를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지략이 중요해. 근데 이 사람의 지략이 어디에 특화되어 있냐면 이 이야기에서는 귀향해가지고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특화되어 있거든요.
0: 네. 아까는 죽을 것인가. 네. 어떻게 명예롭게
1: 그렇죠.
0: 죽을
1: 그렇죠. 어떻게 명예를 줄 것인가.
0: 아.
1: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된다는 이런 영웅형 인물이기 때문에 두 개의 영웅이 있지만 사실은 이 후대의 오디세우스 같은 인물이 훨씬 현대적인 거예요.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네. 아킬레우스 같은 이런 형태의 영웅 인물은 그 후대의 문학에서 이런 인물이 별로 등장하지 않아요.
0: 너무 신화적인 예, 인물이라서.
1: 그런데 예. 오디세우스 같은 이런 인물은 계속 예, 어떤 문학에 계속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현대적 인물에까지 이것이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유럽의 그 문학사에서 보게 되면 서양 문학사라는 건 유럽의 문학사인데 유럽의 문학사에서 아킬레우스의 계보는 없어요. 그런데 오디세우스의 계보는 계속 있죠.
0: 네.
1: 그래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어떤 인물이 뭐 단테와 신곡 단테의 신곡 같은 데서도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0: 네.
1: 파우스트 같은 인물도 사실은 그 지식을 탐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파우스트가 지식을 탐하는 그 인물이 어디 원형이 있냐면 단테의 신곡에서 나오는 그 율리시스 같은
0: 네.
1: 인물이에요.
0: 네.
1: 이게 오디세우스죠 이게. 그리고 단테 같은 이런 드라마 안에서는 이 오디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이 지략을 높이 평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혜에 대한 너무 탐닉 때문에 스스로를 망친 인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요, 단테는.
0: 네.
1: 이런 어떤 계보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문학에서 아주 되게 위대한 문학이 그 아일랜드의 작가 그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거든요. 그 율리시스가 오디세우스의 라틴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영어권식 이름이란
0: 네.
1: 말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 호메로스의 얘기에서는 10년 동안의 귀향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인간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이 제임스 조이스는 그것을 단 하루의 얘기로

0: 압축을 해요. 그래서 율리시스는 단 하루의 그 압축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10년 동안 귀향을 하면서 겪었었던 수많은 유혹,
1: 네.
0: 욕망, 그다음에 뭐 어떤 지략을 통해서 뭘 통과하고 이런 얘기를 단 하루 동안에 한 평범한 개인이 겪는 이야기를 그를 압축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게 또 현대의 그 스탠리 큐브릭 같은 사람이 만든 영화에서 보면 아이즈 와이드 셧. 네, 이게 율리시스를 영화한 것인데 이 영화 율리시스 자체가 이 오디세우스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하룻밤만에 겪는 유혹과 욕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 네.
0: 그 모험이
1: 네.
0: 스탠리 큐브릭 그 영화가 네. 유작이 된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그 현대적인 형태의 그 영웅은 사라졌지만 현대적인 인간이 그 무엇인가 현대적 인간이 겪는 어떤 그 일상 속에서 겪는 그 정체성의 모험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전형이 오디세우스에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1: 네.
0: 볼 수 있죠.
1: 네. 와. 사실 오디세우스가 그래서 누구나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0: 네.
1: 누구나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게 그 귀향이 단지 자신의 그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 이 오디세이아라는 그 안에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0: 네.
1: 이제 각자만의
0: 네.
1: 그 삶의 파도를 넘어서 네. 향하는
0: 네.
1: 삶의 어떤 지향점이 있잖아요.
0: 네.
1: 거기를 향해 가는 모두가 오디세우스인
0: 네.
1: 거죠.
0: 그렇죠.
1: 네.
0: 거기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인간에게 있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이번에 이 영화로 만든 오디세우스가 제가 되게 좀 시시하다. 예, 원래 이 오디세이를 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1: 네.
0: 평론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시시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1: 네.
0: 영화의 얘기에서 이 사람이 겪는 우여곡절을 통해 가지고 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해석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괴물을 만나고 뭘 만나고 세이런의 뭘 만나고 이게 전부 다 어떤 메타포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 그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해주시면 되는
0: 예,
1: 것 같아요.
0: 거의 생략이 좀 되고 마지막에
1: 예.
0: 그 영웅의 귀환을 통해 가지고 가정을 회복하는
1: 그렇죠.
0: 이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같은 느낌이 있고 무슨
1: 네.
0: 글래디에이터 같은 검투사의 귀환 같은 그런 식으로 귀결된 얘기가 굉장히 좀 평면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1: 네. 네. 자, 시간이 벌써 30분이라고.
0: 네.
1: 그러면 음악을 듣고
0: 네.
1: 이야기를 제 질문이 너무 많거든요.
0: 네.
1: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겠습니다.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루드비 고란손의 세이렌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영화 오디세이 OST 가운데 루드비 고란손의 세일엔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코너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물 하나 드려요. 함동균 문학평론가님의 새 책 시선의 철학 선물로 준비해 두었는데요. 시선은 어떻게 낯선 질문을 발명하는가, 일상의 사유를 더해줄 책입니다.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께 저자 사인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보뜰마을님께서 인문학자 김기영 선생님의 이야기에 이어서 함동균님의 오디세이 풀이 경청하고 있으시다고. 또 네. 이게 아무리 들어도 이게 네. 시선이 다 다르니까 또 네. 재미가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주고 계시는 여여하게님, 지식과 정보의 향연에 흠뻑 취하고 있습니다. 자. 취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음악도 세이렌을 들어봤기 때문에 이 세이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네. 하는데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귀향하는 과정 중에 바다를 향해하던 중에 세이렌을 만나게 되죠. 네. 이 세이렌은 특징이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만 막고 자신은 이 위험한 노래를 돗대에 몸을 꽁꽁 묶으면서까지 듣게 네. 된단 말이죠. 네. 왜 굳이 이렇게 이 노래를 들으려 했을까요? 살고자 했던 사람인데 네.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1: 두 가지 해석이 거기에 철학적으로 있어요. 실제적으로 네. 왜냐하면 이제 서양에서는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철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철학적으로 많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욕망에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자신도 욕망에 끌렸기 때문에 듣기는 해야 되는 거야.
0: 네. 네.
1: 이런 이제 해석이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욕망이에요. 세이렌의 문제하고 이 뒤에 나오는 그 키르케하고 이런 것들은 욕망의 문제인데 네, 네. 듣고 싶으니까 들은 거야.
0: 욕망에 굴복한 네. 거네요. 네. 네.
1: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욕망에 굴복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과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는 듣고 싶은 그런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0: 네.
1: 그러나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고안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신화 이 얘기에서는 세이렌의 보통 노래를 듣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는데 네네. 더 중요한 거는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를 묶는 게 더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20세기에 굉장히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서 아도르노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0: 네.
1: 이분이 자기 스승 호르카이머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써요. 근데 이 계몽의 변증법에서 주인공으로 이 오디세우스를 다루거든요.
0: 네.
1: 그런데 오디세우스를 어떻게 다루냐면 이 세이렌 얘기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욕망 자체를 소거할 수 없다는 것을
0: 인정했다.
1: 알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욕망을 어떻게 그러면 휘둘리지 않고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기 통제의 기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명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0: 엄청난 지략가네요. 네. 진짜.
1: 그래서 네. 현대인의 가장 선구적인 인물로 오디세우스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세이렌에 대해서.
0: 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자연적인 건데 현대인이 되고 문명화된다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것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을 어떻게 문명화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통제 기구로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는 거 이런 거를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이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 이성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뭔가 통제하고 그저게 다루고
0: 네.
1: 기술적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제어하고 그래서 그 지배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지배.

0: 때로까지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는 것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이 장면을 해석하기도 하죠.
1: 네.
0: 근데 그 이후에 이게 호메로스의 그 이 이야기 이후에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가 되면은 한 이제 3, 400년 흐르게 되면은 그리스 철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헬레니즘 철학, 로마의 철학하고 이제 서로 합쳐지고 이러면서 소위 그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윤리학이 발전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윤리학은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학문인데 이 스토아 철학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 개념이 자기 규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자기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이게 이 윤리학의 굉장히 핵심인데
1: 네.
0: 그 자기 통제와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의 모티프가 이 오디세우스의 자기 몸을 묶는 이 세이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관점도 있습니다.
1: 네. 네. 자기 통제라면 묶고 귀도 막았을 것 같은데.
0: 아니 그걸 없앨 수는 없는 거야. 네. 그걸 듣고 싶기는 해.
1: 막을 수는 네. 있잖아요.
0: 적어도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전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1: 네.
0: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 것을 알고 현재가 미래를 통제하는 그런 시간의 통제라고 이것을 보기도 해요.
1: 네. 네. 예. 지금 이 세이렌의 서사와 이제 앞으로 제가 예. 질문드릴 이제 그런 오디세우스가 뭐 요정 키르케를 만난다거나 또 여신 칼립소 섬에 머무르기도 하는 이런 장면들과 이야기들은 이제 총체적으로 욕망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키르케를 만났을 때도 한 1년.
0: 예.
1: 그리고 칼립소의 섬에서는 한 7년.
0: 예.
1: 그러니까 귀향이 10년인데 예. 8년 정도는 예. 이렇게 머물게 된 예. 거예요. 근데 그 이 머무는 장소라는 것이 되게 안락하고 네. 낙원 같은
0: 맞습니다. 네.
1: 예, 그런 공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욕망에 대해서 네. 왜 거기에도 충분히 그러니까 욕망을 인정하고 8년을 보낸 것 같긴 해요.
0: 네.
1: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네. 그 7년 이후에 다시 귀향을 네. 선택하지만 심지어 너에게 불멸의 삶을 주겠다고까지 네. 칼립소는 이야기하지만 떠나게 되는데
0: 네.
1: 왜 이 욕망과 또 새로운 험난의 이 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됐을까요?
0: 그게 이제 그 아까 그 제가 그 저 오디세우스 말고 영웅 아킬레우스,
1: 아킬레우스.
0: 같은 이제 유형과 네. 상당히 다른 유형인데
1: 네.
0: 거기서는 힘이 세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명예롭게 죽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면은
1: 네.
0: 그러니까 거기는 명예롭게 죽는다는 것도 사실 죽어가지고 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예롭게 왜 죽어야 되냐면 명예롭게 죽어야 죽어서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시험
1: 네.
0: 받을 수 있는 거야.
1: 네.
0: 근데 여기서는 생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네. 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1: 예.
0: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영웅형이라고 하는 게 불멸의 삶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는 생존이 이제 문제가 되죠.
1: 네.
0: 근데 그 생존을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리주의자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보면은 배부른 돼지가 되겠냐, 배고픈 인간이 되겠냐,
1: 네.
0: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 칼립소도 그렇고 키르케도 그렇고 키르케에서 보면 그 가장 충격적인 그 신화의 장면이
1: 네.
0: 먹는 거에 막 그거 하다가 돼지로 바뀌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 얘기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만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그 부모가
1: 네.
0: 먹다가 돼지로 변하는 그런 장면, 예,
1: 네.
0: 그 장면을 거기다 그대로 오마주한 건데,
1: 아.
0: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1: 예,
0: 예. 그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오디세이 얘기에 있는 중요한 철학적 질문은 욕망에 먹히면 돼지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키클롭스 얘기에서도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어로 우티스, 노바디. 나는 아무도 아닌 자다.
1: 네.
0: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서는 끊임없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이름을 속이기도 하고 거지를 변하기도 하고
1: 네.
0: 또 마지막엔 페넬레프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욕망의 문제도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욕망에 먹히면 돼지가 되거든요.
1: 네.
0: 그런 질문도 여기 있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억이 망각되는 삶을 통해가지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1: 네.
0: 그러나 유한성의 삶을 택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그 유한성의 삶을 택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럼 돌아오면 누가 있냐면 안락한 공간이 거기에도 보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예,
1: 어떤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0: 혼란한 상황이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통과해야 되지만 그 유한성을 어떤 방

0: 방식으로든 선택하고 이제 통과한다. 예. 그리고 신들의 그 귀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신이라고 표현됐지만 전통 사회 속에서는 신이라는 게그 운명이거든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팔자수관이라는 게 있어서
1: 네.
0: 세상이 이미 만들어진 어떤 대로 인간이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운명 안에서 인간이 어떤 그 지혜와 계략을 발현시켜 가지고 생존하게 되냐라고 하는 그런 그 자유 선택의 문제가 여기에 동시에 있는 그런 이제 드라마의 하나의 그 구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아, 근데 이거 보면서 아니 그 10년의 귀향 시간 동안 왜 오디세우스는 전쟁 끝나고
0: 네.
1: 바로 가지? 뭘 그렇게 헤매다가 바로 집으로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하는.
0: 원해서 뭐 그렇게 된건
1: 물론
0: 아니니까.
1: 그렇게 된건
0: 예.
1: 아니죠. 뭐 혼란의 상황, 갈등의 상황이 있었고 험난한 어떤 시련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 하나와 그왜 신들은 왜 오디세우스가 귀향하기까지 왜 이런 시련을 주었는가?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어떤 상징과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0: 예, 그건 이제 방금 드렸던 말씀하고 통하는 건데 전통 사회에서는 그 신이라고 얘기되는 그냥 그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신화적 세계 안에서는 신들에 가지고 모든 것들이 딱딱 지배되고 딱 점령당하죠.
1: 네, 통제되고,
0: 예, 통제되고 그리고 근데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뭐 신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사는 세계가 완전히 신화적 세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도 어떻게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얘기가 이 드라마를 만드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신화의 얘기에서 기원전 5세기가 되면 드라마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이 드라마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액션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행위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신화에서 인간의 세계로 바뀌는 그럴 때 인간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운명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하냐면 그 독립성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가 머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화에서 드라마로 바뀌게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그 계기와 가능성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이 액션을 찰수 있는 것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머리가 있는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게이 오디세우스라고
1: 오디세우스.
0: 하는 인물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신화는 신들은 계속 그런 걸또 물어봐요. 그 여기서 또 왜 이런 식으로 왜 신들이 이렇게 귀향을 허용하지 않았는가? 트로이 전쟁에 가가지고 명분은 우리 그리스 여자를 욕보인 납치해간 이방인들의 나라를 침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트로이 전쟁 안에서 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는 잠깐 나오는데 그걸 또 강조했죠. 그 안에서 가가지고 보면은 신전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거대한 도덕적 명분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모든 전쟁은 그 재물을 약탈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약탈하고 노예를 획득하는 가장 간단한 어떤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외계에서 어떤 그 명분과 그 안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사이에 어떤 분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그거를 딱 어떻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분석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하나 이 세상의 순리를 인간이 어기는 그런 모습부터 이런 신들이 바라보는 전지적인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오디세우스의 귀향이 어려웠던 거는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테나 여신을 모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을 모욕한 것이 그 이런 도덕 질서 같은 걸 모욕한 인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신의 눈으로 이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여기 투사가 되어 있죠.
1: 자,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렵게 뭐 전쟁까지 합하면 20년 만에 집에
0: 네.
1: 드디어 오긴 옵니다. 그런데 이 왕국 이타카 왕국에는 아까 지키는 자,
0: 예.
1: 집을 지키는 자인 오디세우스의 아내가 있죠. 근데 평온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자들의 사실 괴롭힘을 받고 있는
0: 네.
1: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페넬로페가 20년 동안이나 오디세우스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건 어떤 마음이었을까? 선생님의 시선으로
0: 예,
1: 한번
0: 제
1: 분석해 주세요.
0: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구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을까?
1: 네.
0: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아니, 근데 또 왜냐면 영화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0: 예, 영화에서 다르게 해석한 부분은 약간 뭐 내가 여왕.
1: 네. 왜 여성은 왕으로 인정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어떤 좀 주체적인 여성.

0: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죠.
1: 네, 네. 좀 귀여운 주체적인 영상인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떤 여성 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PC주의 얘기 같은 것도 나오는 것처럼 거기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납치해 갔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헬레네가 왜 그런 저기 그 흑인으로 흑인 여성 중에서도 모든 사람이 좀 동의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아름답다 딱 얘기할 수 없는 사람 등장했는가 아마 이런 것들도 문제의식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 페넬로페에 대해서
0: 네.
1: 네.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예전의 관점에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페넬로페의 기다림이라는 게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충절을 지킨다고 할까 남편의 충절을 지킨다고 할까
0: 당시 또 그리스 사회가 워낙에 네. 가부장적이고 네.
1: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게 가장 전통적인 관점이겠지만 네. 이 페넬로페는 거기를 그냥 20년 동안 이걸 지킨다라고 하는 건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구원자라고 얘기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그 부인하고 결혼함으로써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 드라마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왕이 없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런 영모 세력들에게 예, 어떤 영모 세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의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또 시도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페넬로페의 그 정치적 지략, 정치술과 정치적 지략으로 이거를 볼 수도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오디세우스만 여기에서 그 메티스 지략가가 아니고 페넬로페도 사실 지략을 발휘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두 사람의 만남이 단순히 그 가족의 귀환이 아니라 지성적인 인간이 어떤 방식을 통해 가지고 퍼즐을 맞추는가 이런 걸 게임의 이야기로 이거를 이제 보기도 사실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도 보면 예. 그 남편을 예.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0: 그러니까 또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1: 테스트를 또 하죠.
0: 예.
1: 네.
0: 예. 그러니까요.
1: 지성이라는 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테 매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0: 자, 근데 아까 이 오디세이아라는 작품은 크게는 집을 떠나는 자, 지키는 자, 그리고 돌아오는 자의 네.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그 한 명이 집을 떠나는 자를 네. 또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들이죠. 텔레마코스. 네. 오디세우스는 집으로 향하고 있고 텔레마코스는 아버지를 찾아서 집을 네. 떠나고 있는데 왜 굳이 이 전체적인 이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어쨌든 귀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오디세우스 이야기로만 서사를 풀어도 충분할 터인데 네. 왜 이런 구성을 잡았을까요?
1: 크게 보면 이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오디세우스 얘기는. 귀향의 이야기지만 귀향의 얘기보다 귀향을 통해서 무엇을 일으켰는가
0: 네.
1: 무엇을 성취했는가를 보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정체성을 찾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과거에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정체성을 우리가 찾기도 하지만
0: 네.
1: 그건 이제 고향의 귀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서사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을 떠나야만 정체성을 찾는 자도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엄마에게 완전히 이렇게 유착되어 있는
0: 예.
1: 성인이 되지 못한 아이 같은 성인도 있을 수가 있고
0: 어른아이 같은
1: 네, 어른아이 네. 같은 그런 네. 거죠. 그래서 베이비토그라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텔레마코스도 어떻게 보면 약간 베이비토그라는 자고 엄마한테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죠. 사실은
0: 네.
1: 내가 왕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넌 아직 뭐 비린내가 난다 거의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여기 대사가 그런 대사도 실제로 있는데
0: 네. 네.
1: 예. 돌아와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자도 있고 회복해야 되는 자도 있지만 떠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 같은 걸 성장시켜야 되는 자도 있는데 그에게는 낯선 모험도 사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은 그 이걸 귀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귀환해야 되는 곳이
0: 네.
1: 정말 내가 공간적으로 예전에 살았던 것인가
0: 그렇구나.
1: 살았던 곳이 곧 고향인가
0: 네.
1: 내가 했었던 그 익숙했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 그걸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인가 예. 그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되면은 그걸 꼭 공간적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문학적 이야기를 좀 오늘의 관점에서 환원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 그 이타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대한민국이냐 내가 살았었던 동네냐 뭐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언어권이냐
0: 네.
1: 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좀 뭐 반포 아파트가 나의 정체성이냐 나를 네. 성장시키는 것이냐
0: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죠 어떻게
1: 네, 그렇죠.
0: 보면
1: 예. 그 압구정동에 계속 머물리면 우리가 내가 성장하는 거냐. 그것을 떠나야 되는 것이냐.
0: 예.
1: 예. 그리고 내가 뭐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0: 남자였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는 것이 그게 이타카를 지키는 것이냐. 예. 다른 곳으로 떠나야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인문적 질문을 할 수 있는 메타포로 이타카를 봐야 된다고 봐요.
1: 아. 예. 그렇게 보니까 훨씬 더 이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엄청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니면 이 작품을 또 그렇게 해석해 주신 또 네. 선생님의 네.
0: 그리고 호메로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 전통적인 그 어떤 이야기들이 집적된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든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예. 그 당시에 뭐 모일 수 있는 이야기성과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집적돼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1: 자, 그러면 뭐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 네. 주제가 네. 사실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말씀을 다 주셨다 하실 수 있지만 이 오디세이아가 뭐 지금 뭐 책으로도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해요.
0: 네.
1: 그러니까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
0: 네.
1: 이거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0: 이게 방금 전에 했었던 그런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 네.
0: 그 정체성은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냐 만드는 것이냐 확장하는 것이냐 회복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있는 것이냐 예를 들면 귀향했다고 얘기하지만
1: 예.
0: 트로이 전쟁을 떠날 때에 이타카의 왕이었었던 오디세우스와 20년의 시간과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귀향이라고 얘기하자면 사실 다른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완전히 다른 시간과 다른 걸 겪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철학적 질문, 문학에 던지는 질문 중에서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귀향하는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이라는 건 뭔가? 예. 그리고 타고난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존해야 될 무엇이 있는가,
1: 예.
0: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하는 그런 메타포로서 이런 문학 작품이 계속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네.
0: 그 수많은 뭐 그 괴물과 만난다든가 신들과 만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타고나서 그런 식으로 자라난다기보다는 어떤 계기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각도를 인간이 경험함으로써 내 안에
1: 네.
0: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1: 네. 네.
0: 그 모든 정체성 서사에 대한 그 하나의 좀 확장판이 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왠지 인간의 성장 드라마 같은 느낌도
0: 네.
1: 드네요.
0: 네. 네.
1: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책 볼까요?
0: 예. 예. 다음 시간을 이렇게 봤더니 벌써 9월이 됐더라고요. 어느새.
1: 야. 너무 오랜만에 또
0: 네.
1: 만나니까요.
0: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사세기 같은 그런 것들을
1: 네.
0: 좀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1: 네.
0: 이미 굉장히 나온 지는 한국사에서 좀 되긴 했지만 우리 뭐 2500년 전 작품도 막 다루고 하니까
1: 네.
0: 2800년 전이니까 그 한병철 선생님이 쓰신
1: 네.
0: 그 시간의 향기라고 하는 책, 좀 책 자체는 좀 어려워요. 근데
1: 네.
0: 이 책을 좀 쉽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 네.
0: 시간이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 가을에 좀 이런 사색을 좀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함동균의 사유하는 책, 오늘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0161번 쓰시는 분, 결국 가장 인상적인 건 거대한 여정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3198번 쓰시는 분은 오디세이 영화 봤는데 두 분 설명이 실감나서 또 보고 싶으시다고.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를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네. 논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는 이제 덮어줬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나는 내면에 항상 조각난 마음을 안고 떠돌아 다녔다. 오디세이아 속 문장을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카이안 칼호르 투마니 디아바테의 The Path of No Return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요.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공기놀이하는 모습을 봤어요. 비록 알록달록한 플라스틱 알이지만 손에 쏙 들어오는 그 모양은 어릴 때랑 똑같던데요. 한알 한알 정말 신중하게 꺾어주는 그 진지한 눈빛, 친구의 차례를 기다려주는 배려와 손등에 올릴 때 적당한 긴장감까지, 아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익숙하던지요.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놀이에 몰입하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공기놀이, 고무줄놀이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시절, 노을이 다 지도록 골목을 누비던 친구들은 지금 어디서 어떤 어른이 되어 살아가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김승택 외 여러분의 연주로 어렸을 적에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얼마 전에 전주 한옥마을 정자마루를 지나다가 참 요즘 덥잖아요. 그 더운 날에 모여 앉아서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는 모습. 저희는 집에서도 아이들이 공기놀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공깃돌 보면 그냥 조금 더 알록달록해졌다 뿐이지 모양은 예전 그대로던데요. 아이들 공기놀이 하는 거 이렇게 구경하면 나도 한번 끼고 싶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 공기놀이 진짜 잘했거든요.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그렇죠. 교실 바닥이나 골목길에 그냥 막 모여 앉아서 나누던 놀이가 그냥 세상의 전부였고 즐거움이었어요. 손때 묻은 공깃돌 몇 개, 구슬 몇 개, 긴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정말 해질녘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었어요. 티격태격 승부를 다투다가도 은근히 서로 챙겨주고요. 손가락에서 흘러내린 공깃돌 하나에도 같이 안타까워해주던 그 작은 놀이판이 어쩌면 우리가 처음 경험한 세상의 축소판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놀던 친구들, 얼굴은 이제 뭐 거의 희미해졌지만 같은 추억을 품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런 생각해봅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정말 그리워지는 날이네요.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쾌지나 칭칭 군밤 술래 전해드립니다.

프로젝트 앙상블 련의 노래와 연주로 쾌즈나 칭칭 군밤술래 전해드렸어요. 김인설님께서 12시 옹기종기 음악마루와 함께해요.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옹기종기가 참 좋네요.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공기놀이도 하고 어릴 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다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놀았던 거잖아요. 6642님께서 동네 누나들과 공기놀이도 하고 고무줄 놀이 할 때 고무줄도 잡아주고 해서 어떤 기억 나신다고. 공부 독촉 없었고 서로 간에 성적 비교 안 했던, 철없지만 가장 행복했던 그 시절로 한 번쯤 돌아가고 싶은 오늘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뭔가를 알아가기 전이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뭔가를 자꾸 이제 알아가면 인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아 그러면 좀 괴로움이 시작되는 건데, 진짜 그냥 멋모르고 놀았던 때 초등학교 한 중학년까지는 그렇지 않았을까. 진짜 요즘엔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도 좀 참 그 와중에 반가웠던 건 공기놀이를 한다는 거, 이건 진짜 반가웠고, 또 안타까운 거 하나는 고무줄 놀이를 왜 안 하지? 그렇게 재밌는데? 그렇게 재밌고 몸을 막 움직이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체육도 되고 운동도 되고 하는, 고무줄 놀이 안 하는 거 진짜 요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그냥 진짜 그 정식 수업으로 하나 넣어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참 6642님 말씀 들으니까 어릴 적 놀이했었던 그 추억들 생각나네요. 7208님께서도 참석합니다 라고 찾아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추억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또 옹기종기 2시까지 함께 해보아요. 자,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조남식의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릴 텐데요. 충주시 홍보 담당자로 기발한 아이디어와 틀을 깬 홍보로 파격을 안겨줬던 원조 충주맨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인데요.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범피 중류 대목을 박양덕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이곳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피리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듣고 올게요.

0: 피리 밴드 저클의 연주로 동네 한 바퀴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예전에는 동네 한 바퀴만 놀아도 그냥 뭐 금방 저녁되곤 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동네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열매 따먹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 그냥 흙으로 된 땅들이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데나 좀 구멍 좀 파서 이렇게 자치기하고 놀고 비석놀이하고 그렇게 놀다 보면 진짜 하루 금방이었는데 요즘에는 동네에서 아이들 모여서 노는 모습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6157님께서 새싹 문자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가락, 우리 음악이 정겹네요. 농사일 하다가 점심 먹으면서 듣고 있는데 밥맛이 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우, 이 더운 날도 농사일 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실까요? 아, 그 한낮 시간에는 안 나가시는 거죠? 네, 아침 이른 시간. 그리고 이렇게 해지기 전에 그때 이제 하셔야 또 몸 상하지 않으시니까 잘 챙겨가시면서 더위 피해가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전해드릴게요. 황지영의 노래, 루덴스키의 음악입니다.
1: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0: 맥주 한 잔 찜하게 먹고자 소등 따시고 배부르니 잠이 절로 찾아드네.
1: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날씨에는 가보시게 신명나게 몰아보세.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Well, sleep well, play well.

한옥 찾지? 보통 공공기관 블로그의 글을 떠올려보면 도입부가 거의 절반이고 맺음말이 또 거진 절반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땡땡땡 지자체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땡땡땡입니다 하면서 방송 진행자가 입을 풀듯 필요 이상으로 중언부언한다. 그러다 보면 정작 사람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내용은 중간에 한 단락 정도나 있을까? 나는 그런 게 싫었다. 아, 그래서 결론은 언제 나오냐고. 콘텐츠에서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전달되지 않는다.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오히려 덜어내야 한다. 독자를 배려하는 방법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핵심에 도달하게 돕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독자들이 처리할 정보량 자체를 최대한 줄여서 독자들의 읽는 부담을 줄여주고 싶었다. 독자를 위한 이타심에? 아니다.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서였다. 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 더 많이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물론 이타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으니 윈윈이라고 해두자. 공공기관 포스터는 누가 봐도 공공기관스럽다. 모범적이고 단정하다. 그런데 거기에 속된 말로 발로 만든 것 같은 내용도 모양도 허접한 포스터 한 장이 섞여 있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뭐지? 여름 축제라고 지자체 홍보물이 쏟아지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하나 섞여 있어? 근데 그게 공식 포스터야? 충격이 시작됐다. 의도가 먹혔다. 2년 만에 개최한 행사에 10만 명이 방문했다. 충주시 인구가 20만 명이니까 불과 며칠 만에 인구 절반 정도가 다녀간 셈이다. 지역 작은 행사로 잊혀질까 걱정했던 것이 무색하게 성공적이었다.

물론 하던 것만 하는 것이 편하고 부담이 적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언젠가 재미없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나만 아니면 돼 하는 식으로 쏙 빠지며 상황을 외면할 순 없었다. 생존 본능이랄까? 책임감이 발동했다. 충주 씨가 영상을 선보였을 때 갑자기 당황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이 B급 정서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연결 통로를 준비하고 싶었다. 그래서 GGM.com 광고 외에도 한글날 세종대왕을 파워포인트로 그리는 과정을 찍은 영상, 충주 시내에서 택견 플래시몹을 하는 영상, 지역 화가의 빠른 스케치 영상, 직원을 소개하는 스토리텔링 영상 등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였다. 그때마다 반응을 확인했고 그 데이터를 누적했다. 그렇다면 내가 보낸 시간도 그 누적 속에서 충분히 가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막말로 충주시 홍보가 망해서 깔끔하게 잊히는 것보다는 두고두고 잘 돼야 역사로라도 전해질

것 아닌가. 충주시 홍보 언제부터 이랬어요? 라는 질문에 거슬러 올라가면 최초의 B급 홍보를 시도해서 자리를 잡은 조남식이 있었다라고 내 지분이 그래도 좀 있지 않겠는가?

하모니카 산조 열림 전해드렸어요. 박종성의 하모니카, 고명진의 장구 연주였는데요. 하모니카로 산조를 연주한다는 것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시도잖아요. 새로운 도전이라는 오늘 글의 주제와도 통하는 듯해서 선곡한 곡 함께 만나고 왔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남식의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한 소도시를 당대 히트작으로 만든 홍보의 전설이라는 그 부제부터가 좀 범상치 않죠. 많은 분들이 사실 지자체 홍보하면 충주면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전에 B급 감성으로 판을 제대로 깔아둔 원조 홍보맨이 바로 조남식 작가예요. 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사족은 빼고요. 발로 만든 듯한. 정말 보시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파격 포스터로 시선을 사로잡은 게 B급 홍보 신화의 시작이었어요. 남들 하는 대로 적당히 편하게 살자 대신에 역사에 이름 한번 남겨보자 하는 그 배짱이 참 유쾌하게 다가오네요. 정해진 틀을 깨부수는 건 이런 엉뚱하고 솔직한 용기에서 시작이 되나 봐요. 그렇게 경계를 허물어 놓으니까 이제는 누구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된 게 아닌가 싶죠.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조남식 작가의 충주시 B급 홍보 개척사와 함께 해봤습니다. 사춘기 시절 자신이 좋아하던 것들을 노래한 곡 다음 곡으로 준비했어요. 이희문의 노래로 1, 2, 3, 4 만나보시죠.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이희문의 노래로 1, 2, 3, 4 전해드렸어요. 경기민요 소리꾼이 이런 노래를? 이희문 씨도 참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새로운 시도들 많이 하잖아요. 남들 하는 대로가 아니라 좀 더 다르게 그렇게 도전해보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그런 면에서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또 새로운 물결들을 만들어내는 거겠죠. 탈의 연주로 New Waves 전해드릴게요.

카레의 연주로 뉴 웨이브스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오동동 다령 만나실 텐데요. 퓨전 국악 퀸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꽃별의 해금 연주로 소선화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6157님께서 세상 문자로 톨스토이가 그랬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결국 사랑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와 함께하면 사랑도 행복도 함께 찾아온다니 열심히 들어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그럼요 그럼요.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도 행복하지만 또 줄 수 있어서 더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뭔가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행복해지는 일이 맞다 싶습니다. 저희 음악마루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행복감도 몇 배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219님께서 피게 하소서, 피게 하소서. 하늘 향해 단 하나의 소원, 햇님과의 소박한 만남입니다. 라고 이른 아침 하늘 향해 피기만을 기다리는 봉우리 진 나팔꽃이 말하는 듯 합니다. 하루에 꼭 한가운데 음악마루는 마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고 통통한 갈치구이 한 토막을 밥 위에 얹어주셨듯이 오늘 제 하루에 통통하고 달디단 시간을 무심한 듯 툭하니 선물해 주시네요 라고 하셨는데 와, 그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갈치 가운데 토막이 제일 싫어하고 살이 많잖아요. 저희 음악마루를 딱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다니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김인설님께서 이희문 최고의 가수, 음악이 흐르는 마루 최고의 프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 일부에서 이희문의 1, 2, 3, 4 전해드렸잖아요. 들으시고 또 이렇게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6642님께서 아, 더운 날씨에 시원한 우리 음악입니다. 아름다운 낭만의 음악 마루 행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여러분께 행복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에게도 행복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하루 수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보면 낯설게 느껴지는 판소리. 그 소리를 조금 더 가까이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의 수군가 가운데 범피 종류 대목을 박양덕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이 번호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입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조선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작야 듣고 오시죠.

조선 블루스의 노래와 연주로 자갸 전해드렸습니다. 자갸라는 단어가 어젯밤이라는 뜻이잖아요.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을 하다 보면 다 끝내지 못해서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우리의 건강을 소리 없이 위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주 55시간 이상을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최대 33%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불규칙한 생활 패턴, 그리고 차곡차곡 누적된 스트레스가 그 주된 원인이었어요. 오래 앉아있는 습관도, 또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근도, 이게 다 몸에 해롭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근무 환경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요. 습관이 된 부분도 있겠죠? 결국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스스로 챙기는 규칙적인 휴식일 거예요. 일하는 중간중간에 의식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볍게 기지개를 켜면서 숨을 좀 고르고요. 나만의 어떤 소소한 취미나 휴식으로 그날의 피로를 바로바로 털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일로서 나를 증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을 지탱하는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 언제나 최우선이잖아요. 주중에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오늘, 지친 나를 위해서 하루 중 아주 잠깐이라도 좋아요.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 스스로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의 바쁜 일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유쾌한 가사의 곡 만나보시죠.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노래로 세상살이 2022 듣고 올게요.

위대한 정가 프로젝트의 노래였어요. 세상살이 2022 전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의 한가운데서 잠시 쉴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전 그것도 행복한 일이다 싶은데 그 거리가 음악,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 함께 하시고요. 그런 음악 한 곡 전해드릴까요? 프로젝트 GM의 허밍과 연주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전해드립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아주 유명한 눈대목이죠. 범피 중류 대목 준비했습니다. 별주부의 꾀임에 넘어가 벼슬을 얻겠다며 육지를 떠난 토끼가 자라의

0: 등 위에 올라타고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박양덕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감상하겠습니다. 소리 감상하기 전에 이야기를 먼저 만나볼까요? 벼슬을 시켜주겠다는 별주부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육지를 떠나기로 한 토끼. 하지만 막상 바닷가에 도착해보니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은 사납게 불고 물결은 출렁출렁 거대하게 밀려오죠. 바닷물을 보고 덜컥 겁이 난 토끼가 기가 막혀서 한마디 합니다.
1: 어따매 저 물 좀 보소. 아, 나보고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 노릇을 하라고 해도 나는 정말 못 가겠소.
0: 이 꼴을 본 별주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2: 벼슬하러 가자더니 용대기 뒷줄 당기듯 너무 잘 세는구나. 안 입고 와서 어디 같이 가겠냐?
0: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토끼가 버드나무 가지를 딱 잡고는 슬그머니 꾀를 내죠.
1: 여보시오 별주부, 내가 그 물속에 발을 담가봐서 목에 물이 차나 안 차나 보고 깊지 않으면 가고 더 깊으면 못 가겠소.
0: 그때 별주부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토끼의 뒷발목을 꽉 물어버립니다. 비명을 지르는 토끼에게 별주부가 아주 엄하게 한마디 던지죠.
1: 이놈아, 입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다치니까.
2: 내 등에 가만히 엎드려서 소상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거라.
0: 그렇게 별주부의 등에 업힌 토끼는 망망대해 넓은 바다 위를 둥둥 떠가며 눈부신 풍경들을 마주합니다. 물결 사이로 갈매기와 기러기가 날아들고 어부의 퉁소 소리가 아련히 울려 퍼지는 바닷길인데요. 충신구런이 물에 던져진 명나수를 지나며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해질녘 황항루와 봉황대에서는 이 시인 이태백의 풍류를 떠올려 봅니다. 백낙천의 비파 소리가 끊어진 심양강, 소동파와 영웅, 조조의 숨결이 서린 적벽강을 거쳐 밤 깊은 고소성에서는 한산사의 종소리가 배 위로 댕댕 떨어집니다. 악양루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바다가 뒤틀리며 어룡이 출몰하더니 어느덧 쇠복 소리가 쨍그랑 들려오는데요. 눈을 들어보니 옥으로 만든 현판에 황금빛 글씨로 남해 수궁 수정문이라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의 위엄 있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한 토끼는 자신이 용왕의 약으로 잡혀온 줄도 모른 채
1: 우와, 어서 들어가서 나 훈련대장 좀 시켜주시오.
0: 그렇게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하지요. 철없는 토끼의 용궁 입성기를 담은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범피 중류 대목을 박양덕의 소리와 송원조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3: 그나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와르르르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어따오며 저 물 좀 보소. 나보고 저 물 속에 들어가서 용왕 노릇을 하라 그래도 나는 정말 못 가겠소. 이놈이 미운 짓까지 하는디 따따한 양지 쪽을 찾아가더니 지 얼굴을 좀 반찬또막 대작거리듯 대작대작하고 앉았을지 별주부 키가 막혀. 야이 숭은 참녀로 새끼, 벼슬하러 가자는데 용댕이 뒷줄 생기든 너무 잘 센다. 아니 꼽살스러워서 어디 가겠냐? 아 저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시오. 별주부

물 위에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좋은 수가 있어. 아 무슨 수란 말이오?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발을 딱 점거봐가지고 목물 차면 가려니와 더 깊으면 못 가겠소. 아따 글랑 그러시오. 이놈이 좋은 깨낸 치라고 버드나무 가지를 딱 잡더니 뒷발목 막 점거볼라 할제 그때요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 아닌가? 편전살과 같이 우르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쾅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야 이놈아 이거 좀 놓아라 나 숨 막혀 못 살겠다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입에 들어가면 벙어리가 되는 법이니라 여소 태공 그러지 말고 내 등에 가만히 엎져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0: 인가
1: 헐 도체 헐
0: 황황

소송에다가 배를 메고 한 산소세포

지내서를 바라보니 격강무상요 들어온 망고하늘을 모르고서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빨리 어째

0: 토끼 보고 좋아라고.
1: 바다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풍경을 옛 거장들의 식구와 중국의 명승지에 빗대어서 웅장하게 그려낸 범피 종류 대목 감상하셨어요. 별주부에 꽤 넘어가면서도 끝까지 물 깊이를 재보겠다면서 버드나무를 잡고 잔꾀를 부리는 토끼의 모습이 참 귀엽죠. 결국 별주부에게 뒷발목을 잡혀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짠물 들어갈까 봐 입을 꼭 다무는 장면은 아 절로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죠. 무엇보다 둥둥 떠가는 물 위에서 바라본 수많은 명승지와 또 시인들의 풍류를 느긋하게 담아낸 것이 참 매력적인 대목이에요. 자신을 기다리는 비극은 꿈에도 모른 채 수정문 현판을 보고 아이고 좋다. 어서 들어가서 벼슬을 달라면서 신이 난 이 토끼의 철없는 모습까지 잘 녹아 있습니다. 이 뒤로는 수궁에 끌려 들어간 토끼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토끼가 아니다. 그렇게 오리발

0: 를 내밀며 시치미를 때는 웃지 못할 대목이 이어지죠. 소리 한 자락 들을청.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범피 중류 대목을 박양덕 명창의 소리와 송원조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좌우나졸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이세아의 피처링 용용클태의 노래와 연주예요.
1: 영덕전 어른들의 동댕이 쳐

들이대면 쿵쿵 짜 울렁거려 심장은 쿵쿵 따 머릿속에 빠져나갈 공

좌우나졸 전해드렸어요. 이세아의 피처링 용용클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수궁으로 간 토끼가 나졸들에게 애원 쌓이는 대목을 노래한 곡 듣고 오셨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오병옥 외 여러분의 연주로 물의 언덕 전해드립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참 유쾌한 사람 혹은 말 없이도 힘이 되는 사람처럼 저마다 마음에 남겨진 고유한 이미지가 있죠. 생각만으로도 슬며시 미소가 번지고요.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건 커다란 축복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다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잠시 이마를 식혀주는 청량한 바람처럼 탁 트인 바다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사람, 오늘 하루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청춘의 열정과 국악 관현악의 깊은 울림이 만나는 무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크라운 혜태와 함께하는 2026 국악 관현악 축제가 8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집니다. 올해는 8월 청춘을 주제로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청춘의 에너지를 국악 관현악에 담아냅니다. 이번 무대엔 전국 10개 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학생들로 구성된 한음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8기가 연주자로 나서는데요. 총 예술감독 서순정과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의 지휘와 지도 아래 젊은 연주자들의 힘찬 에너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무대에선 하나의 노래 애국가, 청춘가, 청산 등 다섯 작품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해금 김성아, 대금 원한철, 아정의 조성재, 장구 김태섭 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해 젊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깊이와 풍성함을 더할 예정입니다. 2026 국악관현악축제 8월 28일 금요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궁의 밤을 수놓는 국악공연과 아랍의 전통춤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경복궁 상설 공연 소리의 씨앗입니다. 경복궁 야간 개장과 함께 만나는 국악 공연인데요. 오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 저녁 7시 30분 경복궁 수정전에서 펼쳐집니다. 소리의 씨앗은요, 세종대왕과 현대 음악가의 만남을 통해 우리 궁중 예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공연입니다. 슬럼프에 빠진 한 음악가가 궁중음악과 춤을 만나면서 자신만의 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특히 경복궁 수정전의 아름다운 야경에 특설 무대와 영상 매핑을 더해 고궁의 밤과 어우러지는 국악의 멋을 느껴보셔도 좋겠네요. 이번엔 우리 전통 예술과 아랍의 전통 춤이 한자리에서 만납니다. 제19회 아랍문화제 공연이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한 레바논 수교 45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공연에는요. 레바논의 하야킬 바알벡 무용단이 한국을 찾는데요. 레바논을 비롯해 시리아와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에서 널리 추는 전통춤 답카를 선보입니다. 힘찬 발동작과 경쾌한 리듬,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군무가 특징이라고 하죠. 여기에 국립남도국악원도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의 신명과 아랍 전통춤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문화교류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조금은 낯선 다른 나라의 전통 예술까지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통음악을 조금 색다른 공간과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두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29일 인천 트라이보홀 공연장에서 열리는 탁상공론 어느 보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공연을 함께하는 팀은 제17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을 수상한 공상명월인데요. 공상명월이 젊은 보부상이 돼 특별한 보찜을 메고 트라이보홀을 찾아온다는 설정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검은고와 타악기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물의 소리를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공상명월의 색깔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극장 한예극장에선 창작 국악그룹 공명의 길, 티, 플레저가 8월 29일과 30일 관객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길과 차 한 잔의 즐거움, 그리고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죄책감을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뜻의 길티 플레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마시는 차 한 잔처럼 무심코 누리는 작은 즐거움이 자연엔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돌아보는 건데요. 전통음악의 다양한 리듬과 퍼포먼스를 더해온 공명이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콘텐츠로 선보였던 작품을 새롭게 편곡해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국악을 조금 다른 공간과 시선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상이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8월도 이제 며칠 남아있지 않습니다. 8월에는 참 날씨부터 해가지고 태풍, 수해, 또 요즘 뉴스에 나오는 각종 사건 사고까지 해서 생각해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이 다사다난 연말에나 어울리는 사자성어인 것 같은데 올해는 8월에 써도 무방할 만큼 이번 달 뉴스들을 훑어오면 정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8월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은 왜 이렇게 덥고 참. 길고 물가는 또 자꾸 오르고 그러게요. 있죠. 네. 금리도 오르고 이 와중에 어쨌든 코로나 이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확산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여러분들의 8월은 어떠신가요? 학생들은 개학해서 다시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휴가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셨겠죠.
2: 그렇죠. 네. 자,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기원하면서 오늘도 2시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함께해 주세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이한철의 노래로 돈돌날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다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0: 네, 여름이에요.
1: 참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진짜. 네. 약간 그 음악 기호 중에 도돌이표가 있잖아요.
0: 그 느낌이에요.
1: 네, 도돌이표가 있는 것처럼 여름이 다시 시작된 느낌이에요.
0: 자, 네. 올여름 우리가 잘 버텨봐야죠.
1: 진짜 그 주춤했던 온열 질환자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0: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9월 초까지도 아주 시원하진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달력 넘어가듯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순서대로 좀 빨리 이렇게 후딱후딱 이렇게 넘어가주면 참 좋겠는데 안 넘어가지네, 가을로. 아니,
1: 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약간 살짝 가을 느낌도 있다가도
0: 있어요.
1: 그리고 감기 환자도 되게 많아졌어요.
0: 네.
1: 우리 집만 해도 지금 어제는 작은 애가 학교를 못 갔고요.
0: 네.
1: 오늘은 큰 애가 학교를
0: 어허.
1: 도돌이표입니다. 저희
0: 아,
1: 집도
0: 도네요.
1: 돌아요.
0: 예.
1: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0: 아, 학교를 안 가서
1: 아빠. 어어어. 나 아파. 그런데 어.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그래.
0: 체온은 재봤어요?
1: 쟀죠.
0: 몇 도예요?
1: 솔직히 옛날 우리 때였으면은
0: 네.
1: 100% 학교 갈 온도입니다.
0: 몇 도죠?
1: 37.2도.
0: 정상 범위 아니네요. 열이 아. 막 난다고 볼 수는 없네.
1: 근데 또 이제 형평성.
0: 아하.
1: 에.
0: 네.
1: 그래서
0: 네.
1: 그래 아프니까. 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0: 네.
1: 꽤 많나 봐요.
0: 아 학교에
1: 아픈 애들이
0: 돌면 그래서, 아이들 다 돌죠.
1: 그래. 그래라. 그냥 그랬죠. 그냥.
0: 네.
1: 아무튼 뭐
0: 어쨌든 뭐 아이들이 좋아한다니까 좋네요.
1: 아니 뭐 좋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여름에 좀 지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더위에 습하고 좀 짜증도 나고
0: 네.
1: 그래서 좀 싫긴 하지만 더워지는 게 그래도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0: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
1: 예를 든다면 인생작 같은 거 영화나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봐도
0: 맞아요.
1: 좋을 것 같고
0: 좋은 작품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여요.
1: 예, 그렇다고 하잖아요.
0: 예, 예.
1: 그것도 있고 뭐 좋아하는 노래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몇 번이고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그쵸. 좋을 것 같고 예.
0: 좋은 음악은 끝나고 나면 또 듣고 싶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곡은 몇 달을 들어버리니까
0: 그렇죠. N번
1: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0: 네.
1: 예, 힘들어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0: 예,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압니다.
1: 예, 지금 피해자가 옆에
0: 예. 계시죠. 운전하고 지방을 내려가는 몇 시간 내내 네. 들으시더라고요.
1: 아, 예, 예.
0: 그때 당시 이아이 님이셨죠.
1: 그랬나요?
0: 이아이 씨의 음악이었던 한 곡에 완전 꽂혀가지고.
1: 네네네네.
0: 아, 그 곡이 뭐였더라?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들어야 되는데.
1: 아, 아무튼 뭐 그래서.
0: 이젠 기억도 안 나십니까?
1: 아, 기억도 안 나죠. 그때만 난 충실하는 거예요.
0: 아, 네. 그때만.
1: 근데 저보다 더 버금가는 사람 제가 옛날에 만났었죠.
0: 누구죠?
1: 재현 씨. 판소리하는 재현 씨.
0: 재현 씨가 또 그래요. 꽂히면 막 들어요.
1: 와, 진짜.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0: 예.
1: 봉영 씨의 그 심정을
0: 아,
1: 그때 이해하겠다고.
0: 역지사지.
1: 아, 역지사지. 동병산녀. 예,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0: 근데 또 이렇게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더 하기 싫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1: 뭐 많겠죠, 뭐. 뭐가 있을까요? 트레이너들. 자, 한 번만
0: 하나
1: 더.
0: 하나 더.
1: 자, 고객님.
0: 하나 더.
1: 자, 고객님. 한 번 더. 하나 더 이거.
0: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두 번 다시 안 해. 끝나고 나서 이제 딱 등질 때 그
1: 네.
0: 개운함도 있고.
1: 고3 때로.
0: 아, 입시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1: 군대 재입대.
0: 아, 진짜.

0: 아 맞네 생각해보니까.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 혹은 한 번 더 하기 싫은 것들은 무엇인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자 바트의 상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트 시대
0: 바트의 상사대입니다.

0: 앵비의 소리로 배틀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싫은 것들.
0: 네.
1: 진짜 단 한 번도 하기 싫은 것들. 네. 문자 받고 있습니다.
0: 자,

0: 아, 보겠습니다. 1510님께서 오늘은 아침부터 일이 꼬여가지고 힘들었어요. 지하철도 반대 방향으로 타가지고 업무도 늦게 보고 아무튼 그런 날이었습니다.
1: 그런
0: 아,
1: 날이
0: 그럴 때가
1: 있어요.
0: 있죠.
1: 맞아요.
0: 잠시 숨 고르면서 즐거운 상사 디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리프레시 하시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 것 같고,
1: 네.
0: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예전에 경주로 여행을 갔었었는데
1: 어허.
0: 가을쯤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로 가서 여행을 꼭 가보고 싶어요. 아, 그렇죠.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더 하기 싫은 게 있는데요. 우리 남편이 동아리 선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났었는데 절대 그 동아리에 가입을 안 하고 싶어요.
1: 이게 뭘까요? 무슨 스토리가 있는 걸까요?
0: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1: 아.
0: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분리해서
1: 네.
0: 네네
1: 상화
0: 남겨주셨습니다.
1: 씨나 저는 대학에 동아리가 없었죠.
0: 있기는
1: 상화
0: 있었죠.
1: 씨는 있었나요?
0: 있기는 있었죠.
1: 저희는 동아리라는 게
0: 이제
1: 없었어요.
0: 막 그렇게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고,
1: 아.
0: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창과 친구들이 풍물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정도? 그
1: 그런
0: 정도밖에,
1: 교류 정도.
0: 어차피 다 예술하는 사람들이니까
1: 맞아요.
0: 뭘안 해요.
1: 예술대학들은 그런 게 동아리가 별로
0: 없어요,
1: 없어요.
0: 없어.
1: 예.
0: 예, 그랬었었죠.
1: 근데 그런 데서 많은 커플들이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0: 아, 그쵸.
1: 동아리 같은 데서.
0: 그쵸. 사랑이 꽃피죠.
1: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1: 거기서.
0: 진로도
1: 진로도
0: 바뀌고,
1: 바뀌고.
0: 아무튼
1: 예.
0: 전작과 나왔는데 나중에는 어디 뭐 작품 뭐 연출하고 약간 이런 경우
1: 우리 주변에도
0: 있잖아요.
1: 많잖아요.
0: 아,
1: 그런
0: 그러니까,
1: 분들.
0: 예. 공대 나왔는데 뭐 지금 작곡하고 있고
1: 맞아요.
0: 그런 분들 많죠.
1: 예, 한번 맞봤다가
0: 예.
1: 발못 빼고 글로 쭉
0: 그렇죠.
1: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아버지랑 이제 의상하고 애가 너 그거 하려고 강남 팔학군 그거 했냐부터 해가지고.
1: 지금 누구 지칭해서 말하는 거 아니죠?
0: 자, 다음 문자
1: 그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0: 보겠습니다.
1: 7327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0: 고등학교 때요?
1: 와, 그 시절 순수했던 시절 친구들도 다시 보고 싶고요. 아, 공부도 다시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 뭔지 알겠네요. 그땐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0: 그때는 잘 몰랐었고.
1: 예. 너무너무 하기 싫었지만 생각해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아, 공부만큼 차라리 쉬웠던 게 없다.
0: 차라리.
1: 예.
0: 그래서 요쪽 진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1: 예.
0: 이렇게 하면 지금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겠지 약간
1: 그쵸.
0: 이런 견적이 나니까.
1: 인생에서는 답 없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지만
0: 그치.
1: 이건 답이 있는 걸 쫓아가는 거니까 차라리 공부가 낫겠다.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0: 이해됩니다, 진짜.
1: 예. 그리고 그때 친구들은 사실 잊을 수가 없죠.
0: 가요, 그죠?
1: 예. 다시 만나고 싶죠, 항상.
0: 4617님. 지금도 가끔 군대 꿈을 꾸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군대 꿈을 꾸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비군도 다 끝난 아저씨지만 군대는 늘 멀리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인생에 딱한 번이면 족한 것 같아요.
1: 아,
0: 예.
1: 그렇죠. 아유, 그렇죠. 갔다 오신 분들 진짜. 어떻게 다시 가고 싶겠어요, 군대를.
0: 뭐, 안 가보신 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 답답함과,
1: 네.
0: 그렇잖아요.
1: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다 예비군에서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교들 막 불러가지고.
0: 선배님들, 저 줄을 좀 똑바로 서주시면
1: 와,
0: 좋겠습니다. 막
1: 모자
0: 그래서.
1: 삐딱하게 쓰고.
0: 야야야, 빠져가지고 막. 군복만 입으면 그래.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사회에서 보잖아요. 그렇게 정상이야.
1: 그렇게 정직하고.
0: 근데 군복만 입으면
1: 예.
0: 모자도 삐뚤어 쓰고. 그래.
1: 군화 찍찍 끌고
0: 네.
1: 와가지고.
0: 아무튼.
1: 자, 4617님.
0: 네.
1: 보조 배터리 드리겠습니다.
0: 네. 잘 사용하십시오.
1: 네.
0: 8209님. 예전에 산악반 선배 따라서 지리산 종주를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까 그 상쾌함, 개운함, 그게 가끔 그리워요. 가을에 산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1: 그죠. 그 맛에 등산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0: 그쵸, 그쵸.
1: 예. 어려운 산을 하나 딱 넘고 나면은
0: 네.
1: 그 뒤에 오는 그 개운함이 있죠.
0: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약간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1: 네.
0: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남자애들이다 보니까 살짝은 정적이라기보다는 동적인 친구들이거든요.
1: 아무래도.
0: 겨울에 설산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0: 큰일 났다.
1: 요는 얘기는 이렇게 됐어요. 아빠, 겨울에 산 정상에서 먹는 라면이 그렇게 맛있어?
0: 큰일 났다.
1: 어디서 들었나 봐.
0: 아이고.
1: 저도 이제 딱 한번 해봤거든요.
0: 예.
1: 예. 그래서 정말 맛있더라. 비싼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사 먹고 사람들이 그 맛이 있어. 그랬더니 가고 싶다고.
0: 아, 큰일 났네.
1: 큰일 났어.
0: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설득해요?
1: 또
0: 그러면 그 전에 리허설로 일단 관악산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번 직접 갔다 오고 그 힘든 맛을 경험치를 좀 주고
1: 우리 애들은
0: 설사는 이거보다 곱하기 다섯 배는 더 힘들다.
1: 우리 애들은 매일 산을 타거든.
0: 큰일 났네.
1: 내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0: 실드를 못 치겠네.
1: 못 쳐요.
0: 갔다 오셔야죠 그러면. 예전에 상화 씨도 설산 한번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다고.
1: 아 좋긴 했었어.
0: 그러니까요. 네. 한 번 더 갔다 오시는 거죠 뭐.
1: 알겠습니다.
0: 건강할 때 무릎 아직 성성하시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갔다 와야죠. 그럴
1: 네.
0: 때는.
1: 알겠습니다.
0: 누구 닮았겠어요?
1: 네, 좋습니다. 280님 신혼 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신혼 때 달달하지만 또 서로 맞추느라 엄청 싸웠던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파이팅이 있던 그 시절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길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시면서
0: 돌아가셔도 질걸요.
1: 그 기세는 어떻게 안 돼. 에.
0: 아 근데 신혼 때는 많이 싸워요 솔직히.
1: 아 그리고 서로 다른 집안에서
0: 예, 달리 커왔기 때문에 서로 습관도 다르고 그래서 계속 내 뜻대로 왜 안 움직이지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뭐 예전에는 내가 좀 더 집안일 했네 너는 왜 안 하냐 막 그러다가 애 낳고 키우고 그러다 보면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근데 그것도 다 추억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해도 좋은 것들은 뭐고 한 번 더 하기 싫은 것들은 무엇인지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연희 가야금 연주고요. 조순의 구음, 김상훈의 장구로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 새산조시 듣고 올게요.

0: 이연희의 가야금, 조순혜의 구음, 김상훈의 장구로 김죽팔류 가야금 산조 세산조시 듣고 왔습니다.
1: 윤태수님께서 지금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고다 최고. 근데 두 분 성함을 알고 싶어요. 흐흐 하셨어요. 옆에 아주 멋지게 남성미를 뿜뿜 뿜내고 있는 수염이 코털 아닙니다. 수염입니다. 수염 딱 나 있는 이상화 씨이고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옆에 안경 쓰고 있는 저는 김봉영이라고 합니다.
0: 네,
1: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꽈배기님께서 어젯밤에 시장 통닭 한 마리 먹었었는데 오늘 밤에도 또 먹고 싶어요.
1: 아, 맞아요.
0: 소금을 콕 찍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시면서. 야, 일단은 소화가 되게 잘 되시네. 그리고 진짜 맛있었나 보네요.
1: 아, 시장 통닭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0: 그 전날 이제 기름진 걸 먹으면은 그 다음 날은 보통 안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정말 맛있었나 봐요.
1: 정말 맛있는 집에서
0: 생각이 나나 봐.
1: 네.
0: 와, 드세요.
1: 좋은 건 물리지 않죠.
0: 뭔가 땡긴다라고 하는 거는 몸에 그런 성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네. 드십시오, 드십시오.
1: 네. 시장 통닭은 약간 뭐 포크나 젓가락 이런 거 말고
0: 네.
1: 맨손으로
0: 오오오.
1: 기름기를 막 입 주변에 묻혀가면서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7416님 한 번 더 하고 싶은 거는요.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우연히 반 대표로 제가 장기자랑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조용한 자취생 캐릭터였었는데 친구들에게는 큰 반전이었겠지만 어쨌든 그 후로 장기자랑에 나가본 적은 없는데 장기자랑에 한번 나가보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안 하고 싶은 건 맨손으로 일하는 거.
1: 아.
0: 집밥하거나 집안일 할 때 요리장갑과 고무장갑을 끼고 싶어요. 며칠 전부터 오른손 엄지 손톱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거든요. 파고 들어가나? 아무튼 방금 요리장갑 준비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1: 그 뜯어내신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러죠?
0: 에이,
1: 나온 걸 약간 쓱 뜯다가 잘못하다가 상처가 그치. 나기도 하고
0: 아이고.
1: 근데 그 진짜 아파요.
0: 거스러미 같은 거?
1: 거스러미 맞아요.
0: 그것일까? 아무튼 손 아프면 일하기가 힘들죠.
1: 그렇죠.
0: 그리고 이 무대에 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청국장 있지 않습니까?
1: 그러게요.
0: 네, 청국장 한번.
1: 저희도 장기자랑이 있어요.
0: 네네.
1: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0: 진짜로.
1: 청국장.
0: 부담 없이.
1: 네.
0: 네. 또 얼굴이 뭐 드러나는 것도 아니니까.
1: 그렇죠.
0: 목소리만 나오는 거니까.
1: 익명도 가능합니다.
0: 네.
1: 예.
0: 편하게 고민해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8264님 어렸을 때 치아 교정을 했거든요.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0: 아,
1: 하셨는데 치킨치. 맞아요. 얘기 들어보면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0: 꽤 오랜 시간 몇 년을 또 해야 돼요.
1: 네.
0: 쉽지 않죠.
1: 그리고 식후에는 또 치아 청소들을 또 잘해줘야 되고
0: 그치, 그치.
1: 그것도
0: 네.
1: 쉬운 일이 아니고
0: 맞습니다.
1: 또 이 교정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0: 네. 유산균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0: 잘 드십시오. 4598님께서 비 오는 날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고 서러웠어요. 내년에 이사를 또 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좋겠습니다. 이사도 가기 싫어요 하시면서.
1: 이사를 자주 하시네요.
0: 아,
1: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셔야 되나 봐요.
0: 그러신가 보다.
1: 네.
0: 직업상 그러신 것 같아. 아이고.
1: 공무원들도 이렇게 돌잖아요.
0: 돌죠.
1: 네.
0: 네.
1: 계속 한 곳에 뭐 오래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0: 없죠.
1: 네. 돌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건
0: 그렇죠.
1: 진짜 쉬운 일 아닐 것

0: 유명합니다.
1: 그렇죠. 네, 주말부부를 하든지 뭐 약간
0: 그러니까요.
1: 그렇게 돼야죠. 네. 3806님 결혼 전에 머리를 길게 길렀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긴 머리가 불편해가지고 싹둑 잘랐어요. 근데 요즘은 은근히 더 나이 먹기 전에 머리를 머리카락을 다시 한번 기르고 싶어지더라고요. 아. 긴 머리가 일단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0: 단발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말씀을 들어보니. 네. 그렇죠. 단발은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긴 머리는 시간이 필요하죠.
1: 네네네. 네,
0: 한번 또 길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1: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약간 뒷모습 이렇게 딱 볼 때는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 긴 머리 있잖아요.
1: 네네.
0: 그거 한번 구현을 해보십시오.
1: 그러니까.
0: 쫙 펴가지고.
1: 네.
0: 네. 9475님 2-3년 전에 같이 살던 반려견을 잃었는데요. 그 후로 다시 반려견을 맡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별이라는 게 힘들더라고요 하셨어요.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반려견 키우신 분들이 그 헤어짐을 감당이 안 된다고 겁이 나서 더 맞이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0: 가족이니까. 네. 저희 이모도 그렇고요. 또 제 주변에도 반려견 이제 보내고 더 안 키우더라고요.
1: 저 와이프도 태어날 때부터 반려견이 집에 있었거든요.
0: 네.
1: 지금까지도 키우는데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네. 왜냐하면 더 책임을 못 지겠대요.
0: 이별이 너무 힘들죠, 사실.
1: 그렇죠.
0: 네, 떠나보내는 게 쉬운 일이
1: 저희는
0: 아닙니다.
1: 저희는 매일 매일이 지금 환자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0: 예. 네,
1: 그래서 사실은 저도 막 지칩니다.
0: 노견이죠.
1: 네.
0: 지금 아프다 아프다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1: 14년 사는 종인데 지금 16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매일 링겔을 해주고 아침 저녁으로 약을 매일 먹여야 예. 되는데 뭐 조금 먹으면 기름진 거 살짝만 섞여 있으면 밤새 설사를 하고 막 이러니까
0: 어허.
1: 집에서도 혼자 못 일어나요. 깡 짖으면 이렇게 세워줘야 돼.
0: 네. 그 케어를 지금 상호 씨가 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니까
1: 같이 이제 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더라고.
0: 여러모로 참 반려견. 근데 요즘에 반려견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1: 네.
0: 야 공원 가 보면 그냥 공원에 혼자 뛰시는 분들보다 강아지들과 함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1: 끝까지 사랑해 주십시오.
0: 네. 네.
1: 자 그리고 바투이 상사디에서 준비한 공연 선물 있죠.
0: 네.
1: 두 공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월 27일 이번 주죠.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김이수 아트센터에서 2016 수림 뉴웨이브 개막작으로 소리꾼 정상희의 엇박 공연이 있습니다. 흥보가 아닌 놀부의 시선으로 슬쩍 비껴가는 정상희의 엇박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0: 네, 이 공연은 또 아주 유명한 DJ이자 소리꾼 이상화 씨가 고수로 또 함께 한다고 하네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대신 입은 뻥긋 안 한다고 하네요. 북만 친대요, 북만.
1: 그렇습니다.
0: 아쉽네. 네. 뭔가 해야 되는데 대사도 좀 한마디 하고.
1: 그리고 이제 퇴근 빨리 하고. 그렇습니다.
0: 로비 안 나가실 거죠?
1: 아 그런 거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주인공은 정상이시니까.
1: 아 그럼요.
0: 맞아요. 자 그리고 하나 공연 선물이 더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가야금 지도 단원이자 연주자인 서은영 씨의 중청 공연 선물 드립니다.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리는데요. 이 공연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 혹은 바투의 상사디아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DM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개별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 2부에서는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이 있죠. 9월 5일 설릉 아트홀에서 좌창 깊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경기 소리꾼 이영은 씨가 오늘 끼룩끼룩 주인공으로 나와 주십니다.
0: 네, GHH로 시작하는 닉네임. 이영은님 라이브가 너무 오. 기대된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1: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잘하시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자, 2부에서 라이브도 있고 이야기도 펼치니까 많은 분들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7426님의 신청곡으로 권순우 프로젝트 굿밥을 먹다가 들을게요.

0: 7426님의 신청곡으로 권순우 프로젝트 국밥을 먹다가 듣고 왔고요.
1: 네.
0: 자, 지금 시간 2시 39분 36초를 지나고 있네요.
2: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투가 달려간다.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커피 사고 싶다.

0: 전화 묻지 마. 따지지 마.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파투의 상사디아. 가슴을
1: 태운 처럼 언녀다. 동해안 오징어가 30%나 줄었대요.
2: 왜 울고 있어?
1: 나 오징어 좋아한단 말이야.
2: 대기라 대기라. 대신에 청어는 68%나 늘었대잖아.
1: 아니야, 나는 오징어를 좋아한다고. 동해하면 오징어인데 오징어가 줄었다니까 얼마나 섭섭해.
2: 왜 이렇게 화를 내? 알았어. 하긴 예전엔 동해 밤바다를 보면 저 멀리 야간 조업에 나선 오징어 배들이 고기들을 불러 모으려고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랬대더라.
1: 그 오징어 배들이 밝힌 불빛이 꽃처럼 보인다고 해서 바다 위의 꽃 어화라고 불렀다잖아.
2: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바로 그 어화를 강문어화라고 하는데 경포팔경 중 하나로 손꼽힐 정도로 그렇게 예뻤대.
1: 근데 이젠 동해바다 어화를 구경하기가 어렵다니까. 이게 뭐 얼마나 섭섭해.
2: 그래 그래. 너 이제 즐긴다. 알았어. 수온이 올라서 줄어드는 걸 어떻게 할 거야. 할 수 없는 거지. 추석을 앞두고 명태, 고등어, 오징어, 비축분이 시장에 풀릴 거라고 하는데 대길이가 좋아하는 오징어 사다가 볶아 먹어.
1: 아, 오징어 좋아. 볶아도 좋고 삶아도 좋고 오징어 얼마나 좋아.

0: 어루와 해.
1: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만선 듣고 왔고요.
2: 정신줄님께서 맞아요. 동해 밤바다 오징어잡이 배들 그 밝힌 불빛 장관이었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멋지죠.
1: 수온이 오르면서 이제 오징어 수확이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래서 네. 그걸 어화라고 하는데 어화도 자연이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 야.
2: 오징어도 금징어가 되고 있는 거죠.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네요.
1: 청어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를 반겨하진 않는 것 같아요.
2: 아,
1: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 시즌에는 오징어 시즌인데.
2: 맞아요.
1: 그렇죠.
2: 네, 대신 서해에서는 오징어가 또 잡힌다고 하니까.
1: 참 신기하네.
2: 예, 뭔가 변화가 일고 있는 것 같고요. 수온, 해수온이 계속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 8288님께서 대길이가 너무 좋대요. 중독됐대. 중독. 역시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 그냥 밀어붙여야 되고요. 네. 그나저나 저희는 가영님의 팬입니다.
1: 아,
2: 네. 가영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멋진 무대 소리 들려주셔서 아직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시즌 2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진짜 기다릴게요.
1: 네.
2: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가겠습니다.

0: 똑또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기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아비뇽 페스티벌에서 락스타로 불렸던 소리꾼 이자람 씨부터 여성국극 1세대 원로까지 8명의 예술가가 한국 전통음악을 선보이는 한국전통음악 프로젝트가 8월 29일 토요일부터 9월 20일까지 서울 리움미술관과 복합문화공간 사운즈S에서 열립니다. 판소리와 가곡, 여성국국의 명인과 동시대 예술가들이 함께하고요. 동희 스님도 함께 하시네요. 동희 스님은 조계종에서 불교 의식 음악을 총칭하는 어산과 불교 의례를 집전 관장하는 최고 수준에 도달한 스님이자 책임자인 이것으로 지정된 분입니다. 조계종에서 어산 의례를 집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인 이것은 어산으로 시작하는데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2: 1번 어산주지, 2번 어산어장, 3번 어산총무.
1: 네. 자, 동희 스님이 어산 이것으로 지정된 분입니다.
2: 네. 총책임자의 포지션을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거죠.
1: 그렇죠.

0: 자.
1: 불자이신 분들은 아시겠네요. 네, 아니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0: 약간 모를 수도 그죠? 있죠. 네.
1: 그리고 최고 책임자라 하니까 그러니까 어사는 앞에 갔잖아요.
0: 네.
1: 주지, 어장, 총무. 여기 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랄지 총무 스님이랄지 뭐 어장은 익숙진 않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헷갈릴 것도 같아요.
0: 네.
1: 그죠?
0: 네. 힌트를 잘 드려야죠.
1: 그렇죠.
0: 근데 힌트 드릴 생각하니까 저는 좀 웃음이 나긴 하죠.
1: 저를 또 깔고 갈 거죠?
0: 네?
1: 저를 바닥에 깔고 갈 거 아닙니까?
0: 당연히 그래야죠.
1: 깔아드릴게요.
0: 왜냐면 얼마 전에
1: 그렇죠.
0: 그 얘기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1: 네네.
0: 자연히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카페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자, 마음껏 해보십시오.
0: 상월씨가 물고기가 됐다고? 아, 내가 물고기였구나?
1: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아, 내가 물고기였구나.
0: 아, 이 톤이야.
1: 이 톤이죠.
0: 아, 이 맛이야, 이 맛.
1: 깨달음이 와야 돼. 깨달음.
0: 아, 깨달음. 네.
1: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내가 물고기였네.
0: 아, 이 네. 질감이에요. 이
1: 네.
0: 네, 맞아요. 그걸 이제 땡땡 관리.
1: 관리.
0: 관리.
1: 예.
0: 자, 주지 관리.
1: 예.
0: 어장 관리.
1: 그렇습니다.
0: 총무 관리.
1: 예. 예. 관리자님들이 가끔 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요.
0: 네.
1: 예,
0: 네,
1: 또 그 관리자님한테 맞춰서 또 저는
0: 그렇죠.
1: 네.
0: 근데 진짜 이 말이
1: 네.
0: 물고기를 쓰기는 해요, 한자로.
1: 맞아요.
0: 예.
1: 네,
0: 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힌트 드리는 게
1: 그렇습니다.
0: 약간 엇나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1: 네.
0: 네.
1: 자. 잘 아실까요?
0: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로 봤는데 멋지고 숙연해지더라고요. 아, 1510님.
1: 다큐멘터리도 있어요? 좀 찾아봐야겠다.
0: 그러게요. 불교 음악들이 마법이 있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물론 찬송가도 그렇고요.
1: 네. 자, 어산 주지, 어산 어장, 어산 총무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희스님.
0: 네. 네. 아, 8613님께서 갑자기 예전에 이거 관리하던 전 남친이 생각나네요.
1: 많죠 뭐. 그쵸?
0: 아니 꼭 이렇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1: 네.
0: 인기 있는 분들은 그 관리를 자연히 이렇게 하게 되나 봐.
1: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0: 나 관리해야지 이거라기보다는 아, 막 이렇게 상처 주면서 나 너 싫어 이렇게 끊어내기 어렵다 보니까
1: 그게 안 되나
0: 보더라고요.
1: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1: 저는 이제 그 입장을 안 돼봐서
0: 저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1: 네.
0: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딱 한 번 받아봤다고 하신 5894님 고백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1: 2번 어산 어장이 정답이었습니다.
0: 아, 5894님 그 어장 관리를 딱 한 번 받아봤다는 얘기신 것 같습니다.
1: 아, 받아보셨다고 우리
0: 네.
1: 동문이시구나.
0: 네. 같은 물고기와
1: 네, 동문들 한번 우리 모이죠 뭐 어디 횟집에서 한번
0: 아 너무 재밌네요
1: 네.
0: 자 떡 선물은 8613님께 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김치인가요 떡인가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문제는 빈칸 땡땡에 들어갈 공통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한국 가면 치킨 시킬래요? 땡땡 앱 외국인 잡기. 폭염에 외출 안 하고 땡땡. 7월 땡땡 주문액 역대 최고. 자 여기서 공통된 이 단어 땡땡은 무엇일까요?
1: 외국인들이 이걸 또 해보고 싶군요.
0: 네.
1: 어쨌든 외국분들, 관광객분들, 그리고 우리 국내에 계신 분들, 그래서 지금 더우니까 나가긴 싫고, 그래서 이제 이게 폭발적이다.
0: 네.
1: 근데 그게 7월에 주문액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0: 뭐. 주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1: 네.
0: 주문.
1: 그렇습니다.
0: 주문을 자, 물론 다 넣는 건데.
1: 땡땡이 들어갈 단어입니다. 1번, 배달. 2번, 외식. 3번, 포장.
0: 네. 자, 여기서 주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1: 네.
0: 외출을 안 하고 집에서 주문하는 겁니다. 그죠?
1: 그쵸.
0: 외출을 안 한다니까.
1: 그러면 2번은 빼야 되네.
0: 왜요?
1: 외식이니까. 배달, 외식, 포장이니까.
0: 네. 근데 어쨌든 여기 문제 안에
1: 네?
0: 외출 안 하고 주문한다.
1: 와.
0: 자, 이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것 같고요.
1: 그래요. 외국인들,

0: 그럴 수 있겠다.
1: 소문이 날만하죠. 전 세계로 봐도 이렇게
2: 신기하니까
1: 버튼 하나로
2: 어디든지
1: 그렇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신기하죠. 네. 저희도 신기해요.
2: 저희만 해도 뭐 실수하면 이제 뭐 커피 뭐 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도 많이 하니까
1: 그렇죠. 이런 시대를 이거 잊기 전에는 상상도 못했죠.
2: 그렇죠.
1: 예. 네. 물론 이제 짜장면 짬뽕 집에서 이게 있긴 했었지만
2: 어디까지 될까?
1: 예.
2: 그랬었잖아요.
1: 맞아요.
2: 옛날에.
1: 근데 지금은 뭐 전 지역이 다 되니까요.
2: 거의 안 되는 데가 없죠.
1: 맞아요. 우린 또 이것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2: 그렇죠. 뭐 광고
1: 뭐 상호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2: 예, 광고 카피긴 한데
1: 아무튼 단군 신화에. 예. 그 이것의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2: 네.
1: 뭐 밝은 땅의 민족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2: 자, 정답을 발표해도 되겠죠?
1: 배달 외식 포장 중에
2: 네.
1: 이것 앱 땡땡 앱 7월 땡땡 주문액 역대 최고. 이 땡땡은 무엇인가?
2: 정답은
1: 1번
2: 배달이 정답이었습니다.
1: 네. 네. 배달 앱은 정말 대단하죠. 근데 자영업자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2: 그러니까
1: 수수료도 너무 세고요, 높고요. 예전에는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멋대고 멋대고 한 대가 30% 가져간다. 요게 어떤 기준 룰 같은 거였었는데 요즘에는 10%도 쉽지 않고 오히려 팔수록 손해다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2: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1: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자주 애용합니다.
2: 시민들도 그렇고
1: 네.
2: 그쪽으로 좀 해야죠. 서로가 윈윈이 남아야 그다음 지속 가능하고 뭐 하죠.
1: 맞아요.
2: 그렇잖아요.
1: 그건 지자체 거니까 얘기해도 되나?
2: 뭐 아무튼
1: 네.
2: 그게 다 지자체마다 있을 겁니다 아마.
1: 네. 네. 땡기는 거 있어요. 그.
2: 네.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그걸로 많이 하고요. 거기에서 또 그 뭐지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마다 상품권을 줘요. 10% 할인해가지고
2: 맞아요.
1: 얼마나 좋아요. 그거 잘 쓰시면 좋습니다.
2: 네. 자, 떡 선물 저는 6298님께 떡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8878님께서 1번 배달하시면서 배달 없으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2: 오?
1: 집밥 좋아하는 아이들 때문에 저희 집은 배달 시킬 일이 잘 없답니다 하셨어요.
2: 5894님도 논과 밭에도 배달이 된대요.
1: 요즘엔 진짜
2: 와, 다 네. 가는구나.
1: 네.
2: 알겠습니다. 자, 1부 끝고
1: 얼마 못 듣겠네요, 음악을. 조금밖에 못 듣겠네요.
2: 말할까 우리 그냥?
1: 그래도
2: 이거 전주도 딱 끝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2: 야, 그래도 들어야지.
1: 그래도 들읍시다.
2: 권이야. 고생한다. 미안하다. 권이야.
1: 에?
2: 권이야.
1: 뭐 하시?
2: 노래와 연주로.
1: 예.
2: 배달 별고.
1: 에.
2: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폭염에 지쳐서 7월 한 달 배달 앱 매출이 3조가 넘었다니 이거 격세지감이다.
1: 배달 앱뿐이겠어. 인공지능 AI도 봐. 완전 격세지감이지.
0: 맞아 맞아. 전통 문화를 품은 K컬처 역시도 격세지감인데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도 K뷰티를 꼭 집어서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판을 바꿨다면서 K뷰티의 경쟁력을 인정하는 그런 기사를 냈더라고.
1: 그랬더라. 그동안 세계적인 배우나 모델들이 광고하던 명품 화장품 브랜드들이 대세를 이끌던 뷰티 시장, 스킨케어 시장에서 빠른 혁신과 검증된 효능으로 똘똘 뭉친 K뷰티가 세계 시장의 경쟁 기준까지 바꾸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
0: 기사 제목도 K뷰티 트렌드가 럭셔리 스킨케어의 미래를 재정의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래요.
1: 거기에 K컬처의 뿌리인 한국의 미, 전통 문화의 요소를 디자인하고 홍보까지 하니까 금상첨화인 거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아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2부 출발하고요. 성금연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병창 어화 청춘 듣고 왔습니다.
1: 그 우리나라 국민들 보면은 되게 영리한 민족이라고도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되게 빨리빨리 이 문화가 이를테면은 뭐 관공서랄지 주민센터에 가도 뭐 한 번에 쪼르륵 되고,
0: 유럽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1: 의료 진료도 되게 빨리 되고, 그렇죠. 세분화돼 있고,
0: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1: 이런 국민성들이 결국에는 이런 K컬처 전반적인 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K뷰티도 잠시 있는 뭐 유행일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화장품 제품들이 과학을 입고 세계 뷰티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기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0: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기반으로 성장한 나라이기 때문에,
1: 네.
0: 뭐든 마음 먹고 만들면 참 다 잘 만드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짝 유행이 아니라 내실이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요즘에 분위기 보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헐리우드 스타들, 배우들이 영화 홍보하러 왔다가 우리나라에 화장품을 막 사가기도 하고요. 피부과 들러가지고 스킨케어도 딱 받고. 이런 게 이제 약간 방안의 공식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1: 그러니까.
0: 네.
1: 이 병원 한번 가는 것도 유럽이랄지 미국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
0: 우리나라 또 의료가 정말 시스템 잘 돼 있죠.
1: 그러니까. 네. 되게 빠르고.
0: 네.
1: 이 새로운 성분과 기술을 빠르게 제품으로 구현하고 실제 효능을 중시하는 한국 시장의 특성에 결합하면서 K-뷰티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또 글로벌 영향력이라고 또 하는 것 같고.
0: 그렇죠. 예.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 다 잘 만든다고,
1: 예.
0: 그 얘기 그때 당시 들었을 때만 해도, 예. 우리나라가? 약간 그랬었거든요.
1: 맞아.
0: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다 잘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1: 그 글로벌 회사들도 뭐 영화랄지,
0: 네.
1: 세계 최초로 오픈하는 것도 우리나라.
0: 네.
1: 뭐 자동차 세계적인 기업들도 우리나라에만, 네. 뭐 이게 놔두고.
0: 아니 반도체 보세요.
1: 그래서 한국인.

0: 들이 이걸 인정해서 인기를 타면 아 이건 된다. 예. 뭐 이렇게 뭐 기준을 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지금 반도체 회사도 그 미국의 엔땡 다음이 가장 돈 잘 버는 두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1: 이거 엄청 대단한 겁니다.
0: 맞아.
1: 하여간 그런 우리의 어떤 내실들이 앞으로도 쭉쭉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이영은 씨의 소리 너무 듣고 싶다고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0: 날 좀 보소
1: 기 좀 보소 기록
0: 기록, 기록. 자신의 매력을 꾸준하고 담백하다라고 말하는 이 경기 소리꾼은요, 믿기지 않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미녀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다고 합니다.
2: 아, 이거 맞나?
3: 방송용인가 아닌가 한번 이따 확인해 봐야죠.
0: 믿을 수 없네요.
3: 자, 그만큼 경기 소리가 좋다는 26살 젊은 경기 소리꾼 이영은 씨. 자, 오늘 국악신인 발굴쇼 끼룩끼룩에서 만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예, 반갑습니다.
4: 네. 저는 17년차 경기소리꾼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3: 17년차.
4: 네.
0: 1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없었다고요?
4: 네, 제가 긴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편이 아니라서 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느새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0: 네. 슬럼프도 없었어요?
4: 슬럼프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 여성분들도 사춘기랄지 네. 변성기도 오고
4: 네, 변성기가 사춘기 때 변성기가 왔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발성이나 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은 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3: 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지 네. 도망가고 싶진 않다.
4: 네.
0: 찐으로 좋아하시네. 아니 근데 이 성격이 되게 묻어나시는 것 같은 게 예전에 김영인 명창하고 TV에 나오는 걸 봤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물 같은 제자라고.
3: 네. 일단 김영인 선생님께 배우고 있죠.
4: 네, 네, 쭉 배웠고요. 지금까지 배우고 있습니다.
3: 첫 선생님도 김영인 선생님이셨어요. 네. 어허. 근데 이제 그런 선생님께서
0: 왜 보물을
3: 보물 같은 제자다.
4: 선생님께서 일단 그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3: 네.
4: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께 레슨을 받다 보니까 선생님이 되게 딸처럼 많이 아껴주세요.
3: 네.
4: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레슨을 일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갔고요.
0: 단 한 번도요?
4: 네. 그리고 뭐 눈이 진짜 많이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갔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초등학생 때.
0: 눈이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면 선생님이 안 오지 않나요?
4: 갈 수 있을 정도만 일단
0: 막상 학원 갔더니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3: 근데 김영희 선생님이 그럴 리는 없고
4: 네, 선생님이 이제 집 근처에다 또 학원을 하셔서
3: 예,
4: 네, 네, 네. 그래서 갔었고
3: 그래서 꾸준하고
4: 네.
3: 담백함이 나의 장점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던 거군요.
0: 근데 뭘 하나 딱 시작하시면 정말 그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4: 재미없으면은 그만두는데
0: 아, 재미없으면.
4: 네, 이게 또 저만의 승부욕이 혼자 있는 것 같아요.
3: 아,
4: 나 자신과 싸우는 느낌.
3: 아, 누군가와 경쟁한다기보다는
4: 네.
3: 나 자신과의
4: 네,
3: 싸움.
4: 네.
3: 와.
0: 그 마인드는 챔피언들이 먹는.
3: 아니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사실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4: 네.
3: 언제부터 그걸 약간 깨달으셨어요?
0: 그러니까 중요한데요.
4: 이런 생각을 한 거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3: 예.
4: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3: 네.
4: 어렸을 때는 약간 남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답답했던 것 같아요.
3: 아, 제가 답답했다?
4: 네,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3: 오.
4: 남들과 비교를 받으면서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이걸 평가를 받아야 오. 된다는 게 조금 답답했어요.
0: 그거에 몇 살 때 깨우치셨어요?
4: 중학생
3: 때
4: 깨달았어요.
3: 저는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
4: 진짜요?
3: 나이 때.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
4: 네.
3: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중학생이 그렇게
4: 평가받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3: 아하.
4: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약간

0: 약간 어렸을 때부터 애어른 소리 좀 들었습니까?
1: 많이 들었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런 쪽이세요. 네.
2: 그러면 이제 후배나 네. 친구들 중에 네. 어, 나 이번에 1등 못했어. 혹은 학교에서 뭐 나 2등 했어 막 울고 그러면 네. 다독다독 이렇게
0: 조언을 어떻게 해주세요?
2: 어, 괜찮아. 제가 너 자신과 싸우는
1: 제가
2: 거야.
1: 제가 좀 T 성향이 강해서.
0: 아 T입니까?
1: 네, 네. 네. 그래서 다음에 그냥 잘 하면 되지 않냐. 뭐
0: 플레가 나네. 네,
1: 약간 지금은 끝났으니까 그쵸, 결과가 그쵸. 나온 상태잖아요. 아,
0: 그렇죠.
1: 다음에 잘 하면 되지 않을까. 네.
0: 좀 우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살아야 돼요. 네. 받아들이면서 빨리빨리.
2: 재미 없으면 저는 그냥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재밌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재밌습니까? 그 재미의 포인트가 뭡니까?
1: 미녀가 하다 보면 계속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0: 그쵸?
1: 그거를 약간 풀고 싶은 스스로의 그 약간 퀘스트를 깨가는 느낌. 아~
2: 게임이라고 네, 표현한다면 네, 네. 안 풀리는 판이 있는데 네. 걔를 또 정복하고 네. 정복하고 이런
0: 하나씩
2: 식으로.
0: 하나씩
1: 이게 뭐 하나가 되면 또 안 되는 게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네. 계속 그거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0: 김용인 선생님께서 감사하게도 저희 방송도 몇 번 출연을 해주셨어요. 네. 그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래 하나씩 깨 나가자 해도 선생님한테 엄청 깨지거나 혼나면 하기가 또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2: 그렇죠.
0: 김영임 선생님의 어떤 교육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1: 선생님은 일단 따라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0: 네, 1차적으로.
1: 그리고 뭐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를 말로 해주시고 스스로 생각하게 해주세요.
0: 그걸, 스스로 생각하게?
1: 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더 나아질까를 스스로 연습하고 탐구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0: 그러면, 네. 그런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원래 막 못하면 막 왜 못해? 제대로 안 해!
2: 그런 선생님이 계세요? 다 인자하시지 않나?
0: 아니요. 그 밖에 많아요.
2: 아니, 나는
0: 엄하게 이제 가르치세요. 아, 선생님들 다.
2: 부채가 날아간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0: 그렇죠, 그렇죠. 네.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북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옛날 선생님들. 네. 네.
2: 자, 방송이니까.
0: 아니, 네. 그렇게 또 엄하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어쨌든 네. 선생님 덕분에 그런 재미를 더 느끼는 걸 수도 있겠네요.
2: 아니, 근데 다음 주 토요일 네. 9월 5일에 네. 좌창으로 공연을 하시네요.
1: 네, 이제 그게 선릉아트홀에서 진행되는 공연인데 네. 좌창 깊은 사랑이라는 시리즈 공연이에요.
0: 네.
1: 그래서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9월 5일 토요일 4시에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이영은의 경기잡과 소리를 잇다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하고요.
0: 네.
1: 왜 이렇게 공연 제목을 지었냐면 묵계열 선생님의 네 곡을 공연에서 부르고 싶어서 그냥 소리를 잇다 해가지고 지금도 김영임 선생님께서 묵계열 선생님 추모 공연을 늘 하세요 매년.
0: 네.
1: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또 이어가면서 소리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공연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0: 9월 5일날 네. 선릉아트홀에서 지금 공연을 준비 중이시고
2: 잡가 네 곡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1: 적벽가, 선유가, 추린가 그리고 박물가 이렇게 네 개.
2: 네. 좌창이 뭔지 이제 저희는 알지만
1: 네네. 네.
2: 소개 좀 해주세요.
1: 좌창이 이제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청취자분들이 많이 아시는 민요 경기 민요는 이제 서서 부르는 노래고요.
0: 그렇죠.
1: 저희가 이제 전문 소리꾼들이 앉아서 부르는 또 진짜 전문적인 노래를 경기 좌창이라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앉아서 부른다고 해서 경기 잡가라고도 합니다.
0: 그렇죠. 깔끔하네요.
1: 네.
0: 역시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2: 아, 교육대학원 다니세요?
1: 네.
0: 대학원생답게 아주 설명이 깔끔하네요.
1: 네.
0: 그러면 지금 교육대학원 몇 학년이세요?
1: 저 이제 4학기.
0: 4학기째.
1: 네,
0: 어, 네. 뭐 졸업을 곧
1: 네,
0: 앞두고.
1: 한 학기 남았습니다.
0: 한 학기 남았네요. 네. 교육대학원을 들어가신 이유가 있습니까?
1: 교육대학원을 이제 제가 김영임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아오면서
0: 네.
1: 이제 새로 들어온 애기들은 선생님이 가르치시기에는 이제 너무
0: 어린이
1: 초보고 아, 어리다 보니까
2: 네. 저희가
1: 이제 조금씩 가르치는데
0: 예.
1: 거기서 이제 애들이 잘 따라오면 흥미를 느껴서
0: 오.
1: 네 거기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조금 딥하게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교육대학원에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0: 경기미요 이후에 드디어 재밌는 걸 또 찾았네요.
1: 네.

0: 이 두 개는 결합이 가능하니까.
1: 네.
2: 어떻게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가르치겠네요. 이렇게.
1: 네, 웃으면서 가르치는데 네. 약간 무서워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2: 아, 무서워요? 왜요? 어떻게요?
1: 모르겠어요. 제가 무섭다고.
2: 안 웃어요?
1: 약간 좀 장난스럽게 수업에 따라오면.
2: 네. 아, 애가 애 태도가.
1: 네, 네, 네.
2: 아,
0: 그럼 이제 T 성향 나오는 거지.
1: 네, 이제. 웃음기를 빼고 이제 네. 그럼 조금 무섭다고 하거나 이제 우는 애기들이 조금 있어요.
2: 애기들이랑 몇 살이에요?
1: 초등학생도 있고요. 제가 지금 중학생도 가르치고 있고, 네 제가 5월에는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왔는데 제가 네. 모교에 나갔다 왔어요 예고에.
0: 네.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고3을 담당했었어가지고 네. 고3 애들도 네. 가르쳤었습니다.
0: 영은 씨도 그냥 개인적 느낌으로 무표정일 때는 학생들도 눈치 많이 볼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그죠? 제가 첫인상이 조금 무섭다는. 네,
2: 그래요?
1: 네, 그게 많아요.
0: 아니 그럴 것 같아요.
2: 억울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1: 억울해요.
0: 그죠? 웃으실 때는 진짜 선하신데 네. 제가 무표정일 때는.
1: 아 진짜요?
2: 네. 제가 항상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항상 저는 그냥 앉아 있는 건데 항상 형님 무슨 일이 있어요?
0: 뭔 일 있으세요?
2: 아니 없는데 그랬었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기다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떤 첫 번째 라이브가 어떤 거죠?
1: 저 금강산 타령을 준비했는데요.
2: 네.
1: 제가 좌창 시리즈에서 마지막 곡으로 금강산 타령을 부르기도 하고 제가 또 11월에 음원 발매를 준비하고 있어요.
0: 어떤 음원이에요?
1: 네. 그냥 싱글 앨범, 디지털 싱글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0: 전통이에요?
1: 네. 아니요. 전통은 아니고 편곡을 맡겨서 네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타령이랑 한강수 타령을 준비하고 있어서
0: 네.
1: 네, 첫 곡으로 금강산 타령 들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앨범 얘기는 음악 듣고 와서 네. 이야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 네. 자리해 주시면 되고요. 봉혁 씨가 장구를 또 잡아주시네요. 네. 잘 칠 수 있겠죠?
0: 제가 못 쳐도 영은 씨가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시고요.
2: 잘 쳐야 될 텐데. 못 치면 이제 무표정 나온다고요.
0: 맞다. 벌써 긴장돼.
2: 무표정 나와요.
1: 부탁드립니다.
0: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응.

0: 감사합니다.
1: 진짜 잘하시네. 와,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저는 깜짝 놀랐었어요. 너무 잘하셔가지고
2: 문자가 좀 와가지고.

0: 오 빛나길 바래봅니다.
1: 은영은 우리 작가.
0: 아. 미안합니다.
2: 네.
0: 김스트릿 님께서 이영은 님 대단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국악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멋있어요. 교육하는 게 힘들 텐데 문제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아무튼 좋았다고 남겨주셨고요.
1: 나왔네요. 차세대 미녀 여신이라고 이강용 님께서 또 남겨주셨고 교육하는 거 힘들 텐데 공연이랑 겹치면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까 김스트린 님께서 질문.
3: 네.
1: 네. 교육과 공연이다. 그러면 두 개 겹칠 때
3: 공연을 먼저
1: 하고
3: 이제 교육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 같아요.
1: 확실하네.
3: 네.
0: 아니, 공연 날짜 못 바꾸잖아.
3: 네.
0: 교육은 조율이 되니까 네, 네. 야 내가 이만저만한데. 네.
1: 근데 이제 현실도 그렇지만 마음의 순서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3: 네.
0: 그렇죠. 네. AB님께서 미모의 여성분이 말씀도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팬클럽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1: 팬클럽이 있으니까.
0: 저 일기 하고 싶어요. 이렇게.
3: 팬클럽은 아직 없습니다.
1: 아니,
3: 아.
1: 네. 근데 팬클럽은 팬들이 만들어 주셔야지.
0: 그렇죠. 네.
1: AB님께서 좀 남겨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필로와우님께서 실제로 공연 보러 오시면 더 좋아요. 다들 실제로 보셔요. 공연 스케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하고 팬카페로 오세요. 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팬카페가 있어요?
3: 아니 없어요.
1: 혹시 영원님만 모르는 팬카페가 그러니까. 있는 거 아니에요?
3: 제가 그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1: 이영은하고 검색을 한번 네. 해보시면
0: 알겠습니다. 이번에 앨범이 두 번째인가요?
3: 네, 두 번째 앨범.
0: 첫 번째는 언제 내셨어요?
3: 네, 첫 번째는 24년도에 냈는데요. 그건 이제 제가 대학교 학부 졸업 기념으로 네 발매를 했었습니다.
1: 학부 기념 졸업 기념으로 앨범을 네. 발매하는 것도 특이하긴 하네요.
3: 네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을 노래를 네. 해왔다 보니까 그 네. 시절의 나의 목소리를 한번 남겨보고 싶다. 졸업 기념으로 뭐 한번 남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네. 해서 발매를 했던 것 같아요.
0: 마인드가 참 좋으시네요.
3: 네.
0: 그때 싱글이었어요?
3: 네 싱글 앨범 두 개를 동시에 발매를 했었어요. 양육아랑 노들강변 발매를 했어요.
1: 그러면 어쨌든 목소리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주 음악은 어떤 식으로 들어갔어요?
3: 피아노랑 해금이랑 가야금 이렇게 세 가지 악기로 편곡을 해서 예. 네, 노래 베이스는 이제 전통 민요로 네. 흘러가고 이제 반주가 편곡돼서 발매를 했었어요.
1: 편곡은 누가 하셨습니까?
3: 그 경기 민요 하시는 이채연 님.
1: 아, 채연 씨가.
3: 네, 네.
0: 채연 씨가 다 잡았네.
3: 네.
1: 채연 씨 잘해요.
0: 민요 쪽.
1: 민요뿐만 아니라 다 잘해요.
0: 다 잘해요.
1: 채연 씨는 천재야.
3: 아, 이제 다음 곡도 또 부탁드려가지고.
0: 아,
3: 네네.
1: 아, 채연 씨 엄청 바쁘지 않아요?
3: 네,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부탁드리기 조금 죄송해.
0: 그래서 좋아요.
1: 네, 채연 씨라면 네. 하고 싶지 채연 씨도.
3: 네.
0: 아, 근데. 영은 씨가 민요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했었어요?
3: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했어요.
0: 가야금을 먼저 배우고 싶었다고요?
3: 아, 그 제가 우연히 TV에서 국악 한마당을 네. 봤는데 네. 가야금 연주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동네에 국악 학원이 있길래 거기를 갔더니 이제 거기는 가야금은 안 하고 장구랑 민요만 한다 해가지고 그때 취미로 잠깐 장구를 배우다가
1: 예.
3: 이제 그 학원에 저랑 동갑인 친구가 있었어요.
1: 네.
3: 그래서 그 친구가 대회를 나가서 1등을 해왔다고 자랑.
0: 장구 하던 애가?
3: 아니요 민요 하던 애가.
0: 아, 민요 하던
3: 네,
0: 친구가.
3: 저는 장구를 취미로만 배우고 있었고
0: 아.
3: 네, 민요를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상을 타고 와서 자랑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승부욕이 또 생긴 거죠.
1: 아 생겼어요.
0: 꼴뱅이 싫었군요.
3: 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생겨가지고
1: 아 눈 희번쩍거리는 거 봤어요 방금.
0: 맞아.
1: 희번쩍거리는 거 아니더라고. 카메라 잡혔지.
0: 요거 오늘 짤각이야 쇼츠로 뽑아야 된다.
1: 네.
0: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요거.
3: 내가 저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네. 전공으로 민요를 배웠던 것 같아요.
0: 아, 그 친구 하나 잡으려고.
3: 네, 그 승부욕에서 시작된.
1: 역사는 진짜 사소한 거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그 친구는 민요를 해요?
3: 그만뒀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1: 근데 지금도 약간 경쟁이 있습니까?
3: 아니요.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와서 이제 나 자신과
1: 나 자신과
3: 싸우고 있어요.
1: 네.
3: 네.
1: 맞아요.
3: 네.
0: 근데 그 승부욕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승부욕 발동했어요? 2학년 때였어요?
3: 1학년 때.
0: 8살짜리가?
3: 네, 8살 때. 근데 또 다른 데는 승부욕 없고 갑자기 거기서만 생겨가지고. 운명.

0: 인 거죠.
1: 네.
0: 내가 승복 생겨야지 한다고 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모든 환경 요건이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기민요를 해가지고 첫 번째 앨범도 내셨고 네. 이번 두 번째 앨범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1: 11월 말쯤으로 준비를 11월 말.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지금 어디까지 작업이 되신 거예요?
1: 그러면? 지금 곡을 받아서 네. 이제 연습을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이제 녹음이 들어갑니다.
0: 아, 10월 달에 네. 들어가서 11월 발매.
1: 네.
0: 이것도 역시 채연 씨가 같이 하는 거고.
1: 네.
0: 네.
2: 이거는 악기 구성이 또 어떻게 돼요?
1: 이거는 이제 금강산 타령은 아쟁 생황 가야금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고요.
0: 건반이 안 들어가네요?
1: 네, 전통 국악기로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2: 편곡만 해주는 거네요, 네. 채연 씨는.
1: 편곡이랑 프로듀싱을 프로듀싱.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한강수 타령은 아쟁 대신 검은고가 들어갑니다.
0: 아쟁 대신 검은고.
1: 네, 검은고 아. 생황 가야금 이렇게.
2: 예. 아쟁이 대아쟁이에요?
1: 네,
2: 민요에는 대아쟁. 원래 아쟁 안 들어가잖아요.
1: 안 들어가는데 제가 아쟁의 저음이 너무 좋아서.
0: 네.
2: 소아쟁으로? 대아쟁으로.
1: 네, 대아쟁으로요. 대아쟁으로. 네. 그래서 대아쟁이랑 또 제가 생황의 그 독특한 소리가 요즘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황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생황 말고 피리는 어떤지 이채은 아, 님께서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아, 저는 생황이 넣고 싶다.
2: 아, 그렇지. 클라이언트가 해달라는데 네. 해줘야지.
0: 또 이제 히버트. 전 생황이요.
2: 그렇지, 그렇지. 웃긴 소리 하고 있어.
0: 생황이요.
2: 생황이요. 확실하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라이브 또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두 번째가 양육아 네. 준비를 해주셨네요.
1: 네, 양육아가 제가 발매를 처음 한 곡이 아. 있고요. 네, 그거 그 음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봄날의 흥겨움을 담은 노래이고 반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금 가야금 피아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이동을 부탁드리겠고요.
2: 네. 여기는 이제 채연 씨가 했다는 거죠? 피아노.
0: 그렇죠, 그렇죠. 네. 편곡 연주.
2: 네, 네. 알겠습니다. MR로 이제 저희들이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큐 사인 주시면 음악 드릴게요.
1: 네, 주세요.
0: 근데 물아 지금 바로 가요?
1: 네.
0: 물 한 잔 안 주셔도 돼요?
1: 괜찮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2: 네. 갑니다.

0: 양료가.
1: 예.
0: 디두디님께서 이영은님의 목소리가 악기네요.
1: 그 자체로 악기라고.
0: 목소리가 다 하고 있어요. 필로와우님께서 민요계의 보물이라고. 와. JK님 친구가 보물을 발견해 줬네요.
1: 아그 친구.
0: 그 친구가 만약 그때 대회에서
1: 상을 못 받았거나
0: 못 받고 또 앞에서 자랑을 안 했으면.
1: 그렇죠.
0: 이제 보물이 탄생하지 않았던 거죠.
1: 그렇죠.
0: 아, 운명인 것 같아.
1: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는 영은 씨이신데 이번에 공연하시는 2026 좌창 깊은 사랑 시리즈 이 공연도 네. 굉장히 치열한 공개 모집을 통해서
2: 네.
1: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1: 예,
2: 맞아요.
1: 설명을 좀 해주세요.
2: 네, 이게 이제 5월쯤, 4월에서 5월쯤에 출연자 모집 공모가 올라와요.
1: 네.
2: 그래서 영상이랑 공연 소개서랑 프로그램 기획서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해서
1: 아, 제출 서류가 좀 많네요.
2: 네, 오디션을 이제 그 공연장 측에서 보신 다음에
1: 예.
2: 이제 선정자가 뽑혀서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0: 몇 대 몇이었어요?
2: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1: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 9월 5일에 선릉 아트홀에서
2: 네.
1: 공연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이날은 그러면은 영은 씨 혼자 무대에 오르는 건가요?
2: 네, 저 혼자 노래를 부르고 네. 이제 반주 하는 친구들이 도와주기.
1: 악기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
2: 일단 장구 있고요.
1: 네.
2: 그래서 적벽가는 검은 고랑 진행을 하고 이제 선유가 출인가 박물관은 장구로만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금강산 타령은 장구랑 피리. 네. 진행이 됩니다.
1: 선릉 아트홀이 관객과의 거리가 가깝잖아요.
2: 네.
1: 그리고 무대가 약간 높아가지고
2: 네.
1: 예, 다녀와 보셨죠?
2: 네, 네, 많이
1: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실 떨리는 무대예요.
0: 떨려요.
2: 그 맞아요.
0: 예. 맞아.
1: 리허설 해보셨어요?
2: 아직 못 해봤어요. 당일날 이제
1: 당일 리허설이고 네.
0: 잘하실 것 같아.
1: 예. 근데 은근히 그런 것도 즐기시죠? 그런 무대를
2: 즐기진 않는데
1: 아, 그래요?
2: 이제 또 그냥 닥쳐오면은 하는 성격이라서
0: 네. 무대 공포증은 없어요?
2: 생각을 해봤는데
1: 네.
2: 저는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근데 뭐 무대 서는 사람 누구나 조금
0: 없는 사람 없죠. 없어요. 사실.
1: 다
0: 있어요. 에. 그 이제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1: 에. 그럴 때도 희번뜩 하면서 또 밀고 나가면 되니까.
0: 어차피 지났잖아.
1: 어차피 스타트 끊어쳤잖아. 그럼 해야지 이런 느낌.
2: 네.
0: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영훈님은 무대보다는 혹시 교단을 지향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2: 저는 일단 교단이나 무대나 둘 다 하고 싶고요.
1: 네.
2: 네. 근데 뭐 공연 무대에서는 옛날에는 무대에서는 게 진짜 좋았어요.
1: 네.
2: 근데 지금은 약간 무대가 너무 무섭고요. 어쨌든 많은 시선 이 쏟아지는
1: 맞아요.
2: 곳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무대 위가 조금 무섭기도 하고 교단에 있는 게 조금 마음이 더 편해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1: 네.
2: 입장이다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오는 뿌듯함과 성취감은 또 다르더라고요.
1: 맞아요.
2: 네.
1: 그건 다른 매력이 있고
2: 네.
1: 그리고 무대는 진짜 평가를 받는
2: 네.
1: 자리이다 보니까 그 무대 안 서본 사람들은 몰라요.
2: 맞아요.
1: 그 압박감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무대에 서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평론 같은 걸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2: 네.
1: 무대에 서본 사람은 세게 말 못해요.
2: 맞아요.
0: 아니까 얼마나 그 이게
1: 맞아요.
0: 그럼
1: 그래서 진짜 하여간 그렇습니다.
2: 네.
1: 그만큼 무대라는 곳이 어렵지만
2: 네.
1: 그럼에도 영은 씨는 둘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0: 아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쳐 드리는 게 나는 그게 좀 소질이 없더라고요.
1: 그럴 수 있어요. 또 사람마다.
0: 그냥 내가 딱 그냥 가서 한 번에 탁 해버리면 마음이 편한데

0: 네.
1: 그래서 한번 어떻게 지금 교육대학원 다니시니까 전문가로서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2: 아니 왜냐면
1: 여기서 렉처 콘서트를 좀 해보시면
2: 저희
1: 어떨까?
2: 청국장 코너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3: 네네. 네. 그래서 청국장 청취자분들께서 네. 이제 다음 주에도 하실 때 네. 팁을 조금 드리세요. 그래서 제가 한강수 타령, 그러니까 음원 발매되는 한강수 예. 타령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2: 와, 자, 네, 자 오늘은 전국을 지금 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네. 공연을 하고 계시는 네. 이영은 네. 선생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0: 선생님,
2: 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0: 네. 가르쳐 주세요.
2: 네. 저희 궁금해요.
3: 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장구를
2: 쳐서 장구 들려야 돼. 선생님 세팅을 안 했네요. 제 잘못입니다.
1: 네. 아유,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것도 이것도 재능이거든요. 여기.
2: 그럼요.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1: 머릿속에 단계를 다 계산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한강수 타령 렉처 콘서트예요.
2: 네.
3: 자, 일단 한강수 타령을 제가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2: 좋아요. 그래서.

0: 네, 이런 노래이고요. 네.
1: 선생님 벌써 무서워요.
2: 제가 오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뭐 요즘 주식하세요? 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나?
1: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선생님으로 싹 돌변하셨어요.
2: 아, 나 미녀 안 배울래요 지금.
1: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 가볼게요. 네.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0: 네, 이제 처음에 한 마디씩 네. 배울 거고요. 아, 오늘은 이제 1절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한강수라를 하시는데 이제 처음에 하늘 땅을 파듯이 하시면 돼요. 아. 한강수 해서 밑으로 떨어지시면 되고요.
1: 아, 진짜 어렵다.
2: 엄청 어렵다.
0: 그리고 라는 경기민요 특유의 감는 음을 써서 네. 라를 해주시면 돼요.
2: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0: 네. 네.
2: 여기까지.
0: 일단 지금은 여기까지.
2: 더 가면 안 될 거예요. 네.
1: 한강수라.
0: 왜 잘 하시는지.
1: 왜 말을 더듬으세요?
0: 아니 아니.
1: 저 잘 하시네.
0: 아니 너무 잘 따라오셔 가지고.
1: 아, 그래요? 네,
0: 당황했어요. 그래서 다음은 이제 네? 깊고 해서 음정이 살짝 올라가요.
1: 아, 예.
0: 그래서 깊고 맑은 여기 살짝 은에서 쳐 주시면 되고요. 네. 무은 해서 내려오시면 돼요. 무래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1: 아...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는 거야.
2: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1: 여기까지.
0: 그래서 깊고부터 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1: 깊고 맑은 무래.
0: 네. 잘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1: 이거 지금 우리째로 하고 있는데.
0: 아니에요.
1: 대웅대로 하는 우리째로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어디 트로트예요?
2: 어려워 이거.
1: 어 맞아 어려운 소리예요.
2: 아무튼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네. 끊어 디테일하게 알려주신다는 네, 네. 거죠.
1: 진짜 상세하시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거기 자리 앉으신 김에.
0: 네.
1: 저 뭐야 장구 치면서 오늘 라이브 해주시는 거 있지 않으세요?
2: 아니요 이거 MR이에요 MR. 네, MR 맞죠? 네. 아~ 노들강변
1: 네. 아,
2: 노들강변 아~ 이거 가야지
1: 그러네 그러네
2: 노들강변 그죠?
1: 자리를 다시 이동을
2: 아니요
1: 아니면 거기서
0: 거기서 합니다 네.
2: 정신 차려 김봉영 네. MR
0: 네
1: MR로 노들강변이죠?
0: 네 제가 네. 발매했던 음원
2: 1집
1: 네, 첫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0: 네
2: 알겠습니다
1: 아, 제가 장구를 또 치우라는.
2: 정신 차려, 김봉영. 이것도 채은 씨가 편곡해 주신
0: 거 네, 맞습니다.
2: 아, 알겠습니다. 자, 노래 감.

0: 야, 좋다.
1: 좋은데요?
0: 너무 좋네요.
1: 이광호님, 얼씨구. 임문희님, 날씨 때문에 더웠는데 듣고 있으니까 평화로워집니다. 네. 4667님, 참 듣기가 좋네요. 어쩜 이렇게 소리가 좋을까요? 하시면서 이런 말씀 들으시면 기분 좋죠.
2: 그쵸? 네, 좋죠.
0: 당연히 좋죠. 네. 네,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두 번째 네. 앨범이 이제 발매 준비 중이고 네. 앞으로 계속 이 앨범 작업은 하셨으면 좋겠네요.
2: 네, 네 계속 해갈 생각입니다. 네. 네. 네.
1: 채연 씨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왜 연락 안 오지? 그리고 발성이 되게 시원시원하시네요.
0: 맞아요.
2: 제가 발성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네. 많이 하는 성격이라서 아, 네, 그래서 서양 발성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공부를 해봤었어요. 오.

0: 그럼 만약에 우리 청취자 청국장에 관심 있는 분들께 꿀팁을 좀 주신다면 발성에 대해서
1: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조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네. 흉통을 조여서
0: 흉통
1: 갈비뼈를 조이고 네. 배꼽과 명치를 가운데로 끌어당겨요.
0: 아 이쪽을 끌어당겨요.
1: 네. 그리고
2: 못 알아들어요 일반인.
0: 그리고
1: 정수리에서 네. 소리를 이제 포물선을 그리듯이
0: 이쪽으로 소리가 나가요.
1: 앞으로 던져서 아~ 소리를 내는 거죠. 네.
0: 여기는 끌어당기고 소리는 이쪽으로 나가라.
1: 네. 어허. 네.
2: 요즘 다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 얇게 뽑아서 하는 스타일들이 있고
0: 맞아요. 네.
2: 지금 김영희 선생님이나 전숙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통성으로 내질리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1: 네,
2: 근데 어떤 음역대에서는 탁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흉성으로 탁 올려서 네. 확 발산시키시는 약간 그런 발성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1: 네.
2: 시원시원했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네. 시원한 경기민요 굉장히 매력 있어요. 네. 진짜로. 네.
2: 2390님도 영은님 목소리가 개성 있고 너무 매력적입니다. 듣고 있노라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한없이 듣고 싶네요. 한없이 들을 수 있죠. 그죠?
1: 네.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있고. 수 있습니다.
0: 그리고
1: 네.
0: 중요한 건 라이브를 들을 수 있는
2: 오프라인에서.
0: 기회가 네. 9월 5일에 있습니다. 그죠?
1: 맞습니다.
0: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1: 네. 9월 5일 오후 4시에 자, 이영은의 경기잡과 소리를 잇다.
0: 네.
1: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매는 선네가톨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11월에 발매되는 음원도 네. 많은 관심 11월.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그때는 11월에는 두 곡인가요?
1: 네, 두 곡입니다.
0: 싱글로 두 곡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확실히 이게 이제 이렇게 오디오로 듣는 거랑
1: 네.
0: 직접 현장에서 듣는 건 완전 다르기 때문에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영은님의 9월 5일 선릉 아트홀 공연을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영은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오늘 제가 이렇게 처음 네. 라디오도 처음이고 혼자 네. 뭘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0: 네.
1: 그래서 너무 많이 떨려서 어제 잠도 못 자고 막 이랬는데 생각보다 재밌고요.
2: 네. 어 그래요?
1: 네. 그래서 제 노래를 모르는 분들이 듣는 거잖아요. 누가 듣고 그렇죠. 계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0: 불특정 다수가 다 네. 듣고 계세요. 네.
1: 그래서 그것도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0: 오늘 네. 오늘 영원 씨한테 온 문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2: 많아요.
0: 저희가 다 소개를 못했습니다.
1: 네. 네.
2: 장구도 잘 치시네요. 뭐 네. 멋져요. 되게 많아요.
0: 엄청 많았어요.
2: 네. 오늘 어떻게 그래도 방송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1: 7.8.
0: 역시
2: 어차피
0: 내가 어차피, 봤을 때 9.5인데 네.
2: 조언 한마디 해드려도 될까요?
1: 네.
2: 어차피 지났잖아.
1: 네, 감사합니다.
2: 아니 저희도 덕분에 너무 네. 즐거웠고
1: 네.
2: 앞으로 영은님이 만들어주실 음원도 기다려지고
1: 네.
2: 그렇습니다.
0: 또 교육자로서의 길도 기대가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멋진 무대 위에서도 네. 빛나고 교육에서도 빛나는
2: 네.
0: 이영은님
2: 네.
0: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리고 공연도 잘 성황리에 마무리하시길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2: 영은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다음에 이제 11월 달에 또 음반 발매가 되면 그때 또 한번 모시면 좋겠네요.
2: 그때 금요일에 한번 모실까요? 버스킹으로?
0: 뭐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2: 없지.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그냥
0: 의견 얘기하는
2: 사람이니까.
0: 거니까. 예, 네, 맞아요.
2: 그리고 내가 그럴까 그랬지. 그러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럴까?
0: 자, 이제 오늘의 끝곡
2: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0: 두 불고기 인사드려야죠.
2: 김선효의 검은 고로
0: 네.
2: 오늘의 끝곡입니다. 숲의 노래 띄워드리면서 물고기 두 명은 두 마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나저나 지금 늦여름 폭염과 열대야 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지역도 있으니까
2: 네.
0: 여러분들 긴장 늦추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디아입니다. 내일 봬요.

판소리를 좋아하시나요? 판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고요? 느긋하고 나른한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판소리 연구에 최선을 다해온 저 최혜진의 다정하고 유쾌한 소리길 안내와 함께 판소리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얼씨구! 좋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최판사에서 만나요.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입니다.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오래된 나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나무들이 나보다 더 먼저 동네 자리를 잡은 터줏대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나무들은 사람보다 먼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을 묵묵히 지켜봐주고 있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나 오동나무를 심어서 삶의 시작을 나무와 함께 기념했다는데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믿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 바람들이 오늘의 삶을 더 단단하게 해주겠죠.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든든한 나무 같은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사철가 준비했습니다. 김현수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이산 여산 꽃이 피니 산림 풍경도 룬 곳 만자천홍 그림병풍 앵가 전무 조원 풍류 철가는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구나 나도 어제는 청춘일 러지고는 백발한심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 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헌들 쓸 때였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시라 예부터 일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된돌 또한 경계 없을 손가 한로상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황국 단풍을 어떡하며 가을이 가고 겨울이 되면 낙목 한천 찬바람어 백설이 펄펄 흩날지어 월백 설백 천이백허니 모두가 백발으보실래라 그럭저럭 겨울이 가면 어느덧 또 하나 연세는 턱은만 봄은 찾아왔다고 즐기더라 봄은 갔다가 열려지고 그것만 지내 청춘은 한 번 가고 다시 올 줄을 모르는가 어와 세상 분입 내들 인생이 비록 백년을 산대도 인수순약 격석하여 공술에 공수거를 짐작하시는 이가 몇몇인고 도세 젊어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느니라 놀아도 너무 험행이 하면 늙어지면서 후회들이니 바쁠 때 일하고 한가할 때 틈타서 홀지를 하며 놀아보랴
0: 김현수의 소리로 단가 사철가 보내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오동나무 심었다고 하죠. 오동이 제가 그 예전에 읽었던 책 속의 내용을 떠올려보면 1년에 15cm씩 자란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딸이 태어났을 때 마당에 오동나무를 같이 심어서 딸이 시집갈 때 그 오동나무로 장이나 이런 걸 짜서 주는 풍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아이는 밥을 먹고 크고 나무는 물을 먹고 크고 둘 다 하루 아침에 쑥 자라지는 않는데 매일 보고 있으면 잘 모르다가 어느 날 문득 언제 저렇게 컸지? 이렇게 되는, 예. 사람 사는 일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 달라지는 건 좀 없어 보여도 하루 보내고 또 하루 보내다 보면 언제 여기까지 와 있었지 하는 그런 순간들도 생기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를 심는다는 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믿는 일이기도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잘 자라고 있는지 가끔 들여다보겠다는 약속 같은 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좋다도 여러분들께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는 약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2009님께서 출첵 인사드립니다. 노래가 좋다 황디님 하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2시간 동안 또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오동나무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무 이렇게 뚝뚝 두드려보면서 이거 오동나무다 뭐 하던 그런 개그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 오동나무가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였고 또 오동나무는 봉황이 와서 쉬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악기를 만들 때도 악기의 울음을 가장 잘 전달해 주는 나무가 바로 또 이 오동나무이기도 하죠. 오동에 줄을 걸면 이 악기가 됐는데요. 바로 검은고입니다.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을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허윤정의 검은고 연주로 한갑등류 검은고 산조 자진몰이 보내드렸습니다. 장구장단에는 아마 이태백 명인이시지 않을까. 취임새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는 안녕하세요 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인사드립니다.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께서는 오동나무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시골 농촌에서 오동나무로 만들어 사용하는 물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웅덩이에서 물 퍼올리는 두레가 오동나무고요. 풍구도 오동나무로 주로 만듭니다. 사실

풍구 자체를 볼 일이 요즘은 거의 없고, 나무를 쓰는 것도, 오동나무뿐만 아니라 집기를 나무로 쓰는 경우도 요즘은,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세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무 자체가 주는 그 따뜻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오랜 친구이고 자주 보지는 못하는 친구, 가끔씩 보는 친구인데, 그 나무 가구를 이렇게 만드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작가님인 건데, 나무에 참 좋은 것, 그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시간을 보는 게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넌 훨씬 더 작가가 됐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시간들을, 지나온 시간, 또 다가올 시간들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 예. 0750님께서도 출석합니다라고 오늘 출석 체크를 미리미리 많이 해주시고 계시네요. 이어지는 곡은 PD님께서 지금 곡을 고르고 계신데, 아, 그 전에 저희가 또 이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 게 있군요. 예. 폭염 경보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드려야 하는데, 2026년 8월 27일 11시를 기해서 경기 평택, 안성, 용인 남부, 전남 함평, 구례 평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삼가기,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기, 이웃 안전 살피기까지 날씨 관련해서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경기민요 노래가락을 보내드릴 텐데요. 이호연, 전숙희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0: 이호연 전숙희의 노래로 경기민요 노랫가락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1: 이때 마참 어릴 때 녹음방쇼 좋은 때 여러 귀족이 날아든다 각세 뜻에가 들어온다
0: 우리 노랫말을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음반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신 배현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요즘은 예, 재미난 재담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진짜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고군분투를
2: 저는 아주 괴로웠습니다.
0: 하고 계신데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그 병신 재담을 끝을 냈고요. 오늘은 어떤 소리를 준비를 하셨나요?
2: 오늘은 제목은 강산유람이라는 그 곡목으로 돼 있는데 이거 같은 노래예요.
0: 아 그래요, 선생님?
2: 예, 병신 재담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용어를 쓰.

0: 그런데 대해서 조금 오해는 없으셨으면
1: 아, 네.
0: 좋겠어요. 요즘 방송으로는 이런 말 안 쓰죠.
1: 그렇죠.
0: 병신제담 네. 이런 말 썼다가는 뭐 요즘에는 아마 제재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말은 사실 뭐 누구를 폄하하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 일제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거의 일상으로 쓰였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코미디 같은 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코미디에 나오는 희극적인 인물들 캐릭터들 있잖아요.
1: 예.
0: 그거는 보통 자기를 좀 바보로 만들죠. 스스로 그 바보가 됨으로 해서 남들을 즐겁게 해주잖아요.
1: 예.
0: 그런 캐릭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1: 네.
0: 보통 이제 희극이나 코미디 같은 데서는 이런 배우들이 대부분 이렇게 좀 모자라는 캐릭터로 좀 나와요.
1: 네.
0: 그 보통의 그 피에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자신은 언제나 다 피해자고 아니면 그 골탕을 먹는 입장이고
1: 네.
0: 또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뭐 깊은 슬픔이라든지 아니면 웃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1: 어릿광대의 어릿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상당히 고역을 품고 있는 말이군요.
0: 그렇죠. 예. 원래 스스로의 슬픔을
1: 예.
0: 다른 사람이 기쁨으로 승화시켜주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참 어려운 배역이기도 하고요.
1: 예.
0: 또 소중한 배역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그런 캐릭터를 통해서 인간의 감춰진 내면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코미디라든지 희극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희극이 단순히 웃음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야.
1: 예.
0: 좀 더 내면적인 깊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결국은 이 제담이라는 게 웃음을 통해서 세태 그 당시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오늘 소개해드릴 곡의 그 제목은 강산유람이라는 곡이에요. 그런데 강산을 유람하다 세상을 유람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작은 인물이에요.
1: 그럼 지난번
0: 같은 인물이에요.
1: 그렇군요.
0: 똑같은 이야기예요.
1: 예.
0: 그런데 제목을 강산유람이라고 좀 순화시켜놨죠. 근데 이 이야기의 원래 구조가
1: 예, 예.
0: 아주 몸집이 작은 사람이 이 기차를 타고 세상을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코미디만 하면 그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만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중간 중간 이제 노래를 섞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노래를 등장시킬 수가 있어요.
1: 예. 오늘 준비해 오신 분이 구재회 김능사 이렇게 이름인데
0: 예, 음반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1: 예.
0: 근데 이제 이 구재회라는 분은 다른 예명으로 구대감이라는 예명으로도 그 녹음을 한 것이 동일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녹음을 남긴 분이고 그 당시에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었던 분이에요.
1: 예.
0: 그런데 최근의 연구 성과를 보니까
1: 예.
0: 이분이 바로 설중매라고 녹음이 된 음반이 있어요.
1: 예.
0: 콜롬비아 그 초기 녹음에 보면 설중매 그 작가들이 좀 있거든요.
1: 예.
0: 그분도 결국은 이분하고 같은 분이라는 그런 최근의 연구 성과가
1: 음성
0: 나왔어요.
1: 음성 분석 같은 이런 걸
0: 음성 분석도 했고 또 더구나 이제 음악적으로 같은 음악이냐 아니냐
1: 예.
0: 하는 것들을 연구를 하고 그런데 예, 전병훈 씨가 이것을 아주 최근에 아주 논문을 쓰면서 학위 논문을 쓰면서 아주 굉장히 고심을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밝혀질 줄 저도 아주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1: 역시 바쁜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0: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1: 네.
0: 그것을 꼭 해결하겠다는 어떤 그런 일종의 집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했는데 앞으로 이런 쪽에 연구가 진행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을까
1: 그러게요.
0: 싶어요.
1: 그 방식만 차용해도
0: 네.
1: 예, 훨씬 더 이렇게 빠른 연구들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0: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실제로
1: 예,
0: 소리를
1: 예.
0: 하는 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소리를 해보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음반에 녹음된 같은 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분석을 해본
1: 이름은
0: 건데.
1: 다른데.
0: 예, 이름은 예. 다른데. 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같이 이렇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구나 유성기 음반은 음질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에요.

0: 자산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1: 이렇게 그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소리를 같이 한 김능사는 김옥엽 명창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0: 김옥엽 명창이 김능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예.
0: 이 부분은 아직도 조금 더 확인 더 필요해요.
1: 예.
0: 근데 저도 같은 인물일 것은 것으로 짐작은 하는데
1: 예.
0: 이게 100% 그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로는 같은 인물이 이 재담을 하기 때문에
1: 예.
0: 예명을 바꿔서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이런 경우는 많아요. 왜냐하면 작곡가들이 한 회사의 전속 작곡가로 그 이렇게 계약이 되잖아요.
1: 예.
0: 그럼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 곡을 주면 전속 위반이죠.
1: 예.
0: 근데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 자꾸 섭외가 온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럼 이름을 슬쩍 바꿔가지고 그 예명을 써가지고 곡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1: 요즘도 선생님 그 요즘 이제 부캐라 그러죠. 부 캐릭터. 그러니까 자기가 게임 속에서 실제로 자주 사용하는 캐릭터 말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한테 다른 직업과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걸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히 요즘 이제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뭐 개그맨이 가수로 활동할 때 다른 이름을 붙이고. 예. 또 배우로 활동할 때 와 자기 본명을 붙이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명창들이 이름을 바꾼 이유가 선생님 말씀처럼 회사로 바뀌는 건지 혹은 장르가 달라지는
0: 건지. 네, 장르가 다른 거지. 그건 저도 아직은 이런 부분이 이제
1: 궁금해지네요.
0: 나중에
1: 네.
0: 어떤 통계가 나온다든지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더 연구가 되면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할 네. 수가 있겠죠.
1: 약간 혹은 시기적으로 이제 이름을 한번 바꿀 때가 됐는데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0: 근데 작곡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떤 작곡가는 본명을 모르는 경우도 생겨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지 않으면.
1: 예.
0: 그러니까 동인이라는 것을 법적으로든 아니면 문헌으로든 아니면 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 예.
0: 그게 증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유성균반에는 굉장히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요즘도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명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0: 본명을 그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구재회라는 분은 아마 본명인 것 같고
1: 네.
0: 구대감이라는 예명 그다음에 이제 설중매라는 또 예명.
1: 멋있네요. 설중매. 네.
0: 동일 인물입니다. 소리를 네.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노랫말 모음집 게시판에 올려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들어보신 박춘재 명인의 소리도 기억나시는 분들은 한번 떠올려가면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재회의 소리, 김능사의 받는 소리로 재담 소리 강산유람 보내드립니다.

0: 여기 사람 많이 맸구려.
1: 많이 맸어. 웬 양반이요?
0: 조그마하니깐 도막을 낸 줄 아오.
1: 어디 사는 양반이요?
0: 여모냥은 하늘에 살겠어. 땅에 사오.
1: 땅에 사는 줄은 알지만은 고향이 어디냐
0: 말이오. 고향은 서양이오.
1: 사는 번양 말이오.
0: 광주 사오.
1: 좋은 곳 사는구려.
0: 언짢친한 서이다.
1: 광주가 맨이요?
0: 한이요.
1: 한일 아니?
0: 이슬을 모르니깐 되는 대로 한 말이오.
1: 며칠에 왔어?
0: 사지가 섬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겠지만 세면이 동그래 말똥새끼 보러 떼그르르 굴러왔어.
1: 잘 굴러왔어?
0: 뭐 굴러왔겠소.
1: 위시라오?
0: 내시라오?
1: 이 댁이냐 말이오?
0: 고래비 댁이오.
1: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0: 쥐에다 폈소이다.
1: 허서방이도
0: 묻으니까오.
1: 양친씨야요?
0: 양친씨야요.
1: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됐어?
0: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범이 간 일급이요.
1: 자치는?
0: 일곱 살 쭉 쪼갰소이다.
1: 세 살 반이로구려.
0: 책임지는 군병아들놈이로군.
1: 너 형은 몇 살이요?
0: 나는 금년에 여든 일급이요.
1: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구려.
0: 긴기내를 곱게 보내고 어서 운신놈을 만나 네 길이.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디 있겠소?
1: 그렇지.
0: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백호고 1년에 첫 뛰어오는 거 그래?
1: 우수가?
0: 뭐라 우수가?
1: 너 형 네 자손이요?
0: 염라대왕 자손이요.
1: 파가 어디요?
0: 왜 김치당그려? 저 남대한박 사계요.
1: 청파로구려.
0: 무더니까오.
1: 너 형 무슨 차행이요?
0: 차행을 모르니 애교만 풍류작가으로 강산 유람 차행이요.
1: 멋이 들었구나.
0: 사람 무더니.

0: 알아보 조선이 13도로돼 강원도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뿐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라 할 수가 있고
1: 그렇지.
0: 경기도 개성의 백연토포가 명승지지요 평양도 경북엔 북향산이 둘러있고 황해도는 해주가 추강남이야
1: 응.
0: 해그러대 평양계명은 금수강산이 흔들시기래 거기를 쓱 가려면 남대한바퀴를 쓱 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손 변자으로 묘산자 형국으로 고분양제지 우뚝이 진대겠대 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오른손 뺀자우리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있는데 남녀 노유 학생 재군이 밑강 대서섰대.
1: 줄대서서.
0: 오라 줄대서섰어. 근데 그 근역으로 흔쟁이, 다홍쟁이, 파랑쟁이가 들락날락 분주 다산데 그거 못하는데.
1: 그 표파는데라.
0: 오라 표파는데야. 저도 까닭이만어 상등은 희고 2등은 푸르고 3등은 북대이래. 우리가 피체의 최면이지만 내가 뭘 타겠어.
1: 상등 탈 테지.
0: 그런 걸 짐작하는 걸 보면 장차 내 아들 되려며 표를 사가지고 뒷문을 쓱 나가니까 학생 양복 입은 이가 집게를 들고 섰어.
1: 그래.
0: 나는 이를 빼려고 한 줄 아래를 딱 버리고 했더니 기쁘그로 되기래. 표를 주니까 군역을 딱 들어줘. 침침대로 우르르 내려갔네 길이.
1: 그래.
0: 멀리서 이미 교터님이 깨끗하니 우뚝 들어서니 그 뭐요.
1: 그게 기차야.
0: 뭐라 그게 기차야. 근데 문안선 짐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정거장 군에선 짐을 앞에다 많이 줬대 이래 뭐라고 하니 빈또 삼뺀사이다 마사문의 신봉 그건 뭐요?
1: 변또장수라
0: 어라 그게 변또장수야
2: 구제회 김능사의 소리와 지담으로 강산유람 앞 면을 들은 거죠, 선생님.
3: 네.
2: 예.
3: 여기에서는 그 앞쪽에 경곡탄을 부르잖아요.
2: 예.
3: 그러니까 여기 후렴만 잠깐 부르고 그 아주 극도로 생략을 네. 해버렸죠. 예. 이런 노래들이 앞에 있습니다 하는 것만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단 위주로 녹음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제단만 길게 녹음돼 있어요.
2: 상당히 속도가 여유롭습니다. 지난 예. 시간에 들은 거에
3: 그
2: 비하면.
3: 지난 시간보다는. 이게 이제 또 뒷면까지도 이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아. 좀 여유 있게 지금 하는데 아마 무대에서 박춘재 명창처럼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죠.
2: 예.
3: 물론 이제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일 테니까 사람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훨씬 듣기 낫죠.
2: 예. 지난 시간과 거의 같은 내용이라
3: 예, 같은
2: 쭉쭉
3: 내용.
2: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 예.
2: 여기 사람 많이 꿰꾸려 많이 꿰쏘. 웬 양반이요? 조그만 하니까 토막을 낸 줄 아오.
3: 그렇게 양반 2분의 1이라는 예. 뜻이죠.
2: 예. 어디 사는 양반이요? 요 모양의 하늘에 살겠소? 땅에 사오. 땅에 사는 줄은 알지만은 고향이 어디냔 말이요. 고향은 서양이요.
3: 이것은 아마 공연이 계속되면서
2: 예.
3: 처음에는 이게 박춘재 명창이 양열이 잡순 대라고
2: 예.
3: 그랬죠. 그리고 경기도 양주를
2: 예.
3: 설명하는 말인데 이게 아마
2: 서양으로.
3: 많이 변해버린 것 같아요.
2: 사는 본향 말이오. 광주 사오. 좋은 데 사는구려. 언짢친 안쏘이다. 광주가 면리오. 한리오. 한리라니. 이수를 모르니 되는 대로 한 말이오. 며칠에 왔어. 사지가 성함은 보향을 해서 보행을 해서
3: 예,
2: 날짜를 알겠지만 세면이 동굴에 말똥새기 본으로 떼그르르르 굴러왔소.
3: 말똥새기 말똥구리.
2: 예. 예,
3: 곤충이죠. 예.
2: 잘 굴러왔소. 못 굴러왔겠소. 니씨라오. 네씨라오.
3: 니씨라는 게 니가 넷으로
2: 예.
3: 받는 말이에요.
2: 예.
3: 니라는 누구냐는 말을 넷이라는 숫자로 받는 말이에요. 예.
2: 니 댁이냐 말이오. 호랩이 댁이오.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쥐었다 폈소이다.
3: 손을 쥐었다 펴니까 아무것도 없죠.
2: 아.
3: 빈손이 되는 거예요.
2: 허서방이로구만. 무더니 까오. 양친시하요. 양친시하요.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되시오.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가을 봄이 갓 일곱이오.
3: 예,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2: 예. 예. 자치는 7살 쭉쪼갯소이다. 3살 반이로구려. 책임질 분탱이 아들놈이로구나. 노형은 몇 살이오. 나는 금년에 87이요.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잡벌이 되는구려. 긴긴 해를 곱게 보내고 어서 왼수놈을 만났네 그려.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는 데가 어디 있겠소.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진 100하고 1년에 첫비 오는 거 그래. 우수가 오라 우수가.
3: 예, 그 우수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수 경칩의 우수라는 말을
2: 예.
3: 우술이라는 말, 덤이라는 말로
2: 예.
3: 받아가지고 백살이 좀 넘는다. 백살에 덤이 붙어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0: 노형은 위 자손이요. 염라대왕 자손이요. 파가 어디요? 왜 김치 담그리요?
1: 지난번에는 그게 이제 담아내기로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는 이제 김치로 받았어요.
0: 저 남대문 밖 사계요. 청파로 구려. 무더니 까오.
1: 여기에서 깐다는 말은 양파나 그 파 껍질을 까는 거 있죠.
0: 예.
1: 그 얘기입니다.
0: 예.
1: 청파로 구려 그러니까 예. 무더니 깐다 그 말은 양파 껍질을 계속 깐다 이 말이에요. 예. 예. 파 껍질을 계속 깐다 그런 얘기예요.
0: 노형은 무슨 차행이요? 차행을 물으니 얘기요만 풍류작택으로 강산유람 차행이요. 네,
1: 풍류차로 그런 뜻이에요.
0: 예, 멋이 들었어. 사람 무더니 알아보.
1: 예, 지난번에는 일본 동경에 유선 신고를 한다고 광고가 나왔었죠. 그런데
0: 네.
1: 여긴 그건 아, 그게 아니니까 네. 그냥 풍류를 즐기러 간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0: 출연료를 조금만 받으셨나?
1: 이게 이제 즉흥성이죠 이런 것들이. 예.
0: 사람 무더니 알아보. 조선이 13도로 돼. 강원도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뿐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라 할 수가 있고 경기도 개성의 백연폭포가 명승지지요. 평안도 평북엔 북향산이 둘러있고 황해도는 해주가 추강남이야.
1: 아마 소강남이라는 예. 뜻인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음을 해요.
0: 평양계명은 평양가명이라는
1: 그렇죠.
0: 얘기겠죠.
1: 이게 이제 사투리 예. 발음이에요.
0: 평양계명은 예. 금수강산이라 헌데일세 그래. 그렇지. 거기를 쓱 가려면 여기서 평양행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경의선을 타고
0: 평양으로 놀러를 가는.
1: 서울역에서 경의선 타고 평양 놀러 유람 가는 거죠.
0: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도 저희한테 이렇게 음악 설명해 주시면서 실제로 이제 평양을 놀러 가는 게 가능했던 시절에 사람들이 평양으로 대단히 많이 갔다.
1: 아니 거기 네. 서울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친구들하고 네. 우리 저 술도 한잔 마시고 네. 이렇게 하루 놀러 가자 그러면 평양 가요. 평양 군방이잖아요. 네. 기차 타면 한나절이면 간단 말이에요.
0: 이 평양 거기를 쓱 가려면 남대문 밖을 쓱 나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손편 짝으로 묘산자 형국으로
1: 몇산자죠?
0: 예, 고분 네. 양재집 우뚝이 선대가 있대 그래요.
1: 양재란 말은 서양 스타일이다 이게 예. 그런 뜻이에요.
0: 문을 열고 쑥 들어가니까 오른손 편짝으로 비둘기장 겉은 문이 쭉 있는데
1: 표파는 되죠?
0: 예, 남녀노유 학생 재군이 빗강대서 섰대 그래요.
1: 비스듬히 이제 꺾드렸다 예. 이 말이에요.
0: 줄대 섰어. 오라 줄대서 섰어. 헌데 그 군역으로 흰 종이, 다홍 종이, 파랑 종이가 들락날락 분주 다사인데 그건 못하는데요.
1: 예, 분주하다 또는 다사다 번잡한 일이다 예. 그 말이죠. 바쁘다 이 말이에요. 예,
0: 그거 표 파는 데라 오라 표 파는 데야. 표도 까닭이 많어. 상등은 희고 2등은 푸르고 3등은 붉대. 우리가 피차의 초면이지만 내가 뭘 타겠어. 상등 탈 테지. 그런 걸 짐작하는 걸 보면 장차 내 아들 될 놈이요. 표를 사가지고 뒷문을 쓱 나가니까 학생 양복 입은 이가 집게를 들고 섰어.
1: 학생 양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역에 근무하는 그 영무원들이 다 제복을 입고 있잖아요. 예. 그걸 두고 하는 얘기예요.
0: 집게를 들고 섰어. 날 이를 빼려고 한 줄 알고 이래를 딱 보려 봤더니 집복을 하되 그래.
1: 그렇게 탁 집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표 개찰을 할 때 탁탁 그렇게 예. 이제 구멍을 뚫어주잖아요.
0: 표를 그래. 주니까 군역을 딱 뚫어줘. 칭칭대로 우르르 내려가네 그래. 멀리서 이무개 같은 놈이 칙 하더니 우뚝 들어서니 그건 뭐요. 그게 기차야. 오라 그게 기차야. 헌데 문화는 집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짐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정거장 군에선 짐을 앞에다 많이 졌대 그래.
1: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예. 예전에 기차에서 간식거리를 팔고 수레를 밀고 다닌 사람이 있죠. 근데 짐을 질 때는 보통 등에다 지게로
0: 그렇죠.
1: 지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이 사람은 수레를 앞에다 밀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을 앞에다 졌다 이제 예. 그런 얘기예요.
0: 뭐라고 하니 벤또 샴페인 사이다 마사몬의 신보 이거 노래 부르면서 하셨는데
1: 예, 예.
0: 그거 뭐예요? 벤또 장수요. 오라 그게 예, 벤또 장수야.
1: 거기 이제 도시락도 팔고 샴페인도 팔고 사이다도 팔고 뭐 일본 말로 된 뭔데
0: 예.
1: 그런 또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파는데 그 일본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 지난번보다 좀 더 이제 구성이 치밀해진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1: 또 하나는 지난번에 박춘재 명창은 축약을 해서 부르자면 예. 빨리 불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이야기 화소들을 다 예. 집어넣어서 부른 거죠.
0: 운율이 훨씬 더 약한 느낌. 예.

0: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 뭐 크게 다른 내용이 없어서 이제 다음 음악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산 유람 뒷면이 되겠는데요. 예. 구제회 김능사
1: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0: 구제회 김능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기차를 떡 탄내길에
3: 그래서
2: 저 아래서 벌공태 금태민 사람이 떡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붙들고 뭘 눌러. 그건 뭐요?
3: 그게 초인종 소리라.
2: 뭐라 초인종 소리야? 어디 입에다 뭘 대고 호르르 그래 불두군.
3: 그래서
2: 어디니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마. 뛰 이래. 어디니 매미 모양은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 거니? 대장 깔아서 뜨거운 새 냉수에 담근 소리 되기래. 이래. 어디니 위로 한 두 달치 숨을 몰아 쉬되기래. 이래. 얼마 지르고 또 가더니 승거 와서 기차 안에서 밑강풍 일어내기래.
3: 줄풍률에
2: 입으로 검은 걸 만들어내기래. 얼마 가는 줄 모르고 가더니 정걸 떡 해놓고는 해조가 어디요?
3: 그게 폐양이라고.
2: 뭐라 그게 폐양이야. 떡 출입구로 나가니까 이쪽은 적은 집이야 이쪽은 큰 집인데 적은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학도 모자에 우쪽으로 넓고 바지 홀쭉고 신발은 찢어진 것이는데 뭐라고 이요 그러대 이래? 그건 뭐요? 뭐라 그 일료꺼야. 이뼈자 큰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들어 학생 양복을 했는데 잠보동 꾸미도 많고 문보동 개구니기도 크고 배보동 백구기도 크고 산보동 호랭이가 더 큰 짐으로 그 사람 얼굴보다 앵기 더 크대 이래?
3: 그래서
2: 근데 학생 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그건 뭐요?
3: 자동차라.
2: 뭐라 그 자동차야? 이놈을 떡 탄내기래.
3: 그래서.
2: 얼마를 가더니 정걸 떡 그거 문을 열어줘.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까 부병로 울밀대 삼산발로 청리벽 이수중분 능라들 떡 보니까 가히 명승지대 이래. 명승지대에 거저 있을 수 있던가?
3: 그렇지.
2: 소리를 한마디 했지. 떡

0: 아치네.
1: 이거 왜 이러?
0: 내가 간질병이 있어서 그렇소.

0: 구제회 김능사의 소리로 강산유람 이 뒷장 네, 네. 뒷부분을 이제 다시 함께 들었습니다.
1: 경북탄 다시 돌아왔죠.
0: 네. 네. 이제 기차를 탄 데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기차를 떡 탔네 그려. 저 아래서 벌광태에서 금태 민 사람이 떡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뭘 놀려.
1: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면 제복을 입었는데 예. 벌광태 금태를 맨 사람이 그러니까 모자가 체양이 빨갛고
0: 아.
1: 거기에 태를 둘렀단 말이에요.
0: 그 머리로는 알겠습니다.
1: 예, 예. 그게 옛날에 예. 차장들 예, 예, 또 예. 승무원들의 그 제복 모자죠. 아주
0: 약간 은하철도 999 나왔던
1: 예, 맞습니다.
0: 차장이나 같은 복장인 것 예, 같은데 예. 예. 들어가 뭘 놀려? 응. 그건 뭐요? 그게 초인종 소리야.
1: 이게 이제 기차 출발을 알리는 예. 삐익하고 이렇게 눌리는 종 예. 있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0: 허더니 입에다 뭘 대고 호루루루 그래 불더군.
1: 네, 이거는 이제 차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예. 기차 출발하면서 호루라기를 부는 예. 뭐 광경이에요.
0: 그래서 허더니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 아마. 띠 이래. 허더니 매미 모양을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고 허니 대장간에서 뜨거운 쇠 냉수에 담그는 소리대 그려. 치익 이래. 허더니 위로 한두어 달치 숨을 몰아서 쉬대.

0: 뼈. 훅 이래. 칙 훅 칙 훅 훅 훅 훅. 얼마 이후 떡 가더니 쓴 거 와서 기차 안에서 밑강 풍류를 하네 그려.
1: 이게 이제 기차가 보면 그 증기기관차 이거. 네. 그러면 이제 김을 아래쪽으로 뿜어내잖아요. 네. 소리가 아래쪽에서 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미가 배 쪽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네. 그다음에 대장간에서 그 뜨거운 쇠를 물에다 넣으면 칙 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 기차 소리가 이제 나는 건데. 네. 이게 옛날 기차를 못 본 사람들이 기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 이랬을 때 그 대장간에 가서 그 쇠를 그 담금질 하는 것을 본 경험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상하게 해주는
0: 거죠. 그게 이제
1: 거죠.
0: 감각으로 바로 다가오는 예.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그런 소리가 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익숙한 소리가 되겠죠. 어?
0: 우리가 배운 칙칙폭폭은 얼마나 정성이 안 들어간 단어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밑강 풍류를 하네 그랬는데 줄풍류를 해 이렇게 예, 나옵니다.
1: 그러니까 그 기차가 가면 탁탁탁탁 소리가 나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풍류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얘기를 비유를 해놓은 거예요.
0: 줄풍류를 해 입으로 검은 고를 만들었네 그래. 띵띵띵띵 띵띵. 얼마나 가는 줄을 모르고 가더니 정거를 떡 해놓고는 헤이조 헤이조 해조가 어디요? 그게 평양이라오.
1: 평양이란 말을 일본식 발음으로 한 예. 거죠. 했죠, 했죠. 응?
0: 오라, 그게 평양이야. 떡 출입구로 나가니까 이쪽은 적은 집이요. 이쪽은 큰 집인데 적은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학도 모자에 우쩌골이 넓고 바지 홀쭉하고 신발은 째진 걸 신었는데 뭐라고 하니 이요. 그러대 그려. 그건 뭐요? 그게 인력 거라.
1: 아, 혹시... 일본 뭐 나라 같은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직도 인력거가 있죠.
0: 네.
1: 그 인력거를 끌고 가는 사람의 복장이에요. 학도 모자를 쓰고 우쩌고리는 품이 넓죠. 그다음 바지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0: 이것도 상상이 되네요, 선생님.
1: 예.
0: 네.
1: 그다음에 신발이 보면 그 엄지발가락하고 예, 이렇게
0: 분리가 돼 있죠.
1: 분리가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0: 그게 인력거라.
1: 인력거꾼 지금 예. 얘기입니다.
0: 오라, 그게 인력거야. 입구에다 큰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들어 학생 양복을 했는데 잠보단 꿈이 더 많고 문보단 개구녕이 더 크고 배보단 배꼽이 더 크고 산보단 호랭이가 더 큰 짐으로 그 사람 얼굴보다 앵경이 더 크대 그려.
1: 예, 이건 이제 풍자해서 하는 건데 예. 역을 나가니까 건물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예. 조그만한 거는 인력거가 인력거 타는 사람들이 그 탈 수 있는 예. 곳이고 좀 더 큰 것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이 자동차 운전수를 지금 묘사하는 말이에요. 예.
0: 아마 그때 있었던 그 동그랗게 생긴 큰 안경을 예. 이야기하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헌데 학생 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그건 뭐예요? 그게 자동차라.
1: 예, 그러니까 지금 배보다 배꼽이 크고 산보다 호랭이가 크고 한 것은 운전수가 쓴 안경이
0: 얼굴보다 크더라.
1: 예. 예, 과장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대조가 되는 거. 인력 거꾼하고 자동차 타는 거하고.
0: 네. 예. 이놈을 딱 탔네 그려. 자동차를 탄 거죠.
1: 네.
0: 얼마를 가더니 정거를 떡 하고 문을 열어줘.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까 그리고 도착을 했네요. 부병루 을밀대 삼산발락 청류벽 이수중부 능라도를 떡 보니까는 가히 명승지대 그려.
1: 이거는 저 탈춤에서도 나오는 예. 사설이죠. 예. 삼산발락 청천회 이수중분 백로주 200의 19절을 이렇게 변형시켜가지고 청류벽과 능라도로 바꿔놓은 예. 거죠. 예, 많이 나오는 사설입니다. 예.
0: 명승지 중에 거저 있을 수 있든가. 그렇지. 소리 한마디 했지. 백군은 편편 대동강 상비하고 장송은 낙낙 청류벽 상취라.
1: 예, 그 백구 갈매기죠.
0: 예.
1: 편편 펄펄 대동강 상비하고 대동강 위를 날아다니고 장송은 낙낙 큰 소나무는 가지가 충들어졌잖아요.
0: 예.
1: 청류벽 위에서 푸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청류벽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그 평양성에 가면 그 능라도가 있고 을밀대가 있잖아요. 예. 그 을밀대 밑에 절벽이 청유백이에요. 아, 그러니까 벼랑이 바위 벼랑이에요. 예. 그 아주 명승지라고 그러죠. 예. 아,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초대를 안 해주네요. 예.
0: 그리고 H하고 하는데.

0: 이거 왜 이러?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렇소. 이거는 이제 노래를 끝내겠다는
1: 끝내고
0: 얘기죠.
1: 끝내고 이제 예.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겠다는데 예. 아마 시간이 있으면
0: 예. 시기를 보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1: 아주 한 곡을 다 부를 수도 네. 있겠죠. 근데 뭐 선소리 지금 부르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것도 음악 듣는 재미가 있죠. 예. 선소리 잘 하시죠.
0: 그리고 경복궁 타령으로 끝을 맺는데요. 4대 육신이 다 성한 사람은 제 육신을 마음대로 놀리련만.
1: 지금 여기에 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제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네. 못하는 건데 기차 덕분에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몸이 자유로우면 더 잘 다닐 텐데 네. 그러지 못하는 아쉬움을 이렇게 노랫말로 했는데 처음에 경복궁 타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다시 경복궁 타령으로 또 돌아왔죠.
0: 두 분의 합과 박춘재, 문영수 두 분의 합의 어떤 비교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뭐 당연히 늘어난 어떤 시간 때문에 생기는 여유도 있겠습니다만 예. 이렇게 자분자분 이렇게 운율을 살리는 쪽과 예. 좀 박진감 있게 차고 나가는 쪽 이런 쪽 그렇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1: 뒤에 보면 이제 여창이니까
0: 예.
1: 여성이니까 남자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또 활발하고 또 이렇게 박진감 있게 예. 가기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고 네네네네. 차분하게 이렇게 또 한단 말이에요. 또 그건 또 그 맛이고 그건 뭐 청중들이 어느 쪽을 더 좋아할지는 그거는
0: 표를 팔아봐야 알죠 선생님.
1: 표를 팔아.
0: 선생님과 함께 강산유람 아마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들었던 박춘재 문영수 명인의 재담에 이어서 내용적으로도 훨씬 더 풍부해져서 재밌게 들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제회 김능사 두 분의 소리와 재담으로 강산유람 상하를 다 들어보고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여기 사람 많이 맸구려.
1: 많이 맸어. 웬 양반이요?
0: 조그마하니깐 도막을 낸 줄 아오.
1: 어디 사는 양반이요?
0: 요모냥은 하늘에 살겠어. 땅에 사오.
1: 땅에 사는 줄은 알지만은 고향이 어디냐 말이오.
0: 고향은 서양이오.
1: 사는 뭐냥 말이오.
0: 광주 사오.
1: 좋은 곳 사는구려.
0: 언짢지 난서이다.
1: 광주가 맨이요?
0: 한이요.
1: 한일 아니?
0: 이슬을 모르니깐 되는 대로 한 말이오.
1: 며칠에 왔어?
0: 사지가 섬은 보양을 해서 날짜를 알겠지만 세면이 동굴에 말똥새끼 보르고 떼그르 굴러왔어.
1: 잘 굴러왔어?
0: 뭐 굴러왔겠소.
1: 이시라오?
0: 내시라오?
1: 이 댁이냐 말이오?
0: 고래비 댁이오.
1: 성씨가 누구냐 말이오?
0: 죄다 폈소이다.
1: 허서방이도 구요?
0: 묻으니까오.
1: 양친씨야요?
0: 양친씨야요.
1: 어르신네 춘추는 얼마나 됐어?
0: 우리 어르신네 금년 갈범이 간일급이요.
1: 자치는?
0: 7살 쭉 쪼갰소이다.
1: 3살반이로구려.
0: 책임지는 군팽이아들놈이로군.
1: 너 형은 몇 살이요?
0: 나는 금년에 81급이요.
1: 아 그럼 부모가 아니라 손자뻘이 되는구려?
0: 긴기내를 곱게 보내고 어서 운신놈을 만났네 길이. 이 세상에 애비나 애미보다 자식이 나이 많이 먹은 데가 어딨겠소?
1: 그렇지.
0: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100호고 1년에 첫 뛰어는 거 그래?
1: 우수가?
0: 뭐라 우수가?
1: 너 형 네 자손이요?
0: 염라대왕 자손이요.
1: 파가 어디요?
0: 왜 김치당그리요? 저 남대한박 사계요.
1: 청파로구려.
0: 묻으니까오.
1: 너 형 무슨 차행이요?
0: 차행을 모르니 예교만 풍류작객으로 강산 유람 차행이요.
1: 멋이더라.
0: 사람 묻으니 알아보. 조선이 13도로 돼? 강원도 금강산이 조선의 명산뿐 아니라 만국의 공원이 할 수가 있고.
1: 그렇지.
0: 경기도 개성의 백연폭포가 명승지지요. 평양도 경북엔 북향산이 둘러있고.
1: 그렇지.
0: 황해도는 해주가 추광남이야.
1: 응.
0: 해 그러되 평양계명은 금수광산이 흔들었지.
1: 그렇지.
0: 거기를 쓱 가려면 남대한바퀴를 쓱 가서 조금 더 내려가면 오른손 뺀짝으로 묘산자 형국으로 고분양제지 무뚝이 진대겠대.
1: 그렇지.
0: 문을 열고 쓱 들어가니까 오른손 뺀짝으로 비둘기장 같은 문이 쭉 있는데 남녀 노유 학생 재군이 밑강 대서섰대.
1: 줄 대서서?
0: 오라 줄 대서섰어. 근데 그 근역으로 흔쟁이, 다홍쟁이, 파랑쟁이가 들락날락 분주 다산데 그거 못하는데요.
1: 그 표파는데라?
0: 오라 표파는데야. 표도 까닭이만어. 상등은 희고 2등은 푸르고 3등은 북대이래. 우리가 피체의 최면이지만 내가 뭘 타겠어.
1: 상등 탈 테지.
0: 그런 걸 짐작하는 걸 보면 장차 내 아들 되려며 표를 사가지고 뒷문을 쓱 나가니까 학생 양복 입으니가 집게를 들고 섰어.
1: 그래.
0: 나는 이를 빼려고 한 줄 아가를 딱 버리고 했더니 기쁘그러 되리래. 표를 주니까 군역을 딱 뚫어줘. 칭칭.

0: 굴레나갔네 길이.
1: 그래.
0: 멀리서 이미교터님이 지켜거든 우뚝 들어서니 그 뭐요?
1: 그게 기차야.
0: 뭐라 그게 기차야. 근데 문안선 짐을 뒤에다 많이 지는데 정거장 군에선 짐을 앞에다 많이 줬대 이래. 뭐라고 하니 벤또 삼벤사이다 마사문의 신봉. 그건 뭐요?
1: 변도장수라.
0: 뭐라 그게 변도장수야. 기차를 떡 탄내기래.
1: 그래서?
0: 저 아래서 벌공터에 금태민 사람이 떡 나오더니 기둥을 들어가 붙들고 뭘 눌러. 그건 뭐요?
1: 그게 초인종 소리야.
0: 뭐라 초인종 소리야. 어디 입에다 뭘 대고 호르르 그래 불두군.
1: 그래서?
0: 어디니 알아들었더란 말인가 봐마. 뚜 이래. 어디니 매미 모양은 밑으로 숨을 쉬는데 어떻게 쉬는 거니 대장 깔아서 뜨거운 새 냉수에 담근 소리 되기래. 씨 이래. 어디니 위로 한 두 달치 숨을 몰아쉬 되기래. 후 이래. 얼마 지르고 또 가더니 승거와서 기차 안에서 밑강풍 유러내기래.
1: 줄풍유래.
0: 줄풍유래. 입으로 검은 걸 만들어내기래. 얼마 가는 줄 모르고 가더니 정걸 떡 해놓고는 해조, 해조, 해조가 어디요?
1: 그게 폐양이라.
0: 뭐라 그게 폐양이야. 떡 출입구로 나가니까 이쪽은 적은 집이야 이쪽은 큰 집인데 적은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학도 모자야 우쪽으로 넓고 바지 홀쭉하고 신발은 찌어진 것이는데 뭐라고 이요 그러대 이래. 그건 뭐요? 뭐라 그 일력거야. 이뼈자 큰 집 지키는 사람 보니까 들어 학생 양복을 했는데 잠보동 꾸미도 많고 문보동 개구니기도 크고 배보동 배꾸기도 크고 산보동 호랭이가 더 큰 짐으로 그 사람 얼굴보다 앵기 더 크대 이래.
1: 그래서
0: 근데 학생 양복을 입었는데 뭘 눌러. 그건 뭐요?
1: 자동차라.
0: 뭐라 그 자동차야. 이놈을 떡 탄내기래.
1: 그래서.
0: 얼마를 가더니 정걸 떡 하고 문을 열어줘. 나와서 좌우 경치를 살펴보니까 부병로 울밀대 삼산발로 청리교 이수중부 능라들 떡 보니까 가히 명승지대 이래. 명승지대에 거제 있을 수 있던가?
1: 그렇지.
0: 소리를 한마디 했지. 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답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있네 몸 빨래질 나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허기야 차 불어라 불불불불불불 만대장 만나온다
0: 신계곡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집 낭군 풍급을 하면 간다네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만나온다
0: 생겼나 생겨나 요다지 꼭대도 생겨나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야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만나온다
0: 상수갑산의 풍구가 얼마나 좋은지 꽃 같은 날도 풍구

0: 신계곡산의 풍군은 무쇠덩이든 넣긴 한데 우리들 우리 풍군은 내간장만 녹인다.
1: 불어라 불어라 어디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 안 나온다.
0: 물길로 간다고 강자를 말구이요 돌사릉 아래 파구물이나 파려마.
1: 불어라 어디에 차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존험의 종자야 내 손 먹을라 물 같은 손 너기 다 질겨라 진단다.

0: 나물 먹고서 문고리에 붙잡고서 바들바들 떠다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내가 살라서 일색이란 말이냐 내 눈이 무디어 일색으로만 본단다.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오르면 내리면 얼마나 울은지 신장로 한옥판 한들반 젖었다.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우리 딸이 손 먹은 대동문통에 고르센지 오는 놈 가는 다 잡아보누나.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노랑의 대가리 물레줄 상토 언제나 길러서 내 서방을 삼을까.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인생 한번 죽어나지면 만수청산에 뜬구름이 되누나.
1: 불어라 불어라
2: 어디여 차 불어라 불불불 불어도 만대장만 나온다.
0: 공들하니 백발이 더 면치나 못할 건 죽음이라고.

황해도 풍구 소리를 김경복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대감거리 들어볼 텐데요. 경기 소리로 대감놀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대감놀이의 이제 원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김유감 명인의 소리로 준비했는데요. 서울구세 예능 보유자였던 분이기도 하시고 유개미라는 이제 그 경기 지역 방언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셨던 분입니다. 특히 소리에 서슬이 들어있는 상당히 기백이 있고 기세등등한 그런 소리를 하셨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기세라는 단어를 사실 뭐 평소에 잘 쓰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카리스마 있는 느낌?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감거리 김유감의 소리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사는 여덟 배 밭사는 열세 아니시리 일곱째 명산의 최고른 제천이라 국가는 원당의 천하장군의 지하장군 엄하장군 아니시리 이씨애가 하중이라 김씨애 기준님아 상준남의 남매는 자손 아니시랴 핵곡이 우거지고 신곡이 자찬에 그냥 있기 죄만해서 이장성을 들이시니 오호냐 자손마다 영화 끝에 경사보드 말 잘하고 글 잘하게 도와주고 이 시대주야 상업에 내 이름 나게 도와서 외국 타부고 오방에 방 붙여 도와주고 재수 많이 봐서 오냐 웃음으로 연락하게 도와주시나 으이 저번 산을 내오시고 백옥산을 옆에 끼고 임진강 나루터 건너서 가상물 덕물산의 의일장군 최영장군 아니시냐 너희 풀이 유궁하고 신에 가득한 가정에 오호냐 이정성 아는 듯이 잘 들였으니 원풀고 한풀어 도와주고

산 여장군 마하노라 황해도 평산의 신덕물 마하노라 산 깊이 기우시마 골 깊이 기우시마 어허냐 이정성 받으시고 이씨의 대해주님 남의 눈에 꽃으로 울러비고 남의 눈에 잎으로 울러비고 너희 내외지간 화목하고 자손의 화초 삼고 어허냐 물 맑혀 불바

천나라 이시별상. 천나라 홍시별상 아니시리. 강남원대 한국에 사시는 별상인 거야. 어허냐. 수원은 대모간의 퇴지대학 양전 마누라. 강화로 장수도 별상이라. 울기 많으시다 내 마누라. 화기 많으시다 내 마누라. 길 아래 삼천군사 키로에 오천병마. 백마적대가 느리고 경복궁 세대굴 넘나들던 별상님. 오호냐 이정성 받으시고 이씨에 대해주님. 남의 눈에 꽃으로 올라벼서 모략중상 다 걷어도 하주고 너희

어허냐 60만원 내 별상님 30만원 내 별상님 사대문 애들은 저 내 별상 천 아니시리 악영문치 대외경문 시약수로 언거느려 받으시고

발언정성이냐 수발언정성이냐 기다리고 바라하셨으니 오냐 태산거치 받으셨다 금살술로 받으시고 은사술로 받으셨으니 명잔을 주시고 복잔을 주시고 상급잔 내리셔 상덕 물어 도와주마 오냐 이 나라 이시별상 저 나라 홍시별상 강남대한국 사시는 별상에서 오냐 이정성 받으시고 금사슬 은사슬 천금사슬 만금사슬 태산거치 받으시고 상금 내리어서 상덕으로

광산신장 본양신장 안시리 육천전안신장님 오냐이시 가중에 김씨의 기준님아 기다리고 바라더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시겠구나 남매자손 말 잘하고 글 잘하게 도와주고 높은데 똘 낮은 하방 낙마 없이 도와주고 오냐 오방신장님 팔만신장님이 오냐 솔신장님 육갑신장님 상사신장에서 재수 열어 도와주고 오냐 기 좀 뽑아봐라 오냐 홍기다 홍기에 백기를 뽑았으니

김유감의 여러분의 소리로 대감거리 보내드렸습니다. 김유감의 소리, 김찬섭의 피리, 박대웅, 조태식의 대금, 김한국의 해금, 이옥선, 김춘강의 조무 여기였습니다. 5055님께서 노래가 좋다, 흥겨운 가락에 어깨가 들썩들썩 하시면서 경기민요 태평가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민요 태평가, 박연폭포, 이 박연폭포 태평가 순서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묵기월 이은주의 소리고요. 5055님의 신청곡입니다.

6개월 이은주의 노래로 경기민요 박연폭포 태평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5055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2775님께서 이 시간대에는 역시 민요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어이시고 좋다 하시면서 하트도 보내주셨는데 약간 나른해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기운 없어지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가 좀 고파지면서 몸에 에너지가 좀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라 이 민요가 우리한테 힘을 좀 채워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16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여창 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을 만나보겠습니다.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분께 민망 발괄 소지 한 장 아뢰입니다. 이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발괄과 소지는 억울한 일을 청원하는 행동이나 글을 뜻합니다. 주인공이 원하는 것은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뜨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런 바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님과 헤어지기 싫어서입니다. 그리운님을 만나 마음속에 담아둔 말을 다 못했는데 날이 금방 새니 새벽을 알리는 샛별이 뜨지 않기를 비는 것이죠. 이 노래에서는 북두칠성과 삼태성, 샛별 이렇게 세 개의 별이 등장하는데요. 앞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주인공은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빌고 있죠. 옛사람들은 북두칠성이 사람의 수명을 관장하고 인간의 생기, 복, 화 등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빌곤 했습니다. 그리고 삼태성 차사를 보내 샛별이 뜨지 않게 해달라는 가사도 등장하는데요. 삼태성은 큰 곰 자리에 있는 별이고요. 북두칠성을 황제 혹은 황후라 보고 삼태성은 신하로 생각하기도 했기 때문에 삼태성을 차사,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보내 샛별이 뜨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샛별은 금성을 뜻하죠.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고 동쪽 하늘에 샛별이 뜨면 곧 아침이 됩니다. 이 샛별을 거두는 것이 이룰 수 없는 소망인

것을 알면서도 아침이 되지 않길 바라는 여인을 상상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를 듣기 전에 이 노랫말이 느리다 보니까 노랫말을 다 알아듣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가사를 쭉 풀어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북두칠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별님에게 안타까운 마음의 소원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워하던 임을 만났지만 정다운 말을 채 나누지도 못했는데 날이 새려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어 오늘 밤만 삼태성의 명을 내려 샛별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창가곡 계면평록 북두칠성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여창가곡 계면평롱 북두칠성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선유가 준비했는데요. 노래를 참 잘하시는 분이죠. 이채연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채현의 노래로 선유가 보내드렸습니다. 임정환의 가야금, 임인영의 장구장단도 함께 했습니다. 참 그 뭔가 서정적인데도 이채현 씨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목성음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별로 따지면 상당히 중성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은 아까 오후 시간이라 이제 힘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곡 들으시면 그야말로 충전되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리시나위 준비했는데요. 김광복의 피리외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밴드 악당광칠이 6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내놓고 오는 9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단독 콘서트 넥스트 저니 착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0년 2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3집 앨범의 신곡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악당광칠만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제목인 착신엔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신기기로 신호가 도착한다는 뜻과 함께 신이 깃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합니다. 무대도 색다릅니다. 조명과 기계장치를 무대 뒤에 숨겨두는 대신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배치해 음악에 반응하도록 구성했는데요. 두 보컬의 목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에 따라 빛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악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악당 광칠의 새로운 여정, 넥스트 저니 착신은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 내일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익숙한 우리 음악을 새로운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검은고 허윤정, 대금의 류근화, 소화쟁 이화연, 검은고의 도경태, 장구 김소라 등 실력 있는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만나보는 공연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창극에서 출발해 세계 음악극으로 여정을 넓혀가는 축제를 만나보시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부제처럼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태어난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축제인데요. 지난해 일본과 홍콩의 전통음악극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의 전통 가면극 콘과 중국 상하이의 경극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이 직접 선보이는 작품은요. 국립창극단의 귀토를 시작으로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창극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 초청작도 다채롭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도가비댁 수레노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해녀탐정 홍설록, 혜성컴퍼니의 백만사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여기에 해외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과 상하이 경극원이 초청돼 우리 창극과는 또 다른 전통의 음악과 춤, 몸짓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극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와 춤, 몸짓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창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와 만나고 또 다른 전통의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 시간.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 축제. 우리 창극의 오늘에서 출발해 더 넓은 음악극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듣는 척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경험.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표정으로 굳이 입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오히려 아는 걸 모르는 척 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죠. 우린 누구나 아는 걸 과시하고픈 마음이 조금씩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아는 것도 과시하지 않는 겸손함, 둘 다 갖추고 있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지의 연주와 노래로 길 들으면서 8월 26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것보다 아는 걸 모르는 척 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말을 참는 게 어렵단 얘기기도 하죠. 때로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하는 마당에 내가 잘 아는 걸 말하지 않고 묵묵히 담아만 두기엔 입이 근질근질거리잖아요. 근데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막 아는 척하고 싶어지는 단계는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떤 분야에 진정한 고수로 인정받는 사람은 오히려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실리는 무게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도 살아오시는 동안 모르는 걸 아는 척 했던 적, 또 아는 걸 모르는 척 했던 적 다들 있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런 경험들 돌아보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어떤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혹은 그래야만

했던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또 그렇게 척했던 걸 들켜서 곤란해졌던 적은 없으셨는지 여러분의 경험 속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아는 걸 모르는 척, 모르는 걸 아는 척. 척했던 사연들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흥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신청곡은 알아서 들려주세요. 오늘 하루도 일 끝나고 만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김영기님께서요, 항상 문자 보내실 때꼭 신청곡 한 곡씩 함께 네, 이렇게 붙여서 보내주시거든요. 신청곡은 알아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 나오는 모든 곡을 우리 김영기님 신청곡 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033님께서요, 보미누님 출첵합니다. 오늘 여동생 생일이라 엄마가 샤브샤브 사준다고 하네요. 지금 샤브샤브 집에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일단 여동생분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샤브샤브 맛있죠. 네. 맛있는 저녁 식사 생일 파티 하시길 바랍니다. 삼승할부지님께서요, 맛있는 라디오 오늘도 삼승할부지 출석합니다. 즐겁게 저녁을 채워주는 음악 세상 경청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편안하게, 네,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하루 마무리하시면 참 좋겠죠? 김인설님께서도 6시 맛있는 라디오 좋다고 과시해요. 만나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이런 거는 좀 척을 해도 되겠죠? 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지는 이러며 아는 척,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는디요. 근데 다들 알아요. 저놈은 그걸 능가하는디 저런다고. 그리고 시키쥬. 언제나 그런 것처럼. 나 모른다고. 해주셨네요. 그래요. 뭐 하나를 보면 뭐 열을 알죠. 네, 일 잘하시는 분들은 늘 업무 과다인 상태입니다. 숨기려고 하는데도 우리 홍천 집 나온 남자님도 이 능력이 줄줄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시네요. 자, 승승장구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많이 덥네요.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네요. 하늘에 구름이 멋진 저녁 만나와 반갑게 함께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8월도 또다 갔습니다. 우리 승승장구님 항상 이 월말에 알림이처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승승장구님의 이렇게 문자를 보고 저도 오늘이 마지막 수요일이구나. 8월에 이렇게 인지하게 되네요. 정말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자, 9854님께서요. 맛있는 수요일이에요. 봄디 아름다운 저녁 출석 체크합니다. 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노을지는 하늘 좀 보셨나요? 네. 어제 제가 퇴근길에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구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요즘에, 네, 이렇게 좀 멋진 하늘도 볼수 있는 날들인 것 같습니다. 갓난이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오늘 진짜 진짜 더워요. 처서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더운 건지 가을이 오긴 오는 거겠죠? 저녁 준비하며 맛있는 라디오 들으며 신바람 나게 놀게용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염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죠. 네. 잘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건강 관리 또 하시고, 네, 건강 유의하시는 그런 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곡 듣고 올 텐데요. 척 하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모르는 척 해드래요. 갑돌이와 갑순이, 네, 김세레나의 노래로 띄워드립니다.

김세레나의 노래로 갑돌이와 갑순이 듣고 왔습니다. 1967님께서요. 갑돌이 갑순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갑돌이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도 네, 슬쩍 이렇게 모르는 척 하고 있었네요.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오, 김세레나. 그 옛날 소시적 명절 가수 또 한 명은 달타령의 김부자. 이분들 아시는 분들 진짜 옛날 사람 해주셨네요. 어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종 어릴 때 TV에서 네,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PD님께서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이 김세레나 가수 이분께서 1947년생이라고 하시네요. 올해 팔순을 맞으신. 네. 아, 참 옛날에 TV에 아주 화려한 한복 입고 이렇게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셨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댕꼬님께서요. 갑순이 남편, 갑돌이 부인은 어쩌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갑돌이의 부인이 원래 있나요? 가사에? 각자 따로 아 결혼을 해서 아 이거는 좀 안 되네요. 정말 모른 척 해야겠네요. 엄청 집 나온 남자님께서 동성동본이라 얘들은 안 돼. 갑시인가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위한 공연 티켓 선물이 있죠.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지는 제4회 대한민악회 정기 연주회

인데요. 이 대원 미나케는 서울특별시 무형유산 삼현유곽의 핵은 보유자이신 대헌 김무경 선생을 중심으로 삼현유곽의 전승과 미나케의 체계적인 연구와 연주를 이어가는 단체입니다. 이번 정규연주회에선 궁중에서 민간으로 전승된 서울 경기 삼현유곽의 정수인 취타풍류를 비롯해 판소리 적벽가 중 활 쏘는 대목, 연불풍류와 승무, 그리고 상주암창 주제에 의한 해금 이중주 등 기악과 소리와 춤을 다채롭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공연에 저도 대현 민악회 회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고요. 판소리와 사회의 김정민을 비롯해 여러 연주자와 소리꾼, 춤꾼이 객원으로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성함도 꼭 적어서 네, 신청해 주세요. 티켓이 두 장 넘게 필요한 분들은요. 몇 장 원하시는지도 같이 적어주시고요. 따로 안 적으시면 기본적으로 두 장씩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 받을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2115님께서요. 우리 아들이 장모님 용돈을 더 주는 것 알고 있지만 모르는 척 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네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3033님께서는 저의 몸무게 비밀을 알고 있는데도 저는 모른 척 하고 있어요. 한때 80kg 넘었는데 지금은 70몇 kg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해주셨네요. 본인의 비밀을 본인이 모르는 척 하고 있으시단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도 70몇 킬로 정도면 남성분이 예, 굉장히 건강한 예, 그런 몸무게인 것 같아요. 드들강님께서요. 모르는 건 모르고 아는 건 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는 사람.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악과 국악기론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변에 멈춰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네, 손잡아 드리겠습니다. 함께 걷지요, 오늘. 자, 꽃분대님께서요. 보미님은 청취자들을 알아서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 그럼요. 저는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해요. 자, 1089님께서요. 남편 비상금 어디 숨겨놓은 거 놓았는지 알지만 모르는 척. 남자도 비상금 있어야 힘이 됩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럼요. 이거는 정말 또 모르는 척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힘이 나오잖아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자, 간난이님께서요. 저한테 친한 언니가 있는데요. 언니가 저에게 비밀 얘기를 다 털어놔서 그 언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데 제가 그 비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알아도 모르는 척 하면서 살고 있네요. 해주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보통 친구들이 처음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 7번, 8번 들은 얘기인데 모르는 척, 네, 처음 듣는 척 하면서 예, 또 이렇게 풍자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죠. 어려운 거무님께서요. 만나서 제 신청곡 알아서 틀어주시면 후후 그건 아는 척이 아니고 저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거겠지요. 해주셨네요. 아 그럴 땐 또 텔레파시가 통하는 거죠. 네. 3433님께서요. 새싹사연 보내주셨네요. 국악을 좋아하는 전 유원입니다. 저는 수영을 하고 수영팀 이름은 팀 펭귄이에요. 저는 플루스를 하는데 대금과 비슷해요. 대금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사연 쓰기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첫 문자가 왔습니다. 일단 격하게 환영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수영을 또 하시고 우리

펭귄팀에서 수용하시는 전 유원님, 저희가 대금곡을 네, 띄워드리기 위해서 저희 피디님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자, 전우칠님께서요. 집사람이 김치를 담갔는데 별로였어요. 그래도 최고라고 칭찬 많이 했어요. 그래야만 밥 얻어먹어요. 아이고. 이런 하얀 거짓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중해요. 네. 자, 김인설님께서요. 김세레나님 가요 무대에도 나왔어요. 건강하세요 해주셨네요. 아유,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7426님께서요. 아는 걸 모르는 척이요. 저는 재밌는 책 읽거나 흥 넘치는 국악 들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플라블라블라블라 끊이지 않는 수다를 떨게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 지인분들께 좋은 우리 음악 진짜 이건 알고도 모르는 척 할 수 없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봄이젖이 소환해 볼게요. 아까 플룻을 하시면서 오늘 처음 문자 남기신다고 대금과 비슷하니 대금곡 신청해 주신 3433님의 신청곡입니다. 대금이 누나의 연주로 아무도 밟지 않은 눈 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보호자 누나 포미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길어지는 무더위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니, 입추 지나자마자 가을이라고 설레발을 쳤더니 쳐서 지나고 다시 이렇게 더워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을 맛을 살짝 보고 입맛은 확 살아났는데 날씨가 다시 더워지니 음식 해먹을 의욕은 안 살아나서 아, 요즘 외식비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되는 거 있죠? 사실 남이 해준 음식은 뭐든 다 맛있는 게 진리지만요. 그래도 이 메뉴는 내가 만들면 훨씬 싸고 푸짐하게 먹을 텐데 싶어서 사 먹기엔 왠지 돈이 아까운 메뉴들이 있지 않나요? 아마 여러분

이 식당 못지않게 맛을 내는 비법을 알고 계신 메뉴라면 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요리 주제는요. 이것만은 우리 집이 맛집이라 돈 주고 사 먹긴 아까운 메뉴입니다. 여러분 각자 메뉴를 선정해서 문자로 요리법을 적어서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50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건 알고 계시죠?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옛날 옛적 복사골에 딸 심청이와 아버지 신봉사가 살았을지 다들 심청이 아비 눈을 뜨게 하려 인당수로 몸을 던진 효녀라 알고 있지만 사실 자기 눈을 팔아 딸 자식 용궁유학 보내준 어느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요.

0: 아버지.
1: 청아.
0: 아버지.
1: 아니, 청아. 아니, 어찌하여 돌아온 것이야.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은요, 이것만은 우리 집이 맛집이라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메뉴를 주제로 레시피를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요. 어떤 메뉴들이 도착했을까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야호! 만나의 인기 프로 대장금 시간이다. 앞치마 두르고 모여주세요. 저요, 저요, 저요. 저는요, 제 짝꿍 요리가 맛집이어요. 참 좋습니다. 네, 어떤 음식을 제일 잘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자, 3033님께서는요. 저의 자신 있는 요리는 동태전이에요. 먼저 동태포에다가 후추, 밀가루, 다진 마늘, 레몬즙을 뿌리다가 계란물 입혀서 구워 먹으면 끝내줍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동태포, 이 동태전이 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 3033님은 요거 요리를 참 잘하시나 봅니다. 자, 3499님께서는요. 묵은지 감자탕이요. 등뼈 핏물 빼고 한번 삶은 뒤에 묵은지와 함께 푹 삶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온 가족이 엄지척 해줍니다. 사 먹는 것보다 양도 많고 푸짐해서 자주 해 먹습니다. 아마도 친정엄마표 김치가 맛있어서 그런가 봐요. 해주셨네요. 아유, 김치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김치가 맛있어야죠. 아유, 좋으시겠습니다. 2089님께서는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닭볶음탕이요. 어머니는 닭토막을 뜨거운 물에 데쳐서 버리고 고춧가루, 간장, 마늘, 양파, 대파 넣고 여기에 호박, 고구마 넣고 만들면 감자보다 더 맛있어요. 다 먹고 국물에 밥 볶아 먹으면 최고 해주셨네요. 아, 그렇군요. 감자 대신 고구마 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달큰하게 맛있겠어요. 윤혜성님께서는요. 숙취해소에 제일 좋은 황태 콩나물국 추천해요. 황태머리 뼈 껍질로 국물 내고 먹을 만큼만 남기고 지퍼팩에 넣어서 냉동실 보관했다가 다음에 사용하시고 요리 시작할 때 황태살 반 줌과 콩나물 한 줌 넣어서 끓이는데 마늘은 조금 끓인 후에 간은 새우젓으로 한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이 콩나물국이나 황태해장국 같은 것도 사실 밖에서 나 가서 먹으려면 조금 아까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집에서 푹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죠. 자, 2242님께서는요. 가을을 마중하며 김보미님 안녕하세요. 그게 사먹기 아깝고 성질나는 음식이시오. 보쌈, 껍데기와 비계살과 조합, 여기에 묵은지와 잡소바 기절해요. 아, 그래요. 보쌈도 사실 집에서 잘 삶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야들야들하니요. 3341님께서는요. 녹두빈대떡이요. 친정엄마가 평양분이시라 만두하고 부침개를 잘하셨는데 명절 때마다 도와드려서 잘 배워서 아들이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서 갖다주면 지인 형들이랑 나누어서 먹는데 형들이 부침개가 아유, 가게 하라고 할 정도로 맛있다고 하네요. 물을 한 방울도 안 넣고 부치려면 공이 많이 들어요. 고기, 숙주, 고사리, 대파 많이 넣어서 참기름과 소금, 마늘 넣어서 무치고 녹두 갈아서 조금씩 섞어 부치면 너무 맛있어요. 해주셨네요. 아, 이거 손 많이 가가지고 진짜 녹두 부침개는 녹두 빈대떡은 밖에서 사 먹을 생각이나 하지. 아유, 누가 만들어 먹을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아유, 우리 3341님 아드님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포미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게요. 보내주실 곳은 샵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입니다.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 한 곡 듣고 올게요. 신유진의 음식.

나훔의 연주와 노래로 심청 환영가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조포미자와

0: 술을 화잔에 가득 부어 예소 시숙님 박주하오나 약주 한잔 드시지요. 이 놀부놈이 채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받아 먹는 것이 아니라
1: 야 흥보야 너는 형제지간이란 내 성미를 잘 알지? 내가 남의 초상집에 가서도 권주가 없이 술 안 먹는 사람이요. 그 재수 곱게 차려입은 김에 권주가 한 꼭대기 새쳐라 이놈아.

신유진의 노래로 음식, 국악사랑 꿀꿀이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것만은 우리 집이 맛집이라 돈 주고 사 먹기 아까운 메뉴를 주제로 다양한 레시피 받아보고 있죠. 저는요, 제 신랑이 밖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엄지를 축해 세운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김치찌개예요. 돼지고기로 끓일 때는요, 고기를 썰지 않고요, 통으로 끓이고 먹기 직전 썰어주는 게 비법이고요. 참치캔을 넣고 끓일 때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식초 한 스푼 둘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요, 김치찌개는요, 신기하게도 끓인 다음 날 먹는 게 가장 맛있거든요. 그만큼 푹 끓이는 게 맛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저는 약불로 최대한 오랫동안 김치가 물러질 때까지 끓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레시피 보내주셨거든요. 2115님께서는요, 남편이 해준 묵은지 갈치조림 사랑이 듬뿍 들어가서 제일 최고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이고, 이거 칼칼하니 맛있죠. 3515님께서는요, 우리 마누라 표 가자미찜 고추 넣고 우거지 넣고 침 넘어가요 해주셨네요. 아유, 요리 잘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만나사랑님께서는요, 우리 집 비밀 레시피 묵은지 등갈비찜인데 포기김치를 체에 받쳐 씻어서 맑은 김치 국물 베이스로 만들어 먹으면 깔끔해지고 김치찌개처럼 국물까지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해주셨네요. 아, 씻은 김치로 하는 그 맛이 또 궁금합니다. 자, 보나명님께서는요, 저는 감자 샐러드를 소개합니다. 감자와 당근, 단호박, 계란을 넣고 삶다가 계란은 10분 지나면 먼저 빼서 차가운 물에 담그고 껍질을 잘 까지게 감자와 당근은 익을 때까지 뭉근하게 삶아줍니다. 양파는 채 썰어서 식초로 매운맛을 날리고 물기를 뺀 다음 쫑쫑 썰어 으깬 감자와 당근, 계란, 단호박을 같이 넣고 섞어서 플레인 요거트 그리고 머스타드를 넣으면 됩니다. 오늘 아침 큰딸의 이 샐러드로 샌드위치 만들어서 삼각으로 잘라서 점심 싸주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으로 즐기는 요리입니다 해주셨네요. 감자 샐러드 샌드위치도 너무나 맛있죠. 자, 소금꽃님께서는요, 묵은지 배추 김치볶음이요.

0: 속 털어내고 물에 담갔다가 손으로 찢어서 된장, 고춧가루, 들깨가루, 마늘 넣고 볶으면 최고. 신맛 잡기 위해 설탕 조금 윤기 흐르게 물엿 조금 하면 끝 해주셨네요. 아, 맛있겠네요. 자, 꽃분내님께서 아까 신유진의 음식 들으시고 음식이 잘 넘어가는 곡이네요. 얼쑤 신난다 해주셨습니다. 2738님께서는요. 당 육수 내어서 식히고 가슴살은 찢어서 넣고 열무김치 쫑쫑 썰어서 올리고 쌈무 썰어서 고명으로 올려드리시면 더위를 조금은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해주셨네요. 아유, 초계국수네요. 7426님께서는 간짜장이요. 양파 넉넉히 썰어 넣는 게 킥이에요. 돼지고기 넣고 후추 넣고 달달 볶아주고 썰은 감자, 당근, 양파 넣고 같이 볶아서 양푼에 담아놔요. 기름 3숟갈 두르고 춘장 넣어 볶다가 미리 볶아 둔 고기, 채소, 물 적당량 넣고 푹 끓여요. 설탕 가는 기호대로 넣어요. 식구들이 간짜장 밥과 간짜장 면으로도 최고래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집에서 만드는 짜장이 의외로 내 건강하고 맛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수원으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수원 광교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조금씩 물러가고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호숫가로 산책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8월 끝자락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더위의 기세는 여전해서 낮보다는 밤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 사이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오전 한때 중북부에도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전남에 최대 6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제주도에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또한 충청 이남 곳곳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 31도, 부산 32도, 대전, 대구, 전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남의 용왕 우연 득병하여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구누가 우뚝 휘는 똥끝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예, 별주부

에스닉 팝그룹 락의 연주와 노래로 난감하네 만나사랑님 신청곡으로 띄워드렸고요. 앞서 들으신 곡 원슈타인의 태평가 2242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많은 날이어서요. 두 곡 한꺼번에 띄워드렸습니다. 1319님께서 탕수육을 자신 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요즘 소스가 다 간장 소스라 그리고 찍먹이냐 부먹이냐 하는 뒤 원래 탕수육은 돌먹이었다는 돼지고기 안심을 길쭉하게 썰어 전분에 버무려 두 번 튀기고요. 소스는 양파 오

구이, 당근, 귤, 사과를 볶다가 물 넣어서 끓이고 설탕, 케첩 넣어서 끓어오르면 전분물 타서 끓이면 튀긴 고기 넣어서 볶아내면 찐탕수육. 90년대 초 형님이랑 미아 삼거리에서 중국집을 했지요. 형님이 39 젊은 나이에 멀리 가셔서 그만뒀지만 이연복 셰프랑 같은 시대 때 알아주던 주방장이었는데 후라이팬에 돌려먹는 그 맛. 그중 최고는 탕수육, 간짜장이 대표적이지 해주셨어요. 아, 우리 그래서 1319님께서 그렇게 짬뽕이랑 탕수육도 곧잘 해드시는군요. 저는 요리 실력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다 생각했는데, 유명한 주방장이셨군요. 멋지십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1부 끝곡은 7426님의 신청곡이에요. 우하린의 해금 연주로 미미미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조종환의 시, 정경욱의 노래로 혼자 사랑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아는 걸 모르는 척, 모르는 걸 아는 척, 척했던 사연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또 9월 10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속극장 풍류에서 펼쳐지는 제4회 대헌민악회 정기연주의 초대권도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는 말과 함께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티켓이 몇 장 필요한지도 적어주시면 최대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18님께서요. 2부 첫 곡 들으시면서 지금 이 곡의 도입부에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을 첨가했네요. 신기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런 곡들이 종종 있죠. 유명한 곡을 샘플링한다고 하는데 네, 이런 곡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스며들었죠? 소금꽃님께서요. 족저근막염이 생겨서 병원에

그래서 치료받고 이제 나왔어요. 아들이 적금 탔다며 용돈 주면서 아버지 몰래 쓰라고 주네요. 50만 원입니다. 쉿, 아들 고마워. 이거 이렇게 문자로 주셔도 괜찮은가요? 지금 전국 방송으로 다 나갔는데 우리 서금고님 아드님이 아이고 이렇게 멋지게 50만 원 용돈 주셨답니다. 아유 멋지네요 아드님. 4835님께서요. 온라인 쇼핑하느라 늦게 출석하네요. 봄디님, 저 지각한 거 모르는 척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0750님 채널 고정 중 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 만나 잘 들으며 퇴근 완료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씻고 맛저녁 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야겠어요. 해주셨는데요. 벌써 네, 저녁 식사 맛있게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자, 8913님께서는요. 할 말을 다 해야 하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서만큼은 입이 쉬질 않았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얘기하면 돈을 주시더라고요. 요즘도 여러 생각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글로 적어두거나 엄마께 카톡합니다. 국악은 잘 모르는데 무리 없이 접할 수 있는 곡, 좋은 곡들이 많네요. 국악의 피아노 연주가 참잘 어울리는군요.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희 집은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남동생이요. 말이 너무 많아서요. 정말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귀찮게 해서.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10분 동안 말안 하고 있으면 용돈을 줄게 라고 했는데요. 용돈을 받지 못했어요, 동생이.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우리 8913님은 반대의 경우셨군요. 자, 2723님께서요. 저는 짝꿍이 뭔가 삐진 것 같은데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해요. 며칠 지나면 스스로 풀려요. 아직 많이 덥지만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감나무와 오동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네요. 머지않아 이쁘게 익어가겠죠. 시원하고 예쁜 가을이 기대됩니다. 친환경 비누 세트 선물 오늘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좋은 방송 만나 늘 고맙습니다.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사진도 세장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와, 감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홍시가 될 감인 것 같은데 대봉신가요, 이거? 아유, 아직은 초록초록하지만 네, 맛나게 잘 익을 것 같으네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만나의 최고 인기 비결은요. 청취자님들의 문자들을요. 사막에서 참깨 찾듯이 찾아서 읽어주신 보미님 사랑사랑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사막에서 참깨를 와 상상했잖아요. 사막에서 참깨 찾기. 얼마나 힘들까요? 그쵸?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또 열심히 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인설님께서요. 소금꽃님 아들 효자네요. 해주셨어요. 소금꽃님 어떡해요? 쉿, 아들 고마워. 비밀이에요. 해주셨는데 전국에가 방송 다 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멋진 아드님 자랑하시면 좋아요. 자, 음악 듣고 올게요. 오뉴월과 신관선의 연주와 노래로 함께합니다. 세상이 끝날 것처럼.

봄 뒤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지난 23일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세계 개인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안세영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대회 중 특히 화제가 된 대진 상대는 지난 20일 준결승전에서 맞붙은 세계 2위 중국의 왕즈이 선수였는데요. 왕즈이는 올해 전용 오픈에서 안세영을 꺾은 유일한 선수라는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는 같은 결과를 재현하지 못했죠. 그런데 경기를 마친 후 왕즈이가 직접 안세영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왕즈이는 자신이 안세영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가 궁금했는지 나와 경기할 때 최고 심박수가 얼마였느냐고 가장 먼저 물었는데요. 이에 안세영은 최고 심박수가 무려 194까지 올라갔다고 밝혔습니다. 왕즈이는 체력 회복을 위해 무엇을 먹는지를 두 번째로 물었는데요. 안세영은 의외로 소박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바로 닭고기를 곁들인 흰 쌀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왕즈이는 결국 가장 궁금했던 것을 직접적으로 물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이길 수 있나? 이 질문에 안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비밀이라고 받아치고는 잠시 뒤 간단하다, 그냥 더 열심히 훈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이 한 달간의 부상 공백을 딛고 나선 첫 대회였음에도 6경기 내내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로 개인 통산 두 번째 우승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남았습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안정화의 노래로 내게 남은 여름 듣고 왔습니다. 소금꽃님께서 안세영 선수 멋져요 해주셨고요. 보남영님께서도 해야 될 것은 칭찬거리 찾아내어 격려해 주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1716님께서도 저도 오늘 딸내미한테 용돈 받았습니다. 손자들 봐주고 한다고 또 따로 챙겨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자랑 한번 해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멋지십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신데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남편의 묵은지 갈치조림 사랑이 느껴진다고 보내주셨죠. 2115님께 범장기지떡 떡선물 세트 드리고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2242님께 드립니다.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8월 26일 수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유준상의 노래 그리고 정민아의 구음과 가야금 연주.

주로 그냥 바람 한번 분 것처럼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내렸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름 일어나 뭐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까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0: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 다음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커피가 맛있어서도 아니고 건물이 멋져서도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반갑게 맞아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파리의 작은 서점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2층 벽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낯선 이에게 친절히 대하라. 그들은 변장한 천사일지도 모르므로. 그리고 그 문장은 낯선 여행자들의 긴장을 풀어준다는데요. 사람이 잠시 쉬어가고 조금 더 따뜻해져서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공간.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작은 서점 섹스피어 앤드 컴퍼니. 그 서점에는 누구나 연주할 수 있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에서 하루 종일 일한 피아니스트 지망생이 퇴근길에 들러 연주를 하고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잠시 귀를 기울이죠. 그렇게 책과 음악 그리고 사람이 서로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풍경. 서점이라기보다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여행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아마 그런 것이 꽤 있지 않을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조현옥 씨 국현 작곡 나 보고 싶어 그렇게 그 자리에 나주시르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문경남 씨 길정배 작곡 삼각산 진달래 광명시리 합창단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나주시리 밥창단이 부른 나 보고 싶어 그렇게 그 자리에, 광명시리 밥창단이 부른 삼각산 진달래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유경환 시인의 시 도라지꽃에서 뽑았습니다. 산 속에 핀 도라지꽃 하늘의 빛으로 물들어 있네. 옥색 치마 여민 자락 기다림에 물들어 있네. 물들었네.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유경완 씨, 박지훈 작곡 도라지꽃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손아영 씨 변현주 작곡 아카시아, 바리톤 김태일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행은 멀리 떠나는 일만은 아닐 겁니다. 낯선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일, 익숙한 하루를 조금 다른 마음으로 걸어보는 일도 우리들 삶의 여행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여러분이 잠시 편안하게 머물다 일어서시는 피아노가 있는 작은 서점 같은 공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라폴라의 연주와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 시간에는 지난 7월 30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서 열린 7번째 가곡풍류보존회 정기연주회를 함께합니다. 공연 제목이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입니다. 가곡에는 같은 악곡이라 할지라도 여러 시조시를 얹어 부를 수 있는 전통이 있는데요. 가곡풍류보존회는 평소 공연에서 자주 접하기 힘들었던 노랫말들을 찾아서 같은 음악이 서로 다른 시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만들어내는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남성가객 홍창남, 여성가객 강건순의 노래로 평조 이수대역과 두거 그리고 계면조 초수대역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무대에도 역시 여러 악사들이 함께했는데요. 가야금 이연화, 검고 유영주, 대금 김상준, 피리 김인기, 해금 성년영, 장구 김웅식, 단소 김철진, 양금 김철진 이렇게 여러 악사들이 함께했고요. 방금 전 김철진은 동명 2인입니다. 먼저 들어보실 곡은 평조 이수대엽 가마귀 그리고 평조 이수대엽 왕상회인데요. 이수대엽은 가곡의 여러 악곡 가운데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선율형의 하나입니다. 오늘날 가곡은 느린 음악에서 시작하여 뒤로 갈수록 농, 낙, 편 계열의 보다 움직임이 많은 음악으로 이어지는데 이 중 이수대엽은 그 앞부분을 대표하는 느리고 장중한 곡입니다. 첫 번째 노래의 노랫말은 가마귀로 시작합니다. 가마귀 싸우는 고래 백구야 가지 마라 라는 가사로 시작하는데요. 검은 까마귀들이 싸우는 곳에 깨끗한 흰새가 갔다가 그 몸을 더럽힐까 걱정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새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신이 지켜야 할 마음과 지조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말하는 시조입니다. 이어지는 여창 이수대엽 왕상에는 효를 이야기합니다.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했다는 왕상, 겨울에 죽순을 구했다는 맹종을 비롯해 노래자와 증자까지 중국의 옛 효자들을 차례로 불러냅니다. 즉 남창 가마귀가 절제와 지조에 관한 노래라 한다면 여창 왕상에는 부모를 섬기는 효의 덕목

제목을 한 편의 시조 안에 담고 있습니다. 같은 평조 이수대엽이지만 남창과 여창의 음역과 발성 그리고 서로 다른 노랫말이 만들어내는 차이를 비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 30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제7회 가곡풍류보존의 정기연주회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 그중 첫 무대를 장식한 남창 평조 이수대엽 가마귀를 홍창남의 목소리로 여창 평조 이수대엽 왕상회를 강건순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가곡 악곡에 서로 다른 노랫말을 얹어 부른 무대였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가곡 풍류 보존회가 선보인 7번째 정기연주회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 이 공연의 첫 무대를 장식한 두 곡 이어서 감상했습니다. 절제와 지조에 관한 노래를 들려준 홍창남의 목소리로 남창 평조 이수대어 가마귀 또 부모를 섬기는 효의 덕목을 노래한 강권순의 노래로 여창 평조 이수대어 왕상에 이어서 감상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거 두 곡을 이어서 만나봅니다. 두거의 두는 한자어로 머리 두자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노래의 첫머리를 높이 드러낸다는 뜻인데요.

가곡에는 중거, 평거, 두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중거는 초장의 중간을 높여 부르고 평거는 비교적 평평하게 시작하고 두거는 첫머리를 높게 시작하는 선율적 특징에서 이러한

산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오르지 않는 사람이 산만 높다고 탓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거가 첫머리를 높이 드러내는 음악인 만큼 태산이라는 첫 구절과도 이 음악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뒤이어 강건순이 부르는 여창 평조두거 지족이면은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공을 세우고도 또 이름을 얻은 뒤에도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마지막에는 벼슬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두거 안에서도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또 다른 노래는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를 노래합니다. 그러면 홍창남의 노래로 남창 평조두거 태산이, 이어서 강건순의 노래로 여창 평조두거 지족이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창남의 노래로 남창 평조 두거 태산이, 강건순의 노래로 여창 평조 두거 지족이면 들어봤습니다. 태산이, 하나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담은 노래고요. 지족이면, 욕망을 절제하는 지혜를 이야기한 노래였습니다. 가야금의 이연화, 검고 유영주, 단소 김철진, 대금 김상준, 피리 김인기, 해금 성년영, 장구 김웅식, 양금 김철진이 함께한 무대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가곡풍류 보존에 의해 정기현주의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래말 발췌 그 다섯 공연 실황을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마지막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창 개면조 초수대엽 암모태입니다. 초수대엽은 긴 호흡과 느린 진행이 중심이 되는 음악입니다. 이 노래의 노랫말은 연못에 같이 물고기를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북해의 맑고 넓은 물을 두고 어째서 이 작은 못에 들어와 있느냐라고 묻는데요. 마지막에는 들고도 못 나는 정은 너와 내가 다르겠느냐라고 합니다. 결국 연못 속 물고기의 처지를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마음과 정을 이야기하는 노래라 할 수 있겠는데요. 평조의 두거에서 개면조의 초수대엽으로 넘어가면서 선율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창남의 노래로 남창 개면조 초수대엽 암모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창남의 노래로 남창 개면초 초수대엽 암못에 들어봤습니다. 연못 속 물고기의 처지를 빌려서 사람의 마음과 정을 이야기한 노래였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남창, 여창 이렇게 각각 하여 평초 이수대엽과 평초 두거 그리고 개면초 초수대엽까지 들어봤고요. FM과학당을 통해서 내일 이 시간에도 역시 오늘 만나본 가곡 풍류 보존의 공연 이어갈 텐데요. 내일은 좀 다른 곡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느리고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가곡의 앞부분을 오늘 만나보셨다면은 내일은 그 뒤로 이어지는 농낙편 계열의 음악들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곡은 연창이 뒤로 갈수록 선율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장단도 상대적으로 점차 촘촘해집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FM과학당 오늘은 느린 또 새로운 노랫말을 입어본 가곡들을 만났던 시간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노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30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가곡풍류보존회의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 남녀창 가곡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 만나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이 공연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FM과학당 지금까지 진행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자작나무가 내 무릎 위에 앉아있다. 돋아나고 있다. 가슴에서도 피어나고 있다. 두 그루가 마주보고 있다. 장철문 시인의 시 무릎 위에 자작나무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내 삶과 내 마음이 자라나고 변해가는 것을 자작나무가 내 무릎 위에서 자라난다고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일은 때로 그렇게 내 안에 자라난 나무를 마주보는 일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8월 26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홍승관의 노래로 나무 전해드리면서 8월 26일 수요일 그런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선 장철문 시인의 시 무릎 위에 자작나무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보는 그런 시였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마음의 나무 얼마나 크게 자랐고 또 얼마나 울창하게 커졌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자작나무처럼 슬기롭게 자라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철부지라 그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철부지여가지고. 아, 이제 철부지면 안 되는 나이인 것 같은데, 슬슬. 근데 네, 아직 좀 그래요. 저도 우리 모두 뭐 슬기롭게 자라려면 노력을 해야 되나? 이게 노력한다고 될까요? 아무튼 간에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수 있도록 또 그 정도 노력은 또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이어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은희지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숲 감상하시겠습니다.

0: 은희지회 여러분이 함께한 숲이었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 생방송에선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 곡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2026 세계음악극축제 상하이 경극원 지단 왕자의 복수입니다. 올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세계음악극축제 공연 가운데 하나인데요.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입니다. 원작의 배경을 중국 고대 도시 치정으로 옮겨와서 전통 경극의 노래와 낭송, 특유의 움직임과 기예를 바탕으로 서양의 서사와 동양의 정서를 독창적으로 엮어냈다고 해요. 경극 고유의 미학과 표현 방식을 깊이 있게 경험할 무대입니다.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펼쳐지고, 그론도에선 9월 13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 초대권을 모두 5분께 2장씩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번엔 적벽가 중에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손권, 그리고 주유가 대치하는 장면을 그린 대목인데요. 이봉근이 재즈의 감성으로 풀어냈습니다. 이봉근의 청독이 감상하시죠.
1: 현덕이 공명을 치사하고 주유 용병 간심자로 번구를 내려서니 동남풍이 점점 일어나는구나. 그때요 적벽강 조준한

나안상칭안상 파리안상 기두상 호두싹 새약두상

네, 이봉근의 청도기 듣고 왔습니다. 4460님, 안녕하세요. 황인찬 시인님. 미처 오프닝은 못 들었지만 오랜만에 집 방바닥에 누워 그론들을 듣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어머니께서 언제 철들래? 라고 하셨는데 전 철들면 죽을 때된거 아니야? 라고 했네요. 하하하. 너무 불효녀 멘트지만요. 오늘 저녁 시간에 대화는 이랬는데 그론도에서도 철드는 얘기가 나와서 재밌네요. 사실 오늘 문자한 건 요즘 시인님이 사랑을 위해 되풀이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라디오 틀어 시인님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건 아마 제가 제 시집 가운데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는 시집이 있어서 이런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랑을 위해 되풀이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일상에 반복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위해 되풀이하는 것들이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챙겨 먹는 것도,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것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잠드는 것도,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로도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하나를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삶 자체가 또 그러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지요.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만나 보시겠습니다.

예쁘다라는 말 우리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죠. 요즘은 정말 예쁜 것들이 많아서 수많은 물건들이 어쩜 그렇게 예쁘고 보기 좋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쁘다는 말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조금 다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쁘다의 옛말은 어엿부다인데요. 중세 국어에서 이 말은 아름답다, 보기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불쌍하다, 가엽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훈민정음 서문에도 이런 말이 등장하죠. 내 일을 위하여 어엿비 너겨. 여기서 어엿비는 가엽게, 안타깝게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을 가엽게 여겼다는 뜻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미있는 변화가 생겨납니다. 조선 후기 무렵에는 어엿부다에 가엽다는 뜻과 함께 사랑스럽다, 예쁘다 라는 뜻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엽던 것이 어느새 사랑스러운 것이 되고 사랑스러운 것이 오늘날의 예쁜 것이 된 거죠. 대체 이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추다해의 노래로 신의 비밀 듣고 돌아올게요.

추다해의 신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예쁘다라는 말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있는데요. 외모를 두고 가리키는 오늘날의 뜻과는 달리 예쁘다의 옛말 어엿보다는 가엽다, 안타깝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예쁘다에도 외모를 두고 하는 말만 그런 뜻만 있는 건 아니기도 해요. 사전에는 행동이나 말씨가 보기에 흐뭇하고 사랑스럽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럴 때 예쁘다는 건 생김새가 아름답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마음에 들어오고 괜히 흐뭇해지는 쪽에 가깝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예쁘다가 옛날의 어엿보다와 완전히 멀어진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에도 그리고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마음에도 상대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너무 흐뭇하고 사랑스러워서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은 순간, 이런 마음 여러분도 겪어보신 적 있을 텐데요. 어쩌면 오늘날 예쁘다는 말에는 너무 좋아서 오히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사랑스러워서 어쩐지 안타까움마저 느끼고 마는 그런 마음의 흔적도 조금 남아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곱씹을수록 생각할수록 그 의미가 깊어지고 또 달라지는 것이 예쁘다는 말인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주변에 어떤 것들이 또 예쁘다고 느껴지시나요? 우리 주변의 예쁜 것들 잘 살펴본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한층 더 넉넉해질 수 있을 겁니다. 소금꽃님, 어여쁘다가 가엽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라고 또 이렇게 오늘 이야기 듣고 보내주셨고요. 새싹사연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9258님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다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어여쁜 것이 사랑스럽고 예쁘게 된 거 아닐까요? 아, 그런 의미에서 듣고 또 듣고 싶은데 다시 듣기 없는 그런도 어찌합니까? 또 이렇게 아유, 또 우리 그 그론도에 대한 또 깊은 사랑의 마음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0: 굉장히 그런 구절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3033님, 저는 예쁘다라고 할 때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강아지들 너무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뭔가 보기에 뭔가, 그러니까 어린이들, 아이들, 강아지들, 뭐 고양이 이런 것들 보면 뭔가 약간 그냥 막 보기에 너무 예쁘고 막 보기 좋기만 한 게 아니고 뭔가 약간 아우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아유 어떻게 마음이 뭐랄까요, 이 어여쁘다와 예쁘다를 이어주는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7426님, 인천시인님 도서관에서 그런도 듣습니다. 목이 따끔따끔 아프길래 이비인후과 다녀왔는데 의사선생님이 잠을 잘 못 주무시나요? 라고 묻더군요. 다시 시작된 열대야로 며칠 동안 잠을 설쳤거든요. 편도선이 부어서 침 삼키기도 힘들고 음식 먹을 때도 불편해요. 그런도 들으며 통증을 잊어버려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어쩌면 좋아 진짜 이거. 아유 좀 요즘에 또 여러모로 또 이제 계절이 바뀌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컨디션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진짜 얼른 꼭 몸 챙기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7416님이 또 신청곡으로 태평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김준수님의 태평가는 저희가 이 음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곡으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하는 사랑가 전해드릴게요.
1: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다 붙들어 하루는 앉고 누워 둥글면서 사랑가로 논이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버리고 붉은 겨옷 뽑다 단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두 번째 달과 김준수가 함께한 사랑가였습니다. 7416님의 신청곡 대신에 띄워드린 곡이었어요. 그리고 7889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요즘 저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그들의 말랑말랑한 살도 너무 탐스럽고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 울음소리마저도 귀여운데 너무 귀엽고 좋지만 또 어원과는 안 어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제가 낳을 순 없고 아들딸이 얼른 시집장가 가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모쏠 탈출도 못하고 있으니 어쩌죠? 라고 하면서 인천시라도 얼른 가셔서 아기 사진 그런 데 올려주세요. 아유 뭐 저도 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제 예쁜 사진이라도 죄송합니다. 간난이님 요즘 예쁜 것이 참 많아요. 비 오고 난 뒤라 그런가 하늘 구름이 뭉게 구름들이 참 청량하고 아름다워서 자주 하늘을 바라보게 되네요. 저는 얼굴이 예쁘다고 예쁘다는 말 듣고 싶은데 아 이거 듣기 쉽지 않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유 뭐 사실 근데 원래 타인의 얼굴 가지고 예쁘다 어쩌다 말하는 거 이거 사실은 좀 실례는 실례입니다. 칭찬이어도 실례라서 아 전 요즘 막 그 학생들한테 그 얘기 꼭 하거든요. 칭찬이어도 이렇게 외모 평가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 네, 뭐 사실 그런 면에 생각해보면 또 막 꼭 좋은 말인가 싶긴 합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보기에 좋고 하는 행실이 보기에 흐뭇하고 기분이 좋고 아 이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야 넌 참 말씨가 예쁘다. 넌 참 마음 씀씀이가 예쁘다. 이런 말 듣는 게 사실은 훨씬 훨씬 우리한테 필요한 일이고 멋진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 그리고 2379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처서가 지났는데도 진짜 너무 덥네요. 저는 일찍 철들어서 가족 챙기느라 힘들어요. 라고 또 아까 시작하면서 철드는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유 또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요. 철들면 힘들죠. 그러니까 철 없이 살아가는 게 마음 편하긴 한데 아유 그럴 거였으면 진짜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냥 내가 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철든 몫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소금꽃님 남편이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으로 하루에 3개씩 삶은 계란 먹는데 살이 안 빠진대요. 낮에 엄청 먹는 거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원래 살 빠지기 너무너무 어렵죠. 우리 몸이 항상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하지만 열심히 운동도 하면서 식사량 조절하다 보면 건강한 몸, 건강한 신체형, 건강한 생활 습관 갖게 될 테니까요. 소금꽃님이 잘 또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3677님, 아 오늘 조금 늦어서 방송 초서 잘 못 들었지만 남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라면서 또 오늘도 또 찾아와 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예쁜 말, 예쁜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 민요를 새롭게 연주한 음악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세현 가야금 독주곡집 금을 품다에 담겨있는 곡입니다. 이 음반은 타이틀처럼 가야금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소리와 정서를 온전히 자신의 손끝으로 담아낸 것이라고 합니다. 전통의 틀을 뛰어넘어 다양한 장르에 대한 성찰과 고민을 여러 곡으로 표현한 거죠.

오늘 들어보실 음악, 이건용 작곡 25현금을 위한 허튼 변주곡 옹혜야는 신비한 파격을 던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허튼이란 정해진 장단이나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풀어내는 전통음악의 즉흥적 성격, 그리고 변주곡은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전개하는 서양음악의 형식을 뜻합니다. 이 두 요소를 결합한 작곡가 이건용은 민요 옹혜야 주제를 25연 가야금의 넓은 음역과 다채로운 주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용 작곡 25연금을 위한 허튼 변주곡 옹혜야를 박세연의 가야금 연주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이건용 작곡 25연금을 위한 허튼 변주곡 옹혜야를 박세연의 가야금 연주로 들었습니다. 민요 옹혜야는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에 속하는데요. 경상도 지방에서 도리 깨질로 보리타작을 할 때 불렀다고 합니다. 후렴구엔 어절시구 저절시구 옹혜야라는 말이 반복되고 사설엔 보리를 키우고 수확하는 풍경들이 담겨 있어요. 9월, 10월 보리 심어, 동지 섰달 싹이 난다. 4월, 5월 보리 피니, 5월, 6월 타작한다. 같은 말들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옹혜야 원곡을 또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성창순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민요 옹혜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성창순의 여러분이 함께한 민요 옹혜야 만나보셨습니다. 초록초록님, 앞서 옹혜야를 들어서일까요? 설명을 해주신 덕분인지 유난히 가사가 쏙쏙 들어와요. 어쩔시고 옹혜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뭔가 저는 옹혜야 그 가사도 가사인데 뭔가 이 리듬하고 이 플로우가 뭔가 되게 신나고 경쾌한 게 있어요. 참 이게 뭔가 약간 몸이 이렇게 으쓱으쓱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참 있습니다. 아마 이게 진짜 우리 몸을 움직이면서 부르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또 몸이 함께 움직여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이번에는 겸재정선의 박연폭포를 음악으로 담아낸 음악 준비했습니다. 박연폭포의 그 그림을 상상하면서 음악으로 더위를 잠시 이겨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림의 듣는 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어제 청춘 오늘 백발에

그림의 듣는 물이었습니다. 간난이님, 아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아쉬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잘 듣고 갑니다. 끝까지 함께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가실 때 조심히 귀가 잘하시고 잘 주무시고 내일 또 뵐게요. 사랑해요. 이라고 또 이렇게 아유 또 사랑한다 말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NK3695 유산균 4460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0302로 보내주시고요. 상하이 경극원 공연 당첨자는 내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죠. 아쉬운 마음이지만 저는 오늘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내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끝곡 앙상블 신화위의 둥당둥당 전해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아, 이것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어쩌다 재밌는 게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거나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혹은 모처럼 시간이 남아 카페에 앉아 있으면서 아유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 다 알죠. 굉장히 행복하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막상 그거 하나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걸요. 바쁜 일상에 잠깐 끼어든 달콤한 딴짓이라 반갑고,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의 쉼이 더 소중합니다. 달콤한 딴짓, 잠깐의 쉼. 틈틈이 즐기면서 살만한 하루하루 만들어 보시죠.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아, 특히나 여행 갔을 때 아유 이렇게 맨날 여행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하지만 일상을 살다가 이 특별한 이벤트로 여행을 가니까 만족도가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할 일 많은 하루하루 예, 틈틈이 크고 작은 이벤트 요거 둘 다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안잘레나 졸려님 달콤한 딴짓 게임 다섯 판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예. 다섯 판 가지고 되시겠어요? 에이 여섯 판 하세요. 여섯 판 게임 다섯 판만 한다 그러고 다섯 판만 하는 걸 본 적이 없네 내가. 예. 결과 좀 알려주십시오. 안잘레나 졸려님. 갓난이님께서 오늘도 진짜 더웠어요. 갱년기 있는 저는 이 여름이 빨리 가길 기다리는데 아직은 견디기 힘드네요. 오늘 구창모님 오시네요. 정말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몸에 열이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위가 아무래도 더 힘드시겠죠? 거의 간 것 같긴 한데 끄트머리가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 예, 그 극복하는데 구창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울지구님께서 완전히 태닝 제대로 해버린 올여름 예, 바지와 골프로 피부가 황토빛으로 물들었어요. 이야 그 수상 스포츠 레포츠하고 또 골프 이야 좀 사시나 본데요. 아 그게 이제 경제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좀 재미있게 살 줄 아는 분이다 이거지. 그냥 아휴 그냥 죽지 못해 사 이게 아니고 아 나 좀 살지 내가 사는 법을 알지 마치 몇 번 살아본 양. 너무 부럽습니다. 한울지구님.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원 세 분이 합쳐서 오장박이 불러드립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덜렁이 마녀님께서 오장박 오랜만에 들어요. 친구들이랑 겨울에 속초 가서 소리 지르며 부르던 기억이 있는데 친구들아 잘 살고 있니? 아, 잘 살고 계시겠죠 어딘가에서. 그분들도 아마 이 노래 들리면 아 덜렁이 마녀야 잘 살고 있니? 예, 그리워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연락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자 여러분을 위해 공연 티켓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객 송창식 with friends, 예. 안예은 씨, 함춘호 밴드 그리고 유리상자가 함께하는 공연이에요. 9월 5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6시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신청을 받겠습니다. 모두 10분 추첨해서 각 2장씩 드릴게요. 총 10쌍을 위한 20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말머리 공연이라고 달고 문자로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문자번호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좋은 밤 라이브 구창모님 모십니다. 지금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데 예, 진짜 오랜만에 앨범을 발표하셨어요. 자, 재미난 이야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 기나긴 음악 이야기, 음악 인생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죠. 라이브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실 만한 노래들로다가 선곡을 해주셨더라고요. 아, 어찌나 감사한지요. 환영 인사, 질문, 그리고 구창모 이렇게 세 글자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제일 괜찮았다고 뽑힌 두 분께는 또 선물도 드리죠. 예. 2부 K클래식 한 장 통해서 오늘의 추천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오세요. 아, 노래를 한 곡 들을 건데 아 오늘 쭌디 노래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아, 이번 주 토요일에 쭌디가 뮤지컬 엉클스 라는 뮤지컬에 출연을 하는데 그게 이제 락 밴드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밴드를 배신하고 혼자 락 발라드 가수로 성공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거든요. 근데 과거 회상씬에서 같이 그 밴드 친구들과 부르는 그 노래인데 굉장히 락킹한 노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팀 뭐 솔로 총 망라에서 발표했던 노래 가운데 가장 하드한 노래인 것 같아요. 정통 락에 가까운 제가 불렀다라는 것만 빼면 락인데 보컬이 이세준이라 약간 락같이 안 느껴질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메이플팝님께서도 청해 주셨는데 폭염이 여전했던 오늘 시원한 목소리로 불러주신 새 노래 이세준의 바리케이드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우리가 보통 바리케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영어도 그렇고 원래 그 국어 표기상으로는 바리케이드가 맞더라고요. 노래할 때는 바리케이드라고 하면 좀 그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명성을 소유한 가요계의 귀공자 구창모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수순 씨가 얼마만에 만나는
0: 아유,
1: 거예요?
0: 세상에 지금 방송에서 뵙는 거는 네. 뭐 처음인가 싶기도 하고요.
1: 그렇기도 하네요, 정말. 예. 사석에서만 여러 번 만났네요. 예,
0: 사석이랑 좀 무대에서 제가 그렇죠. 노래하는 건 많이 뵀습니다. 예. 저 이음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줄여서 이제 이음밤이라고 하고요.
1: 아, 이음밤.
0: 예. 예. 또 이제 이음 가족이라고 청취자분들 애칭인데 아. 요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좀 한번 아. 해 주십시오.
1: 안녕하세요. 구창모 이음밤에 나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0: 예. 아, 어제 제가 이제 짠 하고 소식을 전했더니 네. 여러분들께서 막 22시간이 너무 안 간다고.
1: 네.
0: 그랬어요. 언제 10시 되냐고. 네. 되고 나서는 언제 나오시냐고. 빨리 좀 말 좀 줄이고 빨리 모시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목련아님께서 구창모님 반갑습니다. 옛날 생각나신다고.
1: 예, 그러세요.
0: 아, 문어님께서 수건이 너무 예뻐요. 구창모님 팬분들이 마련하신 수건인가요? 설명 좀
1: 아, 네.
0: 주시겠어요?
1: 우리 팬가족 여러분들이 제 앨범 기념회에서 네. 어, Memory and Future. 수를 놓고 저게 아마 80년대 사진인가 아. 아, 얼굴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0: 예예. 그 40수?
1: 예, 40수.
0: 저 잘 몰랐는데 이 수건에서 40수면 되게 고급인가
1: 아,
0: 봐요.
1: 그래요?
0: 최고급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송땡 타올인데 네,
1: 송땡.
0: 거기서 제일 고급이라고 네. 자부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1: 감사합니다.
0: 제가 그래서 자랑하려고 저희 네. 그 액자에다 딱 걸어놨습니다. 6730님께서는 초등학생 때 TV에서 구창모님을 처음 보고 예. 노래 좋은데? 잘생겼는데? 하면서 창모님의 팬이 됐습니다. 노래방 가면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희날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작년 봄 구창모님이 대구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혼자 갔었답니다. 아, 이 음밤에서 다시 만나 너무 반가워요.
1: 아, 성골매 투어 때 오셨나 보네요.
0: 아, 그러신가 봐요. 아, 근데 형님 그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다른 방송 나오신 걸 듣고서
1: 아, 예.
0: 아, 라디오도 하시는구나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봐야 되겠다고 이제 네. 조심스레 드렸는데 아유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 그럼요.
0: 너무 감사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처음 건네신 말씀이 야 이렇게 늦게 하는지 몰랐다.
1: 네, 아주 솔직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아, 몇 시였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은.
0: 제가 그래가지고 네.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시간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1: 아, 이세준 씨가 아주 작전을 폈구나. 근데 좋아요. 아. 이 야심한 씨가 아 좋잖아요.
0: 아유, 그래요. 원래 평소에 몇 시쯤 주무세요?
1: 아, 보통 한 12시 전후에서 자죠.
0: 아, 네. 그러시구나. 오늘 네. 여기서 그럼 하얗게 다 태우시고 네. 되게 돌아가시자마자 네. 예, 깊은 잠에 빠지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여러분이 너무나 기다리시던 구창모님께서 진짜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구창모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덩덕쿵 앱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 세상에 앨범을 발표하셨다고요.
1: 네. 37년 만에 정말 실로 오래간만에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0: 37년?
1: 예. 제가 그러니까 가요계를 떠난 지가 거의 그 정도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 뭐 알려진 바도 아, 좀 있습니다만
1: 정말 그 얘기 달면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7박 8일입니다. 그 얘기 달려면 7박 8일 걸립니다.
0: 월요일 날 시작하면 화요일 날 끝나.
1: 그렇죠.
0: 아니구나. 월요일 날 시작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끝나는 거구나. 예예. 예. 그래요. 그러면 좀 굵직한 얘기만 좀 해주시자면
1: 예.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럼 제가 네. 일단,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0: 일단 앨범 얘기부터 좀 했으면 네. 오늘 앨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니까.
1: 그 말 앨범 타이틀 뜻대로 메모리 앤 퓨처입니다. 추억을 되살리고 또 나의 미래에 대한 음악 세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타이틀을 그렇게 정했고 이번 앨범에는 주로 이제 옛날 메모리가 좀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미래 퓨처에 대한 거는 이제 두 곡을 또다시 마주친 그대와 지구별의 연인이라는 두 곡을 싫었습니다.
0: 또다시 마주친 그대?
1: 예.
0: 어쩌다 마주친 그대가 딱 떠오르네요.
1: 네. 어쩌다 마주친 그대 오마주한 노래입니다. 이 작곡을 하신 분이 태인시된 분인데 작사 작곡을요.
0: 예.
1: 중학교 1학년 때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처음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대요.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자기가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고 그러면서 꼭 이 노래를 갖다가 창모 형님께 선물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아와서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0: 딱 들었는데.

0: 네, 마음에 드셨어요?
1: 예, 괜찮았습니다.
0: 어쩌다 마주친 그대 사실 그 불후의 명곡이잖아요. 네. 그 곡은 누가 만드신 거죠?
1: 제가 다 했습니다.
0: 그래서 예전에 M4라고 형님 그 백이성, 최재훈, 김원준 저 이렇게 넷이서 같이 네네네네. 리메이크 할 때 제가 이제 허락받으려고 전화드린 적도 있었는데 예, 예, 예. 그때 저희가 리메이크 80년대 노래를 하나 네. 리메이크를 하자 이러고 전 저 어떤 노래 할까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TV에서 식당이었거든요. 네. 마침 TV에서 7080 콘서트 7080을 하는데
1: 아, 그렇군요.
0: 형님이 거기 출연하셔가지고 아, 그 노래를 부르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객석이. 그리고 그 식당에 있던 분들도 다 네. 돌아앉아가지고 그거 보는데
1: 아마 콘서트 출연한 백철수 씨가 사회 볼 때 네. 아마 첫 출연이었을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시는
0: 진짜
1: 게.
0: 진짜 오랜만에 나오신 예. 거였어요. 맞다 저 노래가 있었지. 네. 무조건 저거다 해가지고 그걸로 했죠. 그래서 예. 지금도 공연할 때 되게 잘 읽어 부른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야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오마주한 본인 스스로가 네. 다시금 오마주하신 또다시 예, 마주친 그대.
1: 이 노래 제가 오마주한 건 아니고요. 예. 이 작품자 태인 씨가.
0: 그러니까요. 예. 예, 작품자가 오마주해서 만드시고 아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선 진짜 영광이었겠네요.
1: 뭐 제가 영광이라는 표현을 제 스스로 할 수는 없는 거고.
0: 제가 할게요. 얼마나 예. 영광이겠어요. 내가 진짜 나를 음악의 세계로 이끄신 선배님을 위한. 네,
1: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쵸?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만든 작품을 내가 불러준다는 것만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주더라고요.
0: 네, 그럼 이 노래를 음원으로 먼저 들을게요. 멋지게 직접 소개를 해주십시오.
1: 예, 여러분께 처음. 들려드립니다. 또다시 마주친 그대. 1, 2.

0: 친구대 구창모님의 예몇년 만이라고 37년
1: 37년 만입니다. 제가 마지막 솔로 5집, 구창모 5집을 89년도에 발표하고 90년도서부터 이제 그 5집 앨범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0: 슬픈 연정.
1: 예, 슬픈 연정.
0: 예. 네. 아니 그러면 녹음실에 그동안 안 들어가셨던 거예요?
1: 그렇죠. 37년 만에 들어갔습니다.
0: 그 환경도 되게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1: 아, 뭐 그렇게 크

0: 그 곡들이 진짜 우리가 흔히 메가 히트곡이라고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즐비합니다, 아주.
1: 네.
0: 이 선곡은 직접 하셨어요?
1: 선곡 같이 했습니다. 여기 도와주시는 작가분과
0: 예.
1: PD 선생님과.
0: 그 앨범 선곡.
1: 아, 앨범.
0: 네, 예.
1: 좀 감이 이제 밤늦게 잠이 오나 보네요, 제가.
0: 아니, 제가 질문이 좀 명확치 못했습니다.
1: 거의 다 제가 선곡을 했죠. 선곡을 하고 그 중에 하나 내 노래가 오리지널 내 노래가 아닌 곡을 하나 했어요.
0: 뭔지 알 것 같아요.
1: 뭐요?
0: 제가 다 봤거든요.
1: 아, 이거 말고요.
0: 아, 이거 말고?
1: 네.
0: 또 뭐요?
1: 또 있습니다. 어니언스의 편지를 제가 리메이크했습니다. 구창모 버전으로. 예.
0: 그 전혀 원래는 전혀 인연이 없던 곡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노래를 오래전서부터 해보고 싶어요. 뭐 가수 데뷔하기 전에는 통기타로 매일 부르다시피 했었고 어느 날 이제 구창모 버전이 이렇게 리듬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앨범에 실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이미 들으신 또다시 마주친 그대를 포함하여 이제 소개될 일곱 곡이 전부 그 앨범에 들어있는 곡들인데, 야, 진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12곡 뭐 적은 숫자가 아니지만
1: 그렇죠.
0: 그래도 또 약간 이건 꼭 넣고 싶은데 뭐 마냥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으니까.
1: 사실 이번에 옛날 메모리 12곡과 신곡 두 곡에서 전체 14곡을 앨범에 실었거든요.
0: 네.
1: 근데 더 하고 싶은 곡들이 사실 또 있어요.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옛날 발표했던 솔로나 송골매 때 노래 중에서 그래서 메모리 앤 퓨처를 2탄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옆에서 또 얘기하니까 또
0: 그래도 충분하죠.
1: 떠오르더라고요.
0: 빠진 곡 중에 제일 아쉬웠다 싶은 노래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제가 송골매 4집을 하고선 솔로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집 앨범이 사실은 어차피 활동을 못했어요. 앨범 중에서 사슴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0: 사슴.
1: 예.
0: 저도 약간 생소한 곡.
1: 예. 이건우 씨가 글을 쓰고 이제 그 곡 갖고 활동을 안 했으니까.
0: 그러니까요.
1: 그다음에 작곡은 제가 했었고.
0: 네.
1: 그래서 그런 노래들. 또 제 솔로 노래 중에서 또 미리 발표된 곡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2탄을 꾸며볼까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0: 37년 만에 앨범을 발표하시고서는 이거 이제 활동 이제 시작하는데 벌써 2탄 생각하고 계시고.
1: 예. 왜냐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0: 그쵸. 오랜만에 오니까 더
1: 네.
0: 많죠.
1: 네.
0: 녹음 환경이 형님 그 37년하고 지금하고 저는 37년 전에 이제 경험을 당연히 못 해봤으니까 요즘은 우리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영업 비밀일 수도 있지만 녹음할 때 노래 요만큼만 부르고 그 다음 소절 부르기가 좀 붙이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한 번에 쭉 안 부르고.
1: 아, 그렇죠. 편집도 하고 막 그러죠.
0: 예, 예.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녹음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서 옛날 가수들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우리 선배 가수들 노래를 참 잘하신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예, 우리는 편집이라는 걸 거의 못해보면서 했으니까.
0: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제 노래 녹음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불러야 되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렇죠. 처음부터 딱 끝까지 한 번에 하고 이제 만약에 마음에 안 들 경우는 자르는 경우는 있어요.
0: 테이프 자체를
1: 테이프 편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예전 그 요즘 유튜브 보면 예전에 이제 라이브 해주신 선배님들이 해주신 것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들어보면 그 보정한 것도 아니고 편집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나 다.
1: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정말 뭐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들이나 우리 선배 가수들이 굉장히 노래를 잘한 거.
0: 예, 예. 아주 뭐 진짜 존경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라이브를 한 곡 이제 들려 주실 것 같은데 이 아마도 저희들 예상에는 12곡 이제 메모리 12곡을 고르실 때 이 곡이 1번이 아니었을까? 가장 첫 번째 무조건?
1: 예.
0: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예.
0: 희나리
1: 첫 번째로 넣고 싶었던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0: 아, 예. 뭐 나오는 노래마다 다 그럴 텐데 이 노래 약간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 곡은 제가 만나게 된 동기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나훈아 선배님 때문에 이 곡을 만나게 됐어요. 이 곡을 쓰신 분이 추세호 씨라는 분인데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그 당시에 20대 중반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애절한 가수들이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멍해. 아~ 네, 그 곡을 쓰시면 돼. 어느 날 우리 기획사 사장한테 이 추세호 씨를 추천을 해줬답니다. 장모한테 잘 맞는 노래 갖고 있대. 딱 그러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알게 됐고 아~ 이 노래를 만나게 돼서.

0: 아주 정말 저한테는 행운이 아니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저는 추세호 선생님은 이제 뵌 적은 없지만 네. 그 노래책 그 우리 기타 배울 때 노래책 예, 예, 예. 보면 이름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0: 네, 네, 네.
1: 근데 곡들만 보고 저도 되게 나이 많으신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네. 청년이 그 당시 청년이 이 노래들을
0: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1: 아니 그리고 이 노래가 네.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지만 네. 홍콩하고도 인기가 많았잖아요.
0: 그렇죠.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됐고 레이먼이라는 가수가 홍콩 네, 가수가 불러서 네. 굉장히 큰 히트를 찾다고 합니다.
1: 영웅본색 여러분 아시죠? 그 네. 주윤발하고
0: 네. 그 카페씬에서
1: 누구지? 추령인가 네. 이수연 추령인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네. 막 옛날 얘기하는데 예, 예. 갑자기 바바바바바 이게 뭐지 하는데.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0: 저는 친구하고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멜로디예요. 처음엔 친화린 줄을 깨닫질 못했어요.
1: 어머.
0: 전혀 예상을 못했으니까.
1: 모르셨어요?
0: 그런데 네. 제 친구가 먼저 야 저건 네 노래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구창모님께 네. 뭐 어떤 연락이라든가 허락이라든가
0: 저한테 연락은 안 오죠. 이제 작품자가 추세호 씨니까 추세호 씨한테 연락이. 그래서 나중에 추세호 씨한테 물어보니까 홍콩에서 연락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예.
0: 그 표현이 좀 이상해서 연락은 왔다. 그러나 그 저작권료에 대한 그 계산은 잘 안 된 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1: 그 당시에 그게 잘 예, 없었죠. 특히나 예. 국제간에는
0: 그렇죠. 80년대 뭐 후반이니까 그 당시가.
1: 아, 네. 예. 아, 뭐 그런 면에서는 또 뭐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우리나라 노래가 외국에 번안돼서 불리는 게 아주 극히 드물던 시기잖아요.
0: 예, 예, 예. 아주 그래서 그 아주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었습니다.
1: 네.
0: 그 다음에 홍콩뿐만이 아니고 베트남에 갔더니 또 희나리가 더 난리가 났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자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네. 하다못해 디스코 버전까지 다 있었어요.
1: 야, 그래요. 그 희나리를 이번에 이 앨범에 이제 다시 녹음하신 거죠?
0: 예, 예.
1: 네, 메모리로서 네. 그러면 여기 라이브 석으로 네, 좀 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지만 12시 연절이 되면 이제 주무신다라는 건 지금부터 이미 잘 준비 옷 갈아입고 잘 준비하시고 아 이럴 타이밍인데 이음 밤을 위해서 또 라이브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너무나 그토록 바라마지 않았던 라이브 희나리를 직접 불러주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0: 젖어듭니다 형님.
1: 감사합니다. 아, 잠잘 시간은 좀 됐나 봐요. 내가 목이 조금 잠기네요.
0: 아, 정말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저도 나름 음악을 하는 예, 후배이다 예. 보니까 앞에 전주를 들으면서 이제 옛날 추억도 생각나고 예. 아 여기 그 곡의 느낌 그대로 살리면서 새로 녹음하신 걸 이제 저는 눈치를 챘어요. 아,
1: 그렇죠, 그렇죠. 어디서 챘어요 눈치를?
0: 기타를 예. 기타 톤을 옛날 톤으로 일부러 잡았는데 아. 너무 깨끗해.
1: 그렇군요.
0: 예, 옛날에 예. 옛날 음원이면 이렇게 깨끗해.
1: 역시 음악하시니까 잘 아는데 톤이 예. 기타도 그렇지만은 이 특히 건반 키보드도 톤이 많이 옛날 톤이 안 나와요.
0: 그게 없죠. 예, 예. 그 옛날에 투지스러운 예. 그게 그거 예. 되게 찾기 힘들어요. 네네.
1: 그런 것들이 좀 다 다르죠. 옛날하고. 예. 예.
0: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세련된.
1: 예. 그렇네요.
0: 근데요 그러고 있다가 예. 사랑하며 하는데 목소리가 제가 형 이 노래가 85년도?
1: 네, 85년도.
0: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거든요.
1: 아, 그랬어요? 85년도 이 중학교 1학년이셨군요. 예.
0: 그때 이종환의 디스크쇼 공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예. 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예. 그때 목소리랑 똑같으세요, 진짜.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완전 너무 놀랐어요. 예.
1: 제가 21세기 들어서 제일 잘한 거 나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0: 네.
1: 담배 끊은 거.
0: 역시. 예전에 많이 피셨어요?
1: 옛날에 많이 피웠죠. 특히 사업하면서 하루에 세 갑에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0: 저는 안 펴봐서 잘 모르는데 네. 하루 세 갑이면 깨어있는 시간은 뭐 먹을 때 빼놓고는 계속.
1: 그렇죠. 거의 담배를 물고 살았어요.
0: 아유, 근데 건강 네. 안 해치신 것만도 다행입니다.
1: 아,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0: 네, 예. 저 외람되지만 네. 저도 같이.
1: 예.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너무 좋네요. 예.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체육 시간에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래를 좀 잘하는 걸 들켜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뻑뚝 하면 노래를 시켰는데 네. 그때 애들은 다 이선희 씨 노래하고 네네. 김수철 씨 예. 노래하고 막 그럴 때 제가 희나리를 딱 부르니까 아. 애들이 다 놀래가지고 애들은 약간 뭐지? 뭐냐? 막 이러던데 선생님이 예. 야, 그 다음 시간에 또 시키고 희나리만 몇 분을 불렀는지 몰라요.
1: 그러셨군요.
0: 초록색 반팔 체육복 예. 입고서 아, 야, 저뿐만 아니고 지금 난리 났는데 혹시 형님 글씨 보이세요?
1: 예, 봅니다. 예.
0: 보이세요?
1: 아, 예, 행복 터치님.
0: 예.
1: 어떻게? 너무 좋아.
0: 너무 좋아.
1: 예. 좋아하십시오. 계속 감사합니다.
0: 읽어주세요.
1: 달과 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예. 그다음에 미니원이 목소리가 그대로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좀 밤이라서 조금 잠기긴 했는데.
0: 아,
1: 그다음에 나단 씨. 와, 이 밤에 라이브로 희나리를 듣다니요 하셨네요. 아, 그다음에 류피 형아, 희나리라는 단어도 참 예쁩니다. 예, 참 예쁜 단어예요, 희나리 우리나라 예. 말입니다.
0: 무슨 뜻이었죠?
1: 아, 마르지 않은 장작.
0: 마르지 예, 않은 장작.
1: 희나리. 예. 참 그 뜻이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제목만으로도 참 많은 화제를
1: 불러 일으켰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예.
0: 그리고 한 분만 더 소개해 주실래요?
1: 김명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목에 핏대 세우고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어요. 핏대는 세우지 마십시오.
0: 그럴게요. 아마 지금 집에서 다들 네. 예, 혼자만의 콘서트를 다 하셨을 것 네네네. 같아요. 세상에. 지지리 궁상각치우님께서도 네. 간접 후변도 하지 마십시오. 이성대는 네. 다치면

0: 아니 아니 아니대요.
1: 예.
0: 파리오이님께서도 아니 아 예, 예. 이 밤의 희나리 라이브 너무 감동이에요 해주셨고요. 아까 예. 소개해드린 거고 밑에 네. 3398님께서 맞아요. 디스크쇼 종아님 때 그 음색 그대로 앤틱한 음색으로 멋지시네요.
1: 네.
0: 다들 너무 똑 너무 놀라시는 게 음색 그대로랑 외모.
1: 아.
0: 야.
1: 그 외모는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철이 안 들면 돼요. 철 없이 살면 됩니다. 그럼 계속 어리게 사는 거예요.
0: 아, 그러니까요. 아니 나이라고 해야 되나 연세라고 해야 되나 사실,
1: 나이로 했습시다. 나이로.
0: 예. 형님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시잖아요.
1: 그러면 40이 넘었는데.
0: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나이가 20대 뽀송뽀송한 네. 20대 같아요. 네. 아 제가 제가 중학교 때 네. 가만 있어봐. 아유 저 갑자기 저 물론 제가 좋아하는 형님들 뭐 네. 누님들 오시면 제가 항상 좀 흥분하긴 합니다만 네. 야 오늘은 저 좀 심합니다. 그게 다랬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제가 좀 오버하더라도 여러분 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1: 저도 같이 흥분하고 있습니다.
0: 아, 예.
1: 지금.
0: 예. 우리 그 뽀송뽀송 아가 같은 피부 같은 노래 하나.
1: 네.
0: 아가에게.
1: 아가에게.
0: 이거는
1: 예.
0: 음원으로 들을까 봐요.
1: 예, 그렇죠. 음원으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지널 송골매 때 했던 거는 조금은 편곡은 똑같지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슨 세련된?
0: 예, 어쩔 수 없이 세련된. 촌스럽게 남겨두고 싶었으나 시대가 예. 시대가 변화해요. 그냥 예. 어쩔 수 없이 세련되어지는. 저는 이 야 이거 어떻게 부르셨을지 옛날에 아가에게 부를 때 그대와 나의 만남은
1: 그렇죠.
0: 부부로운 약속 내일은 그때
1: 맞아요.
0: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1: 그때 곡에 조금 이제 좀 세련되게 발음을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내일은 그때 야 요게 이게 바로 스페니쉬 같이 나오는 게 이게 포인트인데
1: 아 정확하게 집으셨네.
0: 기다려 우리 한번 예. 네,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자 메모리 앤 퓨처에 역시 수록된 메모리 파트의 곡입니다. 이 노래가 또 저기 작사가
1: 예 임혜진 씨가 작사를 했죠. 예.
0: 아 요거는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1: 근데
0: 되겠다.
1: 근데 임혜진 씨가 사실은 이 가사를 조카가 태어나서 그 조카를 보고 말 그대로 그래서 아가 제목이 아가에게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꼭 연인 간의 사랑 얘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근데 네. 그 사랑이라는 표현이 꼭 연인 간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이 있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 또 이렇게 조카를 보고 사랑스러운 그런 표현을 임혜진 씨가 글로써 아주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0: 네, 구창모 작곡 임혜진 작사 아가에게 같이 듣겠습니다.

0: 남무님께서 아, 이 노래 제목이 아가에게였군요.
1: 아, 그렇군요.
0: 아, 그렇군요. 또 하얀 이로마님 감상평 부탁드려 읽어주세요. 보이세요?
1: 아가에게는 들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노래. 아, 이런 느낌을 가지셨군요.
0: 예, 예.
1: 정말 감사합니다. 예. 노래를 만든 사람으로서 부른 사람으로서 정말
0: 예.
1: 굉장히 좋은 답을 주셨어요. 행복해지는 예. 노래.
0: 맞아요. 들으면 진짜 지금도 지금 한 4분 동안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예. 몰라요. 그 밑에도 소개해 주실래요?
1: 4740님. 예. 와, 이 노래 너무 좋네요. 처음 들으셨군요. 이 노래 정말 좋습니다. 4740님. 세상에 지금 막 춤추면서 듣고 있대요.
0: 그러니까요. 내일은 그때. 그 내일은 좀 짧아졌어요. 내일은 그때. 아,
1: 르르 발음이 나와요.
0: 오늘 좀 축약시키셔가지고. 네. 한 분만 돼.
1: 4897님. 예. 노래가 더 좋아졌네요. 예쁜 손녀들 얼굴이 막 눈앞에 어른거려요. 100일 지난 아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0: 맞습니다.
1: 아, 손녀가 태어나셨나 보네요.
0: 예, 예.
1: 예, 그런 아기 아가에게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0: 자, 아가에게도 있고 그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 방황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앨범엔 있죠, 방황이.
1: 네, 방황이 있습니다.
0: 근데 오늘 선곡은 안 돼 있는데
1: 네.
0: 이 노래도 되게 특이한 게 예전에 형님 그 춤추면서 부르셨잖아요.
1: 아, 그건 정말
0: 막 휘둘르면서
1: 슬픈 역사입니다. 근데 그 춤추요.
0: 왜
1: 그러냐면 제가 몸치거든요.
0: 에이.
1: 근데 그때 아니 소방차하고 저하고 춤을 시킨 적이 있어요.
0: 그 백댄서가 소방차였잖아요. 그때. 그 세 명이.
1: 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왼손에 저 그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는데 에이. 이렇게. 위에 있던 게 내려와서 마이크를 잡은 손으로 노래를 해야 되잖아. 네. 근데 거꾸로 했어. 노래를 하는데 없어 마이크.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0: 아니 이게 소방차를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네. 구창모 형님이 춤을 추니까 다 보게 되잖아요.
1: 예.
0: 바람결에 떨어지는 막. 근데 그 뒤에서 춤을 추시는 분들이 예. 좀 젊은이들인데
1: 네.
0: 범상치 않더니 나중에 소방차라고
1: 이렇게 아, 대단한
0: 데뷔해서
1: 예. 그룹이었었죠. 아주 아. 우리나라에 아마 댄스 그룹으로나 최초의
0: 예, 예.
1: 센세이션하게 일으킨 붐을 일으킨 팀이죠.
0: 그 댄스 가수분 중에 이제 박남정 씨께서
1: 그렇죠, 박남정
0: 그 백댄서로 굉장히 많은 후배들을 배출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뭐 현진영 씨가 또 네네. 배출하고 근데 네. 우리 구창모 씨는 소방차를 갑자기
1: 예.
0: 그리고 이거 보니까 오늘 선곡이 안 된 노래 중에 외로워 외로워
1: 아 외로워 외로워 예 있어요
0: 외로워 외로워
1: 예.
0: 바람처럼 외로워 그 노래도 진짜 좋았는데
1: 예 아주 좋았습니다
0: 예 문을 열어도 있더라고요 문을
1: 예 문을 열어도 있고요 예
0: 문을 열어 저희 1번 히트곡이
1: 예.
0: 사랑해도 될까요 이런 노래인데
1: 예.
0: 그게 문이 열리네요 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 이 노래하고 뭔가 세트 같아가지고
1: 되게 다음에 한번 이어서 같이 불러봐요
0: 그러니까요 예, 문이 열리 문을 열어 한 다음에 저희가 문이
1: 네네.
0: 열리네요 들어가면 좋을 것
1: 네.
0: 같고 구름과 나
1: 구름과 나
0: 야 이거는 예. 송골매도 아니잖아요
1: 아, 제 데뷔곡이죠
0: 그렇죠
1: 예, 78년도에 제가 홍익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보컬 동아리 블랙 테트라 예, 가요제 참가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0: 그게 무슨 가요제였죠? 되게 유명한 건데.
1: 아, TBC 연포 해변 가요제.
0: 해변 가요제.
1: 예, 예.
0: 거기서 뭐 이치현 씨도 나오고.
1: 예, 그렇죠. 이명훈과 피버스.
0: 예, 예.
1: 예, 그다음에 왕현과 왕영은 팀
0: 예,
1: 왕영은
0: 있었죠. 씨, 예, 예. 예.
1: 다 그 팀. 주병준 씨도 거기서 나왔어요. 주병진, 주선숙해서 듀엣으로 남매가.
0: 아, 그랬구나.
1: 예.
0: 아니 되게 눈에 띄는 곡이 있습니다. 아득히 먼 곳.
1: 예. 아득히 먼 곳. 이것은 제가 송골매 때 만든 작품인데요. 우리 이종사춘 형님이신 이승재 씨에게 제가 드렸던 곡이죠.
0: 아 그렇구나. 나중에
1: 네.
0: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규 씨가
1: 불렀

0: 아주 또 역주행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희 송골매 공연할 때도 이 곡이 다시
1: 아,
0: 레퍼토리로
1: 그렇구나.
0: 부르게 됐습니다.
1: 진짜 선물 같은 곡이네요.
0: 예.
1: 여러분, 벌써 11시가 다 됐어요. 1부 끝곡으로 아득히 먼곳 음원으로 듣겠습니다. 2부에 계속 이어가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37년 만에 앨범을 발표하시고 이 음밤을 찾아주신 구창모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 앨범의 타이틀곡을 2부 첫 곡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작곡은 우리 송골매의 이태윤 씨, 네. 베이스 기타 치시는 분이죠. 네. 그리고 작사는 이건우 씨가 작사를 했고요. 제목은 지구별의 연인입니다.
0: 지구별의 연인.
1: 네. 이 지구의 연인.
0: 아,
1: 이뻐요 아주.
0: 뭐 이렇게 좀 의도하신 바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1: 사실은 이 작사하시는 분한테요, 우리 이별, 그리움 이것만 하지 말고 좀 사랑, 정말 사랑, 애틋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더니 이런 가사가 나왔습니다.
0: 예. 네. 너무 너무 좀 뭐라 그러니까 노래가 되게 근사합니다.
1: 네. 마지막 부분 I'll be with you always and forever.
0: 예.
1: 아유, 나 이 부분이 너무 예, 마음에 들어요. 예. 항상 나는 너희 곁에 영원히 있을 것이다.
0: 요 가사도 예. 이건우 씨가
1: 그 부분만큼 영어는 이제 이태윤 씨가.
0: 태윤이 형님 원래 영어

0: 잘하시나요?
1: 아, 영어는 잘 못해서 그 부분만 어떻게 잘 생각해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뭐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는.
1: 예. 그렇죠. 다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2: 그렇지만 예. 우리 가슴이 확 와닿네요.
1: 네, 확 와닿잖아요.
2: 예. 어 그래요. 야 그래요. 뭔가 이렇게 저도 생각나는 게 너무 많아서 제 얘기도 하고 싶은데 이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 제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고 형님한테 네. 집중하고 있는데 MOM님께서 맘님께서 밤새며 얘기해요 해주셨습니다.
1: 아 밤새고 싶어요 저도.
2: 그렇죠.
1: 예, 이세준 씨하고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부탁을 혹시 출연이 가능하실지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방송 라디오 활동은 이제 멈추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만 하나 더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그냥
1: 아니 그렇잖아요. 매니저는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2: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1: 잘난 척도 한 거죠.
2: 네,
1: 뭐
2: 좋다 말았네. 네. 아무튼 웃는 식님께서 네. 젊으실 때 홍콩 배우 성룡님과 닮으셨던 걸로 기억해요.
1: 아주 또 아주 괜찮은 그런 비유를 해주셨네요.
2: 예예. 예. 약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1: 네, 젊었을 때는 좀 많이 들었습니다.
2: 그렇죠. 네. 우리한테 이제 주윤발이라는 사람, 주윤발 장국영이 네. 등장하기 전에는 네.
1: 성룡이죠.
2: 성룡이었잖아요.
1: 예. 네. 네.
2: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도 진짜 자주 오고 한국말도 그렇죠. 잘했던 걸로.
1: 그다음에 한국, 예, 그렇죠.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에도 자주 오고 그랬다고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도.
2: 그래요. 그 당시에 그 성룡님 혹시 직접 보신 적은 없어요?
1: 없습니다. 직접.
2: 방송에서 이렇게 한 번쯤 마주칠 만도 한데.
1: 한 번도 없습니다.
2: 아, 그래요. 이렇게 생기신 분은 이런 미남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 6623님께서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제가 중학생 때 나왔던 노래예요. 예,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던 그 부분을 예. 예, 박자 맞추기 힘들어서 더 매력적이었던 노래였네요. 예, 또다시 마주친 그대도 운명처럼 대박나시길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3496님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 지난 송골매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배철수 선생님하고 다시 호흡을 맞췄을 때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날 첫 공연이요. 서울 그 잠실 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거기서 리허설도 다 했었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배철수하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예. 무대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첫 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대 올라가서 무대 뒤에서 준비하잖아요.
2: 예.
1: 어 그때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막 벅차오르고 어떤 때는 닭살도 막 솟아요.
2: 세상에. 그 첫 곡이 어떤 노래였어요?
1: 아, 첫 곡은 연주곡이었어. 예. 저기 송골매 새가 되어 나르리 배철수 씨가 노래한 거죠.
2: 예, 예.
1: 빠바빠라바라밤밤 이 연주를 시작하거든요. 예, 예. 그러고서 이제 어쩌다 마친 그들이 연결이 됐는데
2: 소름 쫙 끼었겠다 이야. 진짜.
1: 그러고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주 나가고 이제 어쩌다 마친 그들 전주가 시작되면 이제 둘이서 이제 같이 등장을 하는 건데 아, 지금 말만 해도 막 가슴이 벅찹니다.
2: 자, 음악 얘기만 해도 사실은 뭐 12시까지 꽉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구창모 이 세 글자로
1: 삼행시를
2: 많이 보내주셨는데 네, 많이 구창모라는 야구선수 혹시 있는 거 아세요?
1: 알죠. 같이 저기 그 사진도 같이 찍고
2: 아, 그러시구나.
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2: 엄청 잘하시는
1: 예,
2: NC
1: 예.
2: 다이노스
1: 예, NC 다이노스의 에이스죠.
2: 예, 예. 왼손 에이스. 예. 그래가지고 그분, 그분이 처음 등장했을 때 별명이 희날이었나 그랬을 거야.
1: 아, 그래요?
2: 송창식이라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1: 아, 그렇죠.
2: 지금은 은퇴하신 것 같은데 그분은 네. 피리부는 사나이였고 막 그랬거든요. 자, 구창모 세 글자로 삼행시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네. 아, 이제 운을 띄워드리면 형님께서 이제 읊어주시면 되는데 네. 2조, 세 분씩 2조로 나눠놨는데 네. 각 조에 한 분씩 장원 뽑아서 선물 드리는 겁니다. 네. 먼저 8843님 9
1: 구창모 가수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2: 창
1: 창창한 목소리로 37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다시 돌아오시다니
2: 모
1: 모두의 염원을 이루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아우
1: 참 멋있게 잘 맞춰주셨네요.
2: 예, 예. 이거 진짜 삼행시는 예. 약간 자,

0: 익살스러운 맛이 있는데 이건 그냥 시네요. 예. 5999님이십니다. 9.
1: 구름처럼 흘러간 37년.
0: 창.
1: 창고 속 추억인 줄 알았더니.
0: 뭐?
1: 모두의 미래까지 책임지러 다시 오셨네요. 이야. 너무 이쁘게 써주셨네요.
0: 이건 회사의 무슨 마케팅팀에서 네. 보내신 예. 거 아닌가 싶어요. 네. 7516님 9.
1: 구름 위를 거니는 듯 맑은 음색을.
0: 창.
1: 창문가에서 별을 바라보며 귀 기울이면
0: 뭐?
1: 모든 이들의 추억 속에 깊은 감동을 선사해 주시는 우리 가수님.
0: 이야, 이건 뭐 제가 앞에서 운 안 띄워드렸으면 삼행신지 뭔지도 몰랐겠어요.
1: 그러게요.
0: 너무나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네. 구절들이었는데 아유 이게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한 분을 또 뽑으셔야 돼요.
1: 그러게 말이에요.
0: 아, 다들 너무 참... 힘들어 하시는데 네. 과감하게
1: 자 네. 첫 번째로 보내주신 새싹님
0: 네. 8843님이십니다. 예. 예. 예. 창창한 목소리로 37년 만에 새 앨범을 들고 다시 돌아오시니 모두의 염원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저를 예. 너무 반겨주시는 것 같아서.
0: 예, 뭐. 예. 잘 표현해 주셨어요. 예. 자, 일단 1조의 1등은 8843님이시고 이제 2조로 넘어갑니다. 네. 2조는 먼저 목련아님부터 시작합니다. 네.
1: 구경하고 싶어요.
0: 창.
1: 장모님의 멋진 콘서트.
0: 뭐.
1: 모두가 좋아하는 구창모.
0: 아, 콘서트 계획은 없으세요?
1: 아, 아직은 안 잡혀 있는데 아, 우선은 뭐 10월 달에 부산에서는 락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로 했고요.
0: 락 페스티벌?
1: 예, 예.
0: 송골매로 가나요?
1: 네, 송골매로 갑니다. 배철수 빠진 송골매입니다. 아이고. 예, 배철수 야. 씨가 노래를 안 하기로 자기가 결정했기 때문에 아.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0: 아이고, 저런. 예. 어쨌든 그래도 너무 좋은 선물이다 네. 이거요. 10월 부산. 네. 예. 자, 가을마중님 삼행시로 갑니다. 구.
1: 구질구질한 일상을 벗어나서
0: 창.
1: 창공을 월월 날아올라.
0: 모.
1: 모히또 한 잔하 이게 뭐예요?
0: 모히또 한 잔하로
1: 아 모히 떼어쓰기가 잘못됐네요. 모히또 아, 예. 한 잔으로 몰디브 가고 싶네. 그렇습니다.
0: 모히또 드셔보셨어요 혹시?
1: 아니 안 먹어봤어요.
0: 저도 못 먹어봤어요. 모히또가 네.
1: 모히또가 어떤 맛인가요?
0: 모히또 예. 맛이겠죠. 뭐.
1: 어, 그런가요? 가을 마중님 가르쳐 주십시오.
0: 예. 수다꾸님이십니다. 구 네.
1: 그냥 있 아 그냥 있어도 덥고
0: 그냥 있어도 덥고 창
1: 창문을 열어도 덥고
0: 뭐
1: 못 살겠다 더워서. 아 이거 재밌네요.
0: 이분은 아주. 언어 유희가 예. 아주 재밌으셨던 예. 분입니다. 예. 자 여기서도 한 분 뽑아주세요.
1: 아 마지막에 아주 재밌게 좀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붙였지만 네. 재밌어서 뽑겠습니다. 수다꾼.
0: 수다꾼님.
1: 그냥 있어도 덥고 창문 열어도 덥고 못 살겠다.
0: 못살겠다 더워서 예 통하셨습니다. 네. 수다꾼님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1로 성함 아, 또 주소 닉네임 이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자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제 에, 라이브 마지막 라이브를 한 곡 네.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막 네. 웃고 뭐 얘기하시다가
1: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아 그래요. 자 혹시 그 노래 오늘 설마 빠뜨리는 건 아니겠지? 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제 두 곡 남았는데 왜 아직도 안 나오지? 예 불안하셨던 분들 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노래 두 곡을 또 고르고 골라서 선곡을 해주셨다고요. 자, 송골매 2집 타이틀곡입니다. 어? 1집 타이틀곡은 뭐예요, 그럼?
1: 1집에는 제가 참가를 안 했죠.
0: 아, 그래서 잘 안 됐...
1: 2집부터 참가를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잘 안 됐군요, 송골매 1집은. 네.
1: 송골매 1집은 배철수 씨가 학교 후배들과 같이 했었죠.
0: 아,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뭔지는 혹시 아세요?
1: 아, 그때 이제 뭐 산 꼭대기 올라가 세상 만사.
0: 아, 네. 그 이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송골매로 또 발표를 하시고
1: 그렇죠,
0: 이 집 때 그
1: 그렇죠.
0: 네. 구창모라는 이제 걸출한 보컬리스트가 합세를 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거군요.
1: 그렇게 된 셈이죠.
0: 예. 야, 역시나 구창모 작사 작곡 저희 M4가 리메이크했던 그 곡 뿐이 아니죠. 예,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이 헌정하고 또 커버하고 그랬던 그 노래 원곡 가수의 목소리로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듣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그대.

0: 감사합니다.
1: 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하세요. 용기가 없을까? 뿜다뿜다 빠투투다 투투다 이거 다 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 베이스 기타 소리인데.
2: 네.
1: 아니 특이하게 음원에 드럼이 없어요?
2: 드럼이 왜 없어요? 드럼 나왔는데.
1: 아 그래요?
2: 예. 드럼 소리 왜 못 들으셨을까? 다 있는데.
1: 아 그랬군요.
2: 예.
1: 아니 그 베이스 기타 소리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2: 아, 그런가 보죠. 예.
1: 너무 크게 잘 들리는 예. 거예요. 이태윤 씨가 치신 거죠.
2: 그렇죠. 예.
1: 이 노래 힐링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예. 뭐 가사 멜로디 목소리 막 빰빠라 바람밤도 예. 있지만 분닥 예. 분닥
2: 그렇죠.
1: 뚝뚝뚝딱 이거.
2: 아유. 그건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거기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베이스 기타
2: 베이스 솔로죠.
1: 그런 것 같아요. 예. 길지도 않은데 네. 이태윤 씨께서 그것만 가지고도 막 유튜브 컨텐츠 만드실 정도로 네. 그 몇십 년 동안 참 여러 버전으로 쳐봤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2: 둠다 둠다 둠다 이런 버전, 둠다 다우디디 다우디디 이런.
1: 그러니까 베이스 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게 요걸 이제 그 너 요거 할 줄 알아? 이거 나 이거 할 줄 알아? 요런 이렇게 약간. 서로 이제 자랑하는
2: 네,
1: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명에 가까운 블루님께서 구간이 명관 모든 노래가 다 좋아요 해주셨고요.
2: 감사합니다.
1: 네, 한준희님께서 저도 얼마 전에 노래방에서 불렀어요. 황호몽님 이 밤에 이렇게 신나도 되는가요?
2: 아 그래요? 네. 신나도 됩니다.
1: 아우 너무 좋았습니다. 네. 3938님은 밤샘 방송도 좋은데
2: 예 하고 싶습니다. 밤샘 방송.
1: 보통 몇 시에 그럼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2: 보통 6시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7시간은 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나이가 이제 40이 넘으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7시간 자는 게
1: 아, 그 힘드세요?
2: 예, 네, 7시간 다 자는 게 잘 안 돼요.
1: 어, 진짜요? 아우, 저는 뭐 네. 누가 때리지만 않으면
2: 깨우죠. 부럽습니다.
1: 아직 뭐 10시간은 힘 안 드리고 자는데
2: 아직 40이 안 돼서 그래요.
1: 그렇죠.
2: 예.
1: 아우, 저도 고맙습니다, 형님. 네. 아,

0: 이게 전성기 시절 에피소드를 좀 이렇게 나누자고.
1: 네.
0: 그러면 우리 구창님, 구창모님도 글로벌 스타셨으니까.
1: 네.
0: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 당시에 진짜 송골매 시절과 솔로 시절 바쁘실 때.
1: 네.
0: 광고도 많이 찍으시고 영화도 막 출연하시고.
1: 네.
0: 그랬잖아요.
1: 송골매 때 그랬죠.
0: 예. 그 저는 아직도 생각납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 맷집 맷집아.
1: 예. 그런 CF.
0: 예. CF 많이 찍으셨죠 그때.
1: CF 좀 많이 찍었죠. 예. 라면도 찍고 사이다도 찍고.
0: 그 영화 얘기 좀 해주세요.
1: 영화는 이제 그 김웅천 감독님이 이제 메가폰을 잡으신 영화인데요. 그때는 하이틴 영화가 그때 이제 인기 있는 그 가수들 아니면 뭐 탤런트 배우들.
0: 예.
1: 그런 분들만 적어 해가지고 그분이 아주 간단한 그냥 우리 10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그 소재를 가지고 아주 그 청량음료처럼.
0: 네.
1: 만드신 영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0: 제목이 뭐였죠?
1: 모두 다 사랑.
0: 모두 다 사랑.
1: 갈채 뭐 이런 것들입니다.
0: 예. 예.
1: 근데 그 보통 이제 그 영화를 관람하는 팬층은 이제 저희들 팬이죠. 그러니까 그 제작자분이 그러시더라고. 절대 망할 수가 없대요. 영화는. 기본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0: 일단 견적 다 나오는.
1: 그렇죠.
0: 영화구나.
1: 견적 다 뽑아놓고 오는 영화예요.
0: 예. 아유 세상. 아니 그러고 보니까 모두 다 사랑하리가 오늘 언급이 안 됐었네요.
1: 네네네.
0: 앨범에는 있어요?
1: 앨범에 뺐습니다.
0: 왜요?
1: 화가 나서 뺐습니다.
0: 어머.
1: 예.
0: 왜요? 무슨 사정이?
1: 그건 자세히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아유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고 질문도 있고 궁금함도. 네. 있고 이 미성과 고음을 어떻게 그렇게 유지하시는지 이건 모두가 다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담배를 뭐 끊었다고는 하시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1: 우선은 이 노래는 매일 해야 돼요. 첫째가 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0: 매일 하는 게 좋아요.
1: 연습이. 그렇죠. 네. 연습.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되고 너무 과하면 안 되고 적당하게 매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하고 싶으면 성대가 이 근육이고 특수 근육이거든요.
0: 예.
1: 예, 여기 목 저 밑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0: 성대가
1: 막.
0: 예, 예.
1: 떨리죠.
0: 예, 예.
1: 그래서 우선 훈련을 시켜야 돼. 안 하면 목소리가 퇴화됩니다.
0: 마냥 쉰다고 좋은 게 아니다.
1: 마냥 쉰다고 좋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래서 매일 어느 정도는 목소리를 써줘야 되고 그다음에 체력입니다. 체력이 안 되면은 고음이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0: 힘이 있어야지.
1: 그렇죠. 예. 왜냐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빠져. 젊었을 때는 뭐 에너지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힘 자랑을 할 수 있었지만. 예.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자꾸만 40을 강조하니까 죄송합니다.
0: 40 넘으면서.
1: 어쨌든 예. 예, 넘으면서 힘을 비축을 하려면 결국 운동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0: 예, 예.
1: 그 팁은 어디서 배웠냐면 그 롤링스톤즈의 믹 제거.
0: 믹 제거.
1: 믹 제거가 매일 그 이 달리기 조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 가서도요. 뭐 그분들이야 뭐 세계적인 팀이니까 호텔 전체에서 두 개 층을 다 빌린다. 큰 호텔을.
0: 네.
1: 그 두 개 층을 다 빌리는 이유가 객실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깅을 하기 위해서.
0: 와.
1: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유명세 때문에.
0: 그러면 사람 몰리니까.
1: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가슴이 와닿더라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이 나이에도 얼마 전에도 새 앨범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0: 와,
1: 네.
0: 그렇구나.
1: 그럼 나도 저렇게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겠다. 체력을.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 유지 안 되면 노래가 안 되는 거죠.
0: 네. 믹 제거 사실 그 이미지만 봐서는 운동 1도 안 하고 맨날 술 담배처럼 사실 것 같은데.
1: 한때는 그런 적도 있었죠. 젊었을. 네. 때. 예, 아주. 예. 젊었을 때 그런 적도 있었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정말 무대와 노래를 위해서만 아주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멋있네요. 예, 예.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좀 술 담배도 끊으시고 운동하시면서 그리고 쉬지 않고.
1: 네.
0: 그러니까 바른 생활을 해야지.
1: 그렇죠.
0: 오래. 예.
1: 나이가 들수록.
0: 예예. 예.
1: 예. 노래는 매일 불러줘야 돼요.
0: 네.
1: 많이 부르는 사람이 노래를 잘하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예. 저희 집에 이제 저희 친형이. 예. 형님하고 이제 연배가 비슷하세요.
1: 아, 네.
0: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트롬 없이 형형 하게 할 수. 네.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형님이 TV에 딱 나올 때.
1: 네.
0: 저 형이 항상 보면서 아 이제 그 연예인이니까 막
1: 그렇죠.
0: 부를 거 아니야. 구창모 제가 이러면서 앞에서 자기 친구처럼 구창모 제가 우리나라에서 노래를 제일 맛있게 불러. 항상 그렇게
1: 마실 때는 표현을 해주셨군요.
0: 항상. 예. 그 노래를 맛있게 불러. 그때.
1: 예.
0: 제가 초등학생이었거든요.
1: 예, 예.
0: 송골매 시절에는.
1: 네.
0: 노래를

0: 어떻게 맛있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네,
1: 이제 이해가 되시죠?
0: 이제 이해가 네. 됩니다.
1: 맛있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노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 아니에요?
0: 네.
1: 어떻게 또 그리고 소화시키고 그게 이제 맛있게 하는 방법이죠.
0: 어떤 사람은 멋있게 부르기 위해서 네.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 아니죠. 맛있게 부르는 게 훨씬 좀
0: 그러니까 이게 자 40대에 갈수록 네. 멋있는 것보다 맛있는 게 더.
1: 근데 맛있게 부르는 게 결국은 멋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예. 맛있고 예. 멋있는 노래. 예. 구창모님과 오늘 벌써 1시간 한 10분 정도가 휙 지나갔어요.
1: 아쉽습니다.
0: 아, 그러게요. 아,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1: 너무 즐거웠어요.
0: 아, 진짜요?
1: 예. 예. 이 시간이면 거의 제가 침대로 들어가서 이제 곧 코를 골 시간인데. 아주 이 시간에 아주 즐겁게 눈 말똥말똥 뜨면서
0: 예.
1: 아주 이세준 씨하고 재밌게 또 여러분 이렇게 사연 다 보내주시고
0: 그러니까요.
1: 좋은 의견 주시고 좋은 또 삼행시도 보내주시고 아,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네 예, 고맙습니다. 혹시나 예. 그 새 앨범 또 메모리 앤 퓨처 2가 예. 나온다면
1: 네.
0: 그때 한 번 더 나와주시면
1: 아 그럼요.
0: 예.
1: 근데 너무 재밌어서 예. 처음에는 이제 여기 아까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야 나 10시쯤 안 왔으면 나 안 왔을지도 몰라 이랬는데 오고 싶어요 이제 바뀌었어.
0: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 형님 그 구소련 얘기만 해도 한 시간인데 그거
1: 한 시간이요? 7박 8일입니다.
0: 네.
1: 항상 내가 쓰는 표현이지만 소련 얘기 다 하려면 7박 8일 걸려요.
0: 그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1: 네네.
0: 그래 오늘 끝곡으로 뭐 들려주실래요?
1: 아 예.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 세상에서라는 노래입니다.
0: 이거 솔로곡이죠?
1: 예, 솔로곡.
0: 예. 예. 언제 발표됐던 거죠?
1: 아 시나리 앨범에 들어갔던
0: 예,
1: 노래입니다.
0: 예. 예. 구창모 1집에 있었던 예. 이 세상에서를 마지막으로 남겨주시면서 이제 예, 구창모님은 가십니다. 아유 예. 세상에 37년은 너무했고요. 예. 다음 앨범은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0: 아 그리고요 제가 예.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형님 헌정하는 의미에서
1: 네.
0: 제가 유튜브에 커버곡 하나만 올려도 될까요?
1: 아 그러면
0: 저
1: 예.
0: 노래를 어떤 거를 할까 지금
1: 그거는 저 이세준 씨가 골라주죠. 내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할 수 없는 거고.
0: 아니 그래도 예. 선배님이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희나리 할까 느낌 예. 온곳 할까 지금 예. 그 우리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1: 예 그럼요.
0: 제가 매니저분 통해서 MR 이렇게 받아가지고
1: 그럼요.
0: 예. 예. 업로드해서 한번 네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1: 너무 즐거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그러셨지만 이제 건강하시고요.
1: 네. 네,
0: 여전한 목소리로 늘 오랫동안 앞으로도 뭐 37년 이상 네. 더 불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만큼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곡을 하나 제가 커버하면 좋을까요? 0819님은 지구별의 연인으로 해주세요. 느낌님은 세준님 버전 아가에게 듣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은 건 역시나 희날이고요. 예. 또 아득히 먼 곳도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 잘 수렴하여 예, 형님께 MR을 딱 받아가지고 오리지널 MR로 한번 불러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849님 해마다 돌아오는 오늘 8월 26일은 눈웃음님의 딸 유리의 생일이자 저의 생일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랑하는 우리 동생 상희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인연들의 좋은 날이 겹치기가 쉽지 않은데 서로서로 축하하며 더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모두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문자 받아서 소개했던 것 같은데 2849님 맞죠? 이렇게 두 분의 생일하고 우리 상희 씨의 결혼기념일까지 같이 우리가 같이 축하했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군요. 예, 세 분 세뚜루다가 축하합니다. 유리 씨 그리고 2849님 생일 축하드리고요. 우리 상희님 결혼기념일도 축하드립니다. 축하곡으로 이 노래 어떨까요? 김윤석, 김희애가 불러드립니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구창모 형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곡 이 세상에서 이 노래에 이어서 신촌 블루스의 아쉬움까지 들었습니다. 아유, 오늘 진짜 한번 모시기 힘들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저 너무 좀 너무 오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저처럼 저만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우리 옛 노래 중에서도 정가로 분류되는 것으로는 시조, 가곡, 가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시조와 가곡은 모두 시조를 노랫말로 합니다. 시조창은 그래도 비교적 친숙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가곡은 좀 낯설죠. 형식도 좀 복잡합니다. 일단 관현악 반주가 함께하고요. 여러 곡을 연결해서 부르도록 짜여 있습니다. 노랫말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선율이 연결되는 형식이에요. 같은 선율에 다른 노랫말을 붙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설을 붙이는지 제목에 꼭 표시를 합니다. 설명하다 보면 좀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듣고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중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편락나무도라는 곡인데요. 여기서 이제 편락이 곡명이고 편락이에요. 편락이 곡명이고 나무도는 노랫말을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곡을 서양악기 반주와 함께 부릅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와 함께하는 우리 가곡 라폴라라는 팀이 들려주는 편락나무도입니다.

나무도 바위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일천석 쌀을 싣고 가다가 풍랑에 휩쓸린 사공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임을 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노래했죠. 라폴라라는 팀 이름은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프랑스어 표현을 줄인 거라고 해요. 이 말은 19세기 예술운동의 주제이기도 했는데 제약이 없는 표현의 자유를 추구한 운동이었죠. 우리 정가 가곡을 서양의 가곡하고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정가 가곡을 서양 악기와 함께 부르는 시도한 것도 그런 자유로운 표현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폴라의 편락 나무도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2923님, 하마터면 내 좋은 친구의 생일 축하를 못할 뻔했어요. 오늘이 내 친구의 생일이었다네요. 친구야 항상 고마워. 내 친구의 생일이었다네요. 전혀 몰랐는데 그렇다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친구분. 로뎀님, 저도 오늘 생일인데 영혼 없는 축하라도 빨리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로뎀님, 제가 최대한 영혼 빼고 한번 축하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려요. 늘 행복하시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내년 생일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 없었나요? 예. 박경소의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박경소의 가야금 연주곡 가야금이었습니다. 문혜영님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퇴근해야죠. 오늘 끝곡은 김경아씨의 피리 연주곡 피리. 야 이분들 진짜 제목 이렇게 질 건가? 가야금 연주곡 가야금 피리 연주곡 피리. 네. 언제가 제가 후배 가수를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팀 이름을 가수라고 짓고 노래 제목 타이틀곡은 노래라고 질 거예요. 자 다음 무대는 가수가 부릅니다. 노래. 자 저희는 지금까지 방송국에서 보내드린 방송이었고요. 저는 DJ였습니다. 내일 밤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 하나같이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를 위해 시험도 잘 보고 마침내 합격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실 텐데요. 우리 범패 화청도 바로 그와 같은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범패 화청을 부를 때 지심걸청 지심걸청 1회 대중 일심봉청이라고 시작하는데요. 지심걸청은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는 말이죠. 한 마음으로 모인 대중이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는 건데요. 이 화청에서 청하는 내용이 참 귀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염불하듯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요. 염불이 따로 없다 하면서 착한 마음, 순한 마음, 부모님 전에 효성하는 것, 일가 친척에 화목하는 것, 처자 권속을 애호하는 것, 동기 간에 우회하는 것, 이 모두가

0: 연불이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여는 음악으로 그런 지극한 마음이 전해지는 음악 범패 화청 듣겠습니다. 송암 스님의 소리입니다.
1: 지신을 정

못하며 처자 군서이 공하거니 황천길에 못 만나고 대장경에 공죽시색 반야경에는 새

금은진 모두 소용없고 북이빈천 돌고 돌아 북망산천 무덤대고 화장장에는 연기된다. 동쪽에서 돈넌에가 서산나일 되었으니 밤이 되고 달기 운다. 청춘 세월 웃지 말고 허송 세월 하지 마소. 일촌광음 지내 가면 어린아이 청춘 되고 잘 나가네.

전에 효성함도 염불이여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이여 처자 군속을 애호함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이내 말씀 들어보소. 대명천지 밝은 날을 눈먼 소용이 어찌 볼까. 지공무사 밝은 날은 높은 산에 먼저 듣고 대자대비 불보살은 정성시주를 먼저 보내. 정성이면 지성이요 지성이면 감옥이라.

극락성에라 하는 데는 승성남녀 존비기천을 물러나고 너도 나도 차별 없이 임의자재로 수영하며 수량이 무궁하야 무상쾌락 수영하며 다시

살은 사막도에 빠진 중생, 근전에는 도사시고 지옥도 중에 수고 중생, 전도하는 도사시다. 직심으로 염불하고 성심공양 올리시면 선망부모 조상님 내 이고 등락 하옵시고, 사르생전 부부금실 해로 백년 하실 적에 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성성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중하에

살아생전 부부금실 해로백년 하실 적에 슬하자손은 수명장수 부귀영화 계계승승 만대유전 하실 적에 보시하고 시주하여 현생 내생에 복을 심고 극락길을 닦읍시다. 나무 일심봉청 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한다는 말이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사조의 노랫말에 3+2박 엄무리 계열 장단으로 부르는 범패 화청 들으셨는데요.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빌어서 청한다 하는 그 지극한 뜻, 요즘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의 그 지극한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 준다면 바랄 것이 없다 하면서 지극정성을 다해 비는 그런 부모님들이 제 주변에 많이 보이던데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자녀가 대학에 갈 때만일까요? 우리 삶의 여러 순간들에서 우리의 지극한 마음이 동원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앞서 감상한 화청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받들어 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빌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염불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염불이 따로 없다 하면서 쭉 열거한 내용들이

있었죠. 착한 마음도 염불이요. 순한 마음도 염불이요. 부모님 전에 효성함도 염불이요. 일가 친척의 화목함도 염불. 처자 권속을 애호함도 동기간의 우애함도 모두가 염불. 또 탐심더러 보시함도 염불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덕목들은 지극정성으로 비는 내용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덕목들인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염불이 돼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게 의무를 다하고 나서 무언가를 지극한 마음으로 빌 때 그 기원하는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는 일종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범패 화청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산책길 문을 열면서 그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 때 들을 수 있는 음악도 감상하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이 산책길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으로 처용무 반주 음악 골랐습니다. 이 처용무는 원래 주술적인 의미가 강한 춤이고요. 벽사의 뜻이 담긴 춤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는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원래 1인이 추는 춤이었지만 조선 세종대에 이르러서 다섯 방위를 상징하는 오방 처용무로 확립되게 이릅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듣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처용무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영기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늘도 폭염 날씨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수고들 하세요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또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화청을 들으며 지심걸청의 큰 의미 되새겨봅니다. 미국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의 타계 소식이 있어서 인생 부귀 영화의 가벼움도 느껴지는 오늘 아침입니다 하셨습니다. 이 컨트리 음악의 여왕이죠. 돌리 파튼이 어제 80살에 타계했다는 소식 저도 들었는데요. 삶의 의미 새겨보게 되네요. 또 마들제님께서 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느 스님의 연결식에 신부님이 나오셔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스님을 추억하면서 다른 목사님을 포함해 세 분의 친구들이 생전에 교류한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종교를 뛰어넘어 우정을 나누던 세 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로 명동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운동을 같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후 목욕을 같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신부님, 스님, 목사님이 모두 발가벗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자와 중생들이 감히 목욕탕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른 씻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유쾌한 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세 분의 종교 지도자가 우정을 나누고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스님이 명진 스님이고 그 신부님이 함석헌 신부님이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부디 극락 왕생하소서. 이런 사연입니다. 이 마들제님이 소개해 주신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 스님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지난 22일에 제주도에서 입적을 하셨죠. 어제 연결식이 있었는데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이 참 많네요. 네. 이어서 감상하실 곡으로 노래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입니다. 우리 삶이 절로절로 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시조시를 노래합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 절로절로 수 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입니다.

청산도 절로절로 녹수라도 절로절로 산절로절로 수절로절로 산수간에 나도 절로절로 우리도 절로절로 자란 몸이니 늙기도 절로절로 늙으리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노랫말에

나오듯이 절로절로 순하게 가면 좋겠네요. 여창가곡 계면조 계락 청산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10072님께서 사진

올려주신 그 모습보다 훨씬 발랄하고 젊은 모습이라서 보기 좋습니다. 파마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상령산 풀이 준비했습니다. 상령산 풀이는 평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의 가락에 식임새를 더 넣어서 독주 형태로 만든 음악입니다. 오늘 상령산 풀이 듣겠는데요. 김철의 피리독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상령산 풀이 들으셨는데요. 현재 경북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철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가사의 하나 죽지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죽지사는 일명 건곤가라는 제목으로도 불리는데요. 노랫말 첫 부분이 건곤이 불로 월 장제하니 정막강산이 금 백년이로구나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와 같은 제목으로도 통합니다. 이 부분은 도암 이제라는 분이 지은 과시의 셋째 구절에 해당되는데요. 하늘과 땅은 늙지 않고 다른 영원히 존재하니 정막강산이 이제 백년이 됐네 이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노랫말을 보면 이 노래의 화자가 학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책 보다가 창 퉁탕 열치니 강호 둥덩실 백구 둥 떴다 이런 내용입니다. 첫 시작 부분의 내용하고 비교한다면 좀 대조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창문을 갑자기 활짝 열었더니 강호에 백구가 둥덩실 떠 있다는 건데요. 우리 가사의 노랫말 중에서 이처럼 분위기를 확 바꾸어 놓는 그런 내용도 간간히 만날 수 있습니다. 죽지사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12가사야 하나 죽지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역유산 종묘제례학 전승교육사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도 산책길의 리듬 따라 경쾌한 발걸음 함께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열릴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공연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해금 연주자 양희진, 김수민, 왕정은, 조형주의 4인이 각자 자신의 해금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펼쳐내는 특별한 공연입니다. 서울대학교 노은하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는데요.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제목이 특별해 보입니다. 노은하 감독의 글 중에 이와 같은 제목의 공연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술의 시대, 음악을 통한 기록의 시대,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의 예술이 되는 시대. 우리는 지금 연주를 넘어 자신의 삶과 시간을 음악으로 기록하고 나누는 교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주자는 악보를 기반으로 연주하는 사람인 동시에 자신만의 시간과 삶을 소리로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은 해금이라는 하나의 악기를 통해 서로 다른 삶과 음악 그리고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릴레이 렉처 콘서트입니다. 각 연주단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음악과 말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관객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공연을 기획한 예술감독 노은하의 글에서 이 음악회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 공연 무대에서 모든 연주자는 자신의 음악만 선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삶을 말로도 풀어내서 그 세계를 관객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공연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이야기 아마도 연주자마다 다 다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간 음악만 들어왔던 연주자들의 생각까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그런 무대입니다. 8월 29일 공연이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단위로 해서 2시에 해금 연주자 양희진, 3시에 김수민, 그리고 1시간 쉬고 5시에 왕정은, 6시에 조형주의 무대가 오르는데요. 해금 연주자 양희진은 자신의 음악 여정은 그리움, 사랑이란 두 단어로 풀어내고요. 김수민은 처음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비추는 마음의 음악을 담고자 했고요. 왕정은은 해금을 만나 배우고 탐구해 온 여정을 네 작품에 담았고요. 조형주는 음악적 여정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했습니다. 연주자마다 다양한 곡이 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6시부터 시작되는 조형주의 음악회 때에 여창가곡 우락 바람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곡을 미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 연주입니다.

여창가곡 우조 우락 바람은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고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 음악은 8월 29일에 있을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 공연 중에 오후 6시에 열릴 조형주의 해금 연주 무대에 가시면 들을 수 있는 곡이라서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번 공연 무대에서는 장명서의 노래 조형주의 해금 연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2026년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대학로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열릴 공연 교술의 시대 해금 연주자의 방이란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후 2시에 해금 연주자 양희진, 3시에 김수민, 5시에 왕정은, 6시에 조형주 이렇게 4인이 각각 자신의 해금 이야기와 음악을 함께 펼쳐내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서울대학교 노은하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았고요. 이 무대에서는 해금 연주자들은 모두 서울 해금 앙상블 소속의 젊은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자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펼쳐지는 음악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8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열립니다. 해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공연은 많은 분들께 개방하는 공연이라서 예매하지 않아도 되고요. 토요일에 대학로에 가실 일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러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 공연이 지난주 토요일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지난주에는 김다현, 홍성하, 김유나, 최은지의 공연이 이미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전체 22명의 해금 연주자들의 릴레이 렉처 콘서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린 공연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입니다. 이번에 해금 산조 듣겠습니다. 대금과 퉁소, 해금의 명인 한범수류 해금 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1950년대 후반에 완성된 산조인데요. 이 산조는 특별히 대금 산조와 판소리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악이고요. 계면조 중심의 남도가락 위주로 짜여진 음악입니다. 이 한범수류 해금 산조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루어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느린 부분 진양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강은일의 해금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계면조로 이루어진 느릿한 해금의 진양조 선율이 오늘 같은 흐린 하늘과 잘 어울리네요. 한범수류 해금산조 중에서 진양조 감상하셨습니다. 현재 단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강은일의 해금 연주였고요. 이태백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이 제31회 해금 독주회를 준비 중에 있죠. 9월 20일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나는 김영재 올시다 라는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이 공연도 기대되는 공연입니다.

0: 글동무님께서 앞서서 열일 무대 펼칠 소리 코너 소개해드리니까 저도 공연 보러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에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에서 2시, 3시, 5시, 6시에 펼쳐지니까요. 해금 연주자들의 이야기도 듣고 음악도 듣고 편한 마음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가야금 병창 한 곡 골랐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이 소리도 함께 해야 하는 음악인데요. 가야금은 가야금대로 소리는 소리대로 잘 해야 하는 음악이라서 어떻게 보면 두 배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그런 장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병창을 하시던 분 중에는 가야금을 잘하는 분이 소리를 배워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소리를 잘하는 분이 가야금을 배워서 연주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가야금 병창 전공이 있고요. 또 국가무형유산의 종목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단가나 민요 또 판소리의 여러 대목을 부르는데요. 오늘은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 대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예진의 가야금 병창,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사또는 동원에 자정후 여봐라 호방형이 듣거라. 네. 이 고래는 미인 미색이 많다 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점고부터 허렸다. 네. 호방이 기생점고를 허는디

내 여보아라, 점고를 그렇게 느리게 하다가는 석 달 열흘이 걸려도 다 못하겠구나. 내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드려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의 보비우를 하기 위하여 넉자 화두로 불러드리난디. 그렇지.

0: 기생점고 다하였다래오. 내 여보아라, 내 들으니 너희 꼴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다는데 점고의 불참이니 어찌된 일인고? 호방이었자오되 접사오니 춘향 어미는 기생이로되 춘향은 기생이 아니온바. 전전 2등 사또 자제 이몽룡 씨와 백년 가약을 맺은 후로 지금 수절을 하고 있나이다.
1: 그렇지.
0: 뭐시? 기생의 자식이 수절을 해? 그년 바삐 잡아들여라.
2: 춘향가 중에서 기생점고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병창 보유자 정예진의 가야금병창이었고요. 김청만의 장구장단이 함께했습니다. 기생점고 대목은 변학도가 신관사또가 돼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중요한 일은 뒤로 하고 춘향이를 수청기로 삼을 생각에 그곳에 소속된 기생들을 점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하니까 춘향이가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빨리 호명하라 재촉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 또 속도를 빠르게 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좀 느린 속도로 시작했지만 이내 속도가 빨라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춘향이는 그 여러 명단에서 나오질 않죠. 그러니까 변학도가 잡아들여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생점고 대목은 정로식의 조선 창극사를 보면 진채선의 더눔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그 대목이 판소리 춘향가에서 인기 대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처럼 가야금 병창

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지역에 이라는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방아 찌을 때 우리가 그냥 방아만 찌은다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방아 찢는 소리가 노동요로도 남아있습니다. 제주도 방아 찢는 소리 듣겠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제주도 방아 찢는 소리에 이어서 제주민요 산천 초목까지 들으셨는데요. 고성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 지역으로 가볼까요? 남도 작가 육자

사백이 자진 육자백이 삼사는 발락 개구리 타령 이어 들어보려고 합니다. 육자백이는 남도 음악의 중요한 특징들을 모두 담고 있는 소리인데요. 육자백이란 이름이 바로 육박 진양조 장단의 한각에 육박이라고 하는 육자박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말라, 개구리 타령 이어 들으셨는데요.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불교음악 화청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적에 남녀노소 존비 귀천을 물론하고 빈손 빈몸 들고 나왔다. 그래서 물욕 탐심 내지 마오 이렇게 앞부분부터 노래하는데요. 100년이나 탐한 재물이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우리 삶이란 빈손 빈몸 들고 나와서 빈몸으로 돌아가는 초로 같은 인생이라 했습니다. 불교 교리가 쉽게 전달되는데요. 그런 명곡 오늘 들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방학이 끝나고 계약 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산은 옛 산이로되 물은 옛 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 물이 있을소냐. 인걸이 물과 같아야

전에 강목에 둘러쓰고 바가지에 옆에 찍고 바다 마주

저 나갈 적에 온산두구 해비치고 건드온 마을을 연길 때 저지

우리 모친 너를 낳고

한 술씩만 틀잡 숙고 십시질반 주옵시면 지운 밤

우리 그릇 밥 김치 장어를 아끼지 않고 후회주면 혹은 먹고 가라 허니 신청기 여자 오대

바지찌되었구나.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진봉사 제가 맥혀 딸의 손을 부여다 입에 대고

죽지도 않고 경기 이냐 너희 모친이 살았으면 이든지 있고 없느냐. 부친을 위로하여 친지를 잡수게 한 후 세월이 여루하여 심청나이 벌써 15세가 되었구나.

효행이 출천하고 얼굴이 일색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하니 하루난 무릉촌 장성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청하였구나. 심청이 부친전 여짜오되 아버지 왜야?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시비를 보내어 저를 청하였사오니 어찌하오리까? 신봉사 조화라고? 예, 청하. 그댁 부인과 너희 모친과는 별친하게 지내셨다. 네가 진집 가서 배울 것을 이렇게 청하도록 있었구나. 어서 건너가되 아미를 단정히 숙이고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수이 돌아오느라.

어이기라 정하에 선난 반송광 풍이 건듯 푸르며 노란이 굽니란 듯 불지 백두로미

세상을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하여 심청선을

하나지 촛불이요 보난 건 고소로다 네 신세를 생각하며

심청이 여짜오되 모친 별세한 후 안 못 보는 아버지는 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분명 대답 못하겠네다. 기특다 내 딸이야. 나는 너를 딸로 아니 너는 나를 애미로 알아라. 심청이 여짜오되 추운방 우리 부친 저오기만 기다리니 어서 건너가겠네다. 부인이 허락하고 비단과 양식을 후이 주어 집이 함께 보냈겠다. 그때여 신봉사는 다루기만 기다릴 때 배는 고파 등기문 꼭 방

전분줄 침장하고 따로기만 기다릴 때 어째하려고 못하느냐. 부인이 찾고 말우느냐.

야.

상못석으다 다돈 방문 팔정열고 집행이 흩어지고 더듬 나가면서 심청을 부른다니 청아

신봉사는 딸애들에게 몇대로 거머리 앉아 먹었노니 도랑 초립이 서툴구나. 집행 흩어지고 이리 더듬 저리 더듬 더듬 더듬은 나가다가 길러먹에 천불에 한 발자취 미끄러져 거꾸로 무리가 풍 아 풍 아이고 사람 살려 화동 사람들 심한 조정네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나오라면 미끄러져 풍 빠져 들어가고 그지 어지 좀 들어가니 아이고 잘 죽는다 정신도

없이 잘 죽는다. 한참 요란할 때 중 하나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다른 중은 내려놓은 뒤

목에 걸고 탄조팔이 걸어 용도 새끼 육하냐 채고리만이 달아 절절히 잘토 당직고 흔들 흔들 헐널고 죽고 올라갈 때 중이랑 헐는 것 석가에 가도 연불 절에 들어도 연불 연불을 많이 하면 극락세계 간다 들어 나무와미 타불 반사전 아마 무구 설날이 도다 헐는 니

미 더불어 간세연보살 연불어 꼬꼬라갈 한보탕도 하네 어떠한 울음소리 귀에 얼른 들린다 저중에 깜짝 놀라 왜 울음이 왜 누로 이 울음이 왜 누로 말해요 저못 날아 하소대로 울고 가는 양태진의 울음이냐 이 울음이 왜 누로 여호가 변하마야 나를 어려란 울음이구나 이 울음이 왜 누로 축장을 틀어 메고 이리지 옷 저리지 옷 이 옷 그리고

해준 물에 풍덩 빠져가 죽겠냐 내요 꼴나 저중에 그 반마음 저중에 그 반마음 굴과장산 헐벌벗어 되는데도 내던지고 벗은 행전 단에 끄르고 고두누비 바지까지 다다리 다다리 거둬 자감이 떡 부처분 눈에 백로적으로 징금징금 중공거리고 들어가 진봉사꼬들 상투를 앳돌아매차 혼자 놓고 보니 전에 보던 신봉사라 신봉사가 정신 차려 그 죽을 사람을 살려주니 은혜 백불난망이오 그 네가 날 살렸소 예 소승은 몽사 화주승이온데 시주집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다행히 봉사님을 구하였소 허허 활인지 불이라더니 태사가 나를 살렸구만 그려 여보시오 봉사님 꼭 내 말만 들으면 두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 뜬단 말을 듣더니 아니 그게 어쩐 말이오 공양미 300승만 우리 절에 시주를 하면은 3년 내로 눈을 뜰 것이오마는 신봉사가 눈 뜬단 말에 후사는 생각지도 않고 대번 일을 처질기로 드는디 여 대사 자네 말이 꼭 그럴진데 공양미 300석을 권선에 적소 적어 저 중이 어이없어 봉사님 봉사님 세력을 헤아리면 300석은 고사하고 서후 곡식도 없는 이가 함부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봉사 화를 내며 자네가 내 수단을 어찌 알고 하는 말인가? 잔말 말고 어서 썩 적게 저 중이 권선에 적은 후에 봉사님 부처님을 속이면은 안진뱅이가 될 것이니 부디 명심하오 중원 올라가고 신봉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곧

주며 내 몸을 바르자하니 안못보라 병신 눈물 단둔서부 뚜르르가 주리 부천지 뭘 속이면어 안진병이가 된다는지

없이 내버려줬구나. 소중고지 틀지라도 차라리

외롭구나. 저기가 넌 대사 본선에 싼사

전주어 탄식한다. 심청이 들어온다. 문전에 들어서며 아버지 저의 부친 모양 보고 깜짝 놀래 발구르며 이것이 웬일이오. 살 없는 두개 밑에 눈물 흔적 웬일이며 소문은 하루 보게

신봉사 할 일 없어. 아가청아, 너를 기다리다 못하여 드듬드듬 나갔다가 이 앞 개천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는디 뜻밖의 몽운사 화주승이 올라가다 나를 구해주고 날다로 공양 삼백성만 불전의 시주를 하면은 3년 내로 눈을 뜬다고 하더구나. 그리하여 눈뜬단 말의 후사를 생각지 않고 공양리 300석을 권선에 적어주었으니 이를 어쩔거나. 아무리 허여도 백해 무책이로구나.

서가 수나도 양치를 승하를로요 있고 바거라는 옛사람은 부모 반찬을 허여놓으면 지자식이 먹는다고 선자식을 못 들라고 땅을 받아 금을 얻어 부모 복약을 놓였으니 자친지 하도가 이 사람만 못하여도 지수

이르러 다시 부친을 위로하고 그날부터 모욕죄에 정의하고 지극 정성을 들인 헌디 후어

하여 오시리 장건토록

모르겠다. 지리단에 언니들과 아버지 부친

대주하면 포치

빌어 다시 빌어 갈제? 하루는 운전을 내는 소리 우리는 남정장사서들로게 약속하는 대로 이제 수를 받는 거로 시부세는

심청이 말 듣더니 천지일시에 좋은 기회로구나. 이웃사람 알지 않게 몸을 은신하고 선인 한 사람을 청하여 여짜오되, 소년한 당년 15세이온데 부친을 위하여 몸을 팔려하오니 저를 사가심이 어떠하오? 선인이 좋아라고 출천지 대효녀로구만. 값은 얼마나 주오리까? 더도 덜도 말고 공양미 300승만 4월 15일 내로 몽은사로 올려주오. 참으로 효녀로고 그리하오. 그러나 우리도 4월 15일이 행선날인데 어찌하오리까? 값을 받고 팔린 몸이 내 뜻대로 하오리까? 피차 약속을 정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생각하니 아무리 허여도 부친을 아니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신청 같은 효성으로 부친을 속일

의의가 있으리오마는 속이는 것도 또한 효성이라 부친을 속이는디. 아버지,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올리게 되었으니 이제 아무 염려 마시오. 신봉사 깜짝 놀래며, 아가 그게 웬 말이냐. 아버지, 전일에 성상 때 부인께서 저를 수양딸로 말씀한 걸 분명 대답 못했지요. 오늘 제가 건너가서 아버지 사정을 여쭈오니 공양미 300석을 몽운사로 올리시고 저를 수양딸로 데려간다고 하옵디다. 아가, 큰일 참 잘 되었다. 아, 그러면 언제 가기로 했냐? 내월 15일 날 가기로 허였나니다. 아, 그러면 나는 어쩌고야? 아마 아버지도 모시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아, 눈먼 놈 나 혼자 여기다 둘 것이냐? 잘 되었다. 야야, 그 일 참 잘 되었다. 부친에 맺힌 근심이로 하고 행선 나를 기다릴지. 누누!

생존시에 초골길과 사람이 세상에 나 15세

담아두고 어? 간만간 다시 꺼내 쓰기 쉽게 걸어놓고 행선지를 생각하니 하룻밤이 겨운지라 고친 분명 찾아가서 죽어보려

벌초하여.

주소 사별하지 크고 집으로 돌아와 부친들 위로하고

어머.

건한 침창이가 맥혀 크게 울리던 보드고 속으로 느낀 한 뒤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를 어쩌고 갈꼬

씨.

그렇지.

나 다시 보리. 벌써 동방이 밝아지니 심청이 할 일 없어? 정신을 다시 차려 오라. 내가 이랬으면 못 쓰겠다. 부친 진지나 망종지열이라 하고 부엌으로 나오니 벌써 문 밖에 선인들이 늘어섰거나 심청이 급히 나가 여보시오 선인님네, 부친 진지나 잡수시게 하고 떠나는 게 어떠하오? 선인들이 허락하니 아침밥을 얼른 지어 소반 위에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일어나 진지 잡수시오. 아이고 오늘 아침밥은 매우 일구나. 청아, 그런데 내가 간밤에 묘한 꿈을 꾸었다. 네가 큰 수레를 타고 끝없는 바다로 한없이 가보이더구나. 그래서 내가 뛰고 궁글고 야단 법석을 쳤는디 수레라 하는 것은 기인이 타는 것이오. 내가 꿈 해몽을 했는디 네가 오늘 장승상 댁에 갈 때 가마 타고 갈 꿈이고 꿈의 눈물이란 생시의 술이거든. 나도 성상 댁에 가면은 오늘 좋은 술고기 반찬에 잘 먹을 꿈이다. 심청이 저 죽을 꿈인 줄 짐작하고 아버지 그 꿈 참이 좋습니다. 어서 진지 잡수시오. 아이고 야야 오늘 아침 반찬이 매우 글구나. 아 뒤댁에 제사 지냈더냐? 진지상을 물리치고 담배 붙여 올린 후에 심청이 아무 말 못하고 우두머니 앉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부친을 더 일상 속일 수가 없는지라 심청이 거동 말아 부친 나쁘로 아이고 아버지 한번 부르더니 말보다 기절한다. 봉사 깜짝 놀래. 아니고 웬일이오? 아이고 웬일이냐? 아니 얘가 지금 급체를 허였느냐? 아가 정신 차려라. 누가 봉사 딸이라고 증계하더냐? 아이고 아버지.

하시고 아버지를 속이었소. 웬 이 자식아, 아 무슨 큰일을 속였간디 이렇게 한참 좋아했는 애비를 깜짝

경장성 스님들께서 백성에게 몸을 파루 심장수의 제수로

그때요 신봉사는 눈을 뜨기는커녕 눈 빠질 말을 들었으니 일이 어찌 되겠느냐.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고 미친 헌디. 허허 이거 웬 말이냐. 아이고 청아 예배 보고 무똥 안고 나 이거지 왜니 못하지야 못해요. 너를 팔아 너를 살지 나 팔아 누나를 떠나 무얼 보자 눈을 뜰까나. 철모르는 여자 지가 예비한 사람을 이들어라. 너의 무치 너 낳고 체제라니 죽은 후에 아무 뿐은 들고 언대비가 아프면 됐다는 헛 안고 집집 저 집을 다니며 동양 저도도 외교지만 그리라 장성 누군 근심했군 심을 누구여 어제 줬더니 이것이 웬일이냐.

꾸여꾸여꾸여꾸여꾸여다가 임당수에 지소하면 너의 놈들 잘 될 소냐 목자대자를 안들 가운데를 통을 채도 울며 죽기로만 작정하던지 심청이 캐가 내 경 부친목을 보여

어쩌지? 아이고 아버지. 치중한 분여 절중은 가시 아빠 건 사고나 죽고 싶.

0: 눈치 보지 말고 대놓고 춤을 춰봐.
1: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타인을 의식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놀아야 됩니다. 다가올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으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요즘 식당에 가보면 예전과 달라진 풍경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주 앉는 식탁 대신에 주방을 바라보고 앉는 카운터석이 점점 늘고 있는 건데요. 예전 같으면 식당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머쓱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배는 너무 고픈데 빈자리는 2인석, 4인석 뿐이고 또 혼자 왔습니다 말하기 미안해서 그냥 돌아 나온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 밥상 문화는 오래도록 함께 둘러앉아 나눠 먹는 쪽에 가까웠죠. 그 풍경도 참 정겹지만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하루 한 끼쯤은 조용히 혼자 먹고 싶은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사실 혼자 먹는 밥이 늘 쓸쓸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복잡했던 마음을 쉬게 하는 작은 쉼표가 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건 혼자 가도 반기는 식당이 늘면서 끼니를 대충 넘기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누구든 제때 눈치 보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일, 그 일 아닐까요?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가사 권주가입니다. 노래의 최정희입니다.

0: 아보
1: 오늘 첫 곡, 가사 권주가였습니다. 노래의 최정희였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조금 전에 그 식당 카운터석 말씀드렸죠. 이 카운터석은 주방을 바라보고 나란히 앉는 자리를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뭐 일식집이나 그 라멘집에서 보던 형태였죠. 그런데 요즘은 칼국수집이나 닭곰탕집 같은 그 한식당에서도 이러한 좌석 배치를 더 많이 볼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의자 하나, 식탁 하나의 변화가지만 그 안에는 우리 생활의 변화가 제법 깊이 담겨 있는데요. 언제부턴가 밥을 혼자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뭐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럴 때 편히 앉을 수 있는 자리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1인 식사도 됩니까? 라고 물을 때마다 괜히 좀 작아지는 것 같고요. 또 죄송하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런 변화가 저는 좀 반갑게도 느껴집니다. 혼자 가도 당당히 앉을 수 있고요. 또 사장님은 식당 공간과 동선을 좀더 효율적으로 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건강정보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 함께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코너는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신태평무 무장단 듣겠습니다. 구성과 해금, 저음 해금의 이승희, 타악의 손정진, 방지원입니다.

신태평무 무장단이었습니다. 구상과 해금, 저음 해금의 이승희, 타악의 손정진 방지원이었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우리 음악의 다양한 모습을 기록하고 새로운 가능성까지 담아내고 있는 새 음원 시리즈. 그 가운데 엄선한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에 제작된 최수현의 서울 좌창 이 음반 가운데 초한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좌창은 말 그대로 앉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전문 소리꾼들이 앉아서 주로 장구반주에 맞춰 부르던 긴 노래로 잡가의 한 갈래입니다. 노랫말이 길고 한 곡 안에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어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설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마치 오래된 이야기책 한 권을 소리로 읽는 듯한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들을 초한가는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의 패권을 놓고 맞섰던 이야기를 담은 노래입니다. 최수현은 이번 음반에서 옛 좌창의 사설과 정서는 살리면서도 오늘의 청취자가 그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경기명창 묵겨월과 김옥심이 불렀던 가락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으며 사설에 담긴 장중한 감정과 극적인 서사를 타악기의 활용으로 고조시키고자 했습니다. 좌창이 오늘의 감각과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최수연의 소리로 팔부녀의 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초한갑니다.

최수현의 소리와 이재하의 징, 이민형의 장구, 태평소 그리고 바라연주로 초안가 듣고 오셨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내일도 계속됩니다. 다음 곡은 단회상입니다. 연주의 예약 연구회고요. 14분의 긴 호흡입니다.

단어상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예약 연구회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요즘 마라탕 많이들 드시죠? 여러분은 그 마라탕 드실 때 건더기만 건져서 드십니까? 아니면 얼얼한 국물까지 다 들이키십니까? 이런 차이가 알고 보면 건강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를 조사했는데요.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적게는 3200mg, 많게는 1만mg이 넘었습니다. 하루 나트륨 기준치 알고 계시죠? 2000m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마라탕 한 그릇만으로도 이미 하루 기준치의 5배를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라탕이라도 국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달라졌는데요. 국물까지 먹었을 때의 나트륨 양은 평균 4,600mg이었고 건더기 위주로 먹었을 때는 1,600mg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국물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의 약 60%가 줄어든 셈입니다. 마라탕은 매운맛 때문에 짜다는 느낌이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국물 안에는 이미 나트륨이 상당량 들어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특히 혈압을 관리하고 계신 분이라면 국물을 끝까지 드시는 건 피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재료를 담을 때도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마라탕은 그릇을 들고 다니며 원하는 재료를 직접 고르다 보니 이것저것 담는 사이 양이 예상보다 많아집니다. 되도록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적게 담고요. 배추와 청경채, 버섯, 두부처럼 채소와 두부류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법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하는 건 역시 국물입니다. 건더기 맛있게 드시고요. 국물은 건강을 위해서 좀 남겨두십시오. 아시겠죠?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진도 못 지는 소리, 먼데 소리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조공래외 여러분입니다.

0: 저태 사람 보기 좋게 에이야 허이여라 문안 내가 사는이라 다 되었네 다 되었어 이모판지 다 되었네 에이야 허이여라 문안 내가 사는이라
1: 진도 못 지는 소리 먼데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조공래외 여러분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적벽가 중 군사 서름 타령 대목인데요. 소리의 박송희, 북의 김청만입니다.
2: 군사들이 승기내어 주육을 쟁식하고 노래 불러 춤도 추고 서름 겨우 곡하는 놈 이야기로 히히 하하 웃는 놈 투전하다가 다투는 놈 진취 중에 토하는 놈 반치 중에 욕하는 놈 잠에 지쳐 사서자다 창끝터 흐르대긴 놈 지쳐만은 군병 중에 병도 직장의 불행이라 장하고 한 군사 천리 보상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준다. 아, 그렇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흑

아이고 아이 우르마루니에 여러 군사 하는 말이 아나이에 승상은 지금 천하태 오늘 그날이고 천리전장에 나오시어 승부가 미결돼야 천하 대사를 바라는디 요망스럽게 울기는 왜 우느냐. 울지 말고 이리 오너라. 술이나 먹고 노자. 적군사연하여 왈 띠말도 옳다마는 따서로 말을 들어보아라.

0: 날이나 되면
1: 아, 좋지.
0: 부의 생하시고 모해의유가신님 오나 화목하던 저

0: 천리 천장
1: 시고
0: 나를 보내고 오나리나 소식을 끊어 내일이나 기별이 올 거나 기다리고 바래다가 서산에 놓은 기울어지니 줄물망 임덕버리며

0: 지나 아뇌며 사용어 홍안거래
1: 아 좋지
0: 편지로를 뒤전하며
1: 아 좋지
0: 상

0: 어둠이 어둠.
1: 다음. 다 좋지.
0: 기니라서 안장을 하면 골포 사장고 흐여져서 오이하라 밥이 된들 느려 손뼉을 두다리며 구여 저 나를 주리가 뉘이뜨란 말이냐 이리일 사진 시비시로 구나
2: 일부 마무리 곡 적벽가 중 군사 서름 타령 대목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죠. 풍경소리 함께 하겠고요. 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독특한 지식 그리고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방학이 끝나고 계약기간이 되면 평소보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먼저 아이와 함께 등굣길을 미리 걸으며 위험 구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길을 건널 땐 좌우를 살피고 손을 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걸을 때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자동차로 등하교할 때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아이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에 정차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옷이나 가방에 밝은색 소품을 달아 눈에 잘 띄게 하고 사고를 목격했다면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운 뒤 다친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서화실에서 조선의 큰 예술가 초사 김정희를

새롭게 만나는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시 제목은 추사 김정희와 그의 동반자입니다. 추사 김정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추사체일 텐데요. 어떤 획은 뭉툭하고 또 어떤 획은 가늘고 글자 크기도 제각각인 듯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전체가 묘하게 균형을 이루는 그 독창적인 글씨체로 우리 서예사에 깊은 자취를 남긴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 전시는 추사를 단지 고고한 천재로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편지를 주고받고 또 글씨와 그림을 나누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간 사람, 그 곁에 있었던 동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추사의 삶과 예술을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전시에는 김정희의 편지와 글씨, 그림 등 31건, 38점이 소개되는데요.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불이 설란도입니다. 시중 드는 사람에게 선물하려고 그린 그림인데 제자가 이 그림을 보고 한눈에 반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작품입니다. 또 추사가 세상을 떠나기 5달 전에 쓴 글씨 해붕대사 화상찬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2층 서화실에서 11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다만 불이 설란도는 9월 13일까지만 전시된다고 하니까 이 작품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둘러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금과 25현 계량가야금을 위한 세안도 듣겠습니다. 해금의 변종혁, 가야금의 이해랑이고요.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해금과 25현 계량 가야금을 위한 새한도 들으셨습니다. 변종혁의 해금, 이해랑의 가야금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편지입니다.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에는 힘든 시절에도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제자 이상적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창작 국악그룹 그림은 그 의리와 고마움을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감정으로 확장해 편지라는 음악으로 풀어냈습니다. 창작 국악그룹 그림의 편지 듣겠습니다.

장작 국악그룹 그림의 연주로 편지 들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김계희의 생황 연주로 네버랜드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요즘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을 바라보면요, 밤빛이 조금씩 거치면서 푸른빛이 돌다가 어느 순간 주황빛, 붉은빛이 번집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해가 서쪽으로 내려앉을 때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을 보면 괜히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같은 태양인데 왜 한낮의 하늘은 파랗고 아침 저녁 하늘은 붉을까요? 사실 햇빛은 밝고 하얗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여러 색깔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마다 빛의 파장이 다릅니다. 파란 빛은 파장이 짧고 붉은 빛은 파장이 깁니다. 한낮에는 태양이 높이 떠 있죠. 이때는 파장이 짧은 파란 빛이 공기 중에서 잘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해가 뜨거나 질 때는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덜 흩어지는 그 주황빛과 붉은빛이 우리 눈까지 더 많이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을이 붉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노을빛은 날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어떤 날은 연분홍일 때도 있고 진한 주황빛

그래서 하늘 상태에 따라 노을의 색과 선명함도 달라지는 거랍니다. 자,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구이임입니다.

구이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안개와 노을, 바람과 달빛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노을이 붉은 이유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노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옛날 어르신들께서 하시던 말씀 떠오릅니다. 아침에 노을이 있으면 비가 오고 저녁에 노을이 나타나면 날씨가 갠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역에서는 날씨를 만드는 구름이나 기압이 대체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서쪽 하늘이 맑아서 노을이 또렷하게 보이면 맑은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또 아침에 동쪽 하늘에 노을이 보인다면 맑은 날씨는 이미 동쪽으로 지나가고 서쪽에서 날씨 변화가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예보를 금방 확인할 수 없던 시절에는 하늘빛을 보면서 내일 날씨를 짐작했던 거죠. 말하자면 노을은 옛 사람들의 생활 속 일기예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노을이 지는 시간, 이 해질 무렵에는 재미있는 이름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직 완전히 어둡지는 않은데 멀리 있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의 황혼도 낮과 밤의 경계에 있는 시간을 가리키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노을에 마음을 많이 담았습니다. 아침 노을을 보면서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떠올리고 저녁 노을에는 하루의 끝이나 아쉬움, 인생의 말년기와 쓸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과학으로 설명하면 빛의 파장과 산란이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사람들이 여러 의미를 담아서 보았던 노을, 물론 원리를 알고 본다고 해서 노을이 덜 아름다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하늘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서쪽 하늘에 준비합니다. 연주는 두 번째 달입니다.

서쪽 하늘에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두 번째 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무리 곡 소개합니다. 리플렉션 준비했는데요. 가야금의 주보라, 핸드펜의 진성은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리플렉션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주보라, 핸드펜의 진성은이었습니다. 자, 또 8월을 마무리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유 이제 여름 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아유 아직 더위가 남아있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늦더위에도 건강해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셔서 또 새로운 달 9월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9월에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이 있잖아요. 추석. 네, 건강하게 맞이해야죠.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창업의 대리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기사는 다른 직업보다 알츠하이머 사망 위험이 낮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이유는 운전 자체보다 매번 달라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경로를 바꾸고 머릿속 지도를 그리는 일이 우리 뇌를 자극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뇌는 늘 가던 길보다 낯선 길에서 더

빠지죠. 내비게이션을 잠시 끄거나 산책길을 조금 바꿔보는 것, 길을 조금 헤매는 일이 어쩌면 우리 뇌에는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익숙한 길 대신 새로운 길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오늘 첫 곡은 고래야의 노래와 연주로 왔니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택시기사와 구급차 운전기사는 늘 새로운 길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낮다, 이런 연구 결과 말씀드렸습니다. 매번 달라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것, 그게 또 뇌 운동에 큰 역할을 하네요. 왜냐하면 흥미로운 게요, 같은 연구 결과 중에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버스 기사에게는 그런 효과가 없었다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늘 다니던 길 대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길 얘기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길치인지 길눈 밝은 편이신지 이런 얘기 오늘 아침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는지도 사연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하림의 연주, 조문영의 가야금 연주로 거친 길로의 여행 함께 듣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콜라보곡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조문현 가야금 연주자와 싱어송라이터 하림이 함께한 거친 길로의 여행에 이어서 김현철 조지의 듀엣곡 드라이브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길 얘기할 겁니다. 내가 길치인지 아닌지, 또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는지. 그에 앞서서 해바라기님, 네팔 홍수로 사망자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국민도 희생자가 많은데 마음이 정말 아프고요.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간절히 느끼게 됩니다. 빨리 수색이 이루어져서 구조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그 희생자분들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요. 빠른 수색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최고입니다. 오늘 서울은 좀 살짝 흐려 있습니다. 전국 날씨 보면 흐린 곳 참 많아요. 왜 흐리겠습니까? 비 오기 때문에 흐리겠죠. 비 오는 곳도 있으니까 내가 사는 곳, 내가 갈 곳, 날씨 잘 체크하시고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 길 얘긴데요. 일산멋쟁이님, 택시기사입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기 때문에 왠지 뇌 건강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로 지도책과 이정표 보고 다녔고요. 정말 어느 동네 가서 길 모르겠으면 복덕방 가서 물어봤죠. 그러니까요. 예전에 진짜 운전하면서

길못 찾은 경우도 많고 길 가다가 차 세우고 갓길에다가막지나는사람한테어디로가는데 어느 방향입니까물어보고근데또비라도올라치면운전석안으로비가막내리치잖아요다젖어가는데길은못찾겠고 요즘그런거없습니다내비게이션있으니까요그쵸2746님예전에차에두꺼운전국도로지도책하나씩있었잖아요지도책보고가다가헷갈리면사람들한테물어보고그래도잘찾아다녔더랬죠라고하셨습니다제가이말이었죠맞습니다네3470님제가길치인지아닌지한디가판단좀해주십시오어릴때살던동네는30년만에가도골목골목찾아갈수있는데그런데요새로생긴신도시가면돌고또돌아도헷갈립니다라고하셨어요예전에는막계획하고길이만들어지고동네가생겨나는게아니니까한굽이한굽이돌때마다그특색이있었어요근데신도시는네모반듯하잖아요그러니까헷갈릴수밖에없는거아니겠습니까자계속해서길에대한사연보내주십시오길눈밝은지혹은길치인지내비게이션없던그시절어떻게길찾아다니셨는지사연으로만나보겠습니다문자샵0302덩덕궁앱카카오톡으로문자주실수있어요자2026년한국음악프로젝트이번에는금상곡입니다적감이노래하고연주합니다비나리들어보죠

적감의 노래와 연주로 비나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길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길 찾아가는 거요. 내비게이션 없던 시절은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나는 길치다 혹은 나는 길눈이 밝다 얘기를 문자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4897님, 내비 없던 시절 종이 지도책이 차에 한 권 있었습니다. 남편은 운전하고 제가 옆에서 지도 펼치면서 대전 진주를 오가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대진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봐도 길 잘못 들어가서 다른 길로 빠졌다가 다시 또 되돌아갔다가 그랬었죠. 지금도 가끔 국도 지나면서 야, 30년 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되돌아 나오고 또 같이 간 사람하고 이 길이 맞네 저 길이 맞네 하다가 토라지고 결국 우겨서 갔는데 그 길이 아니어서 되돌아오고 거 봐 옆에서 또 한 소리 하고 그런 풍경들 각 집마다 다 있었죠. 1069님, 내비게이션 초기 시절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걸요? 내비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길래 둘러봤더니 논 한가운데였어요. 아, 그러게요.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그 몇 년 전에 그 내비가 시키는 대로 뭐 추석이인가요? 설이었던가요? 귀성길 갔는데 그게 논두렁 길이어서 오도 가도 못하고 앞뒤로 차가 꽉 막혔던 그런 사연도 있었죠. 내비게이션이 전부는 만능은 아닌가 봅니다. 자, 계속해서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니나노 듣습니다.

악당광치일의 사랑폈구나 들려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경로이탈의 니나노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길 얘기하는데 내비 없으면 경로이탈한다 사연 있네요. 7314님 30년 전 처음 운전할 때 종이지도 펼쳐놓고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다 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앞 마트도 내비 찍고 갑니다. 내비가 없으면 불안해요 라고 하셨어요. 그니까요. 아, 내비 너무 내비 하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요. 또 내비에 그 운행 얼마나 안전하게 했는지 그 점수가 또 쌓이더라고요. 그 점수가 90점 넘느냐 80점 넘느냐에 따라서 또 자동차 보험 할인율이 또 달라져가지고 야 참 운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너무 많아졌다 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또 지켜서 점수 올렸죠. 7316님 저는 태생이 길치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길을 자주 헤맸고 지금도 역시 내비 없이는 가까운 곳도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는 또 내비가 있어서 참 고마운 거네요. 그죠? 2589님 25년 전 부산 출장을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본인은 의경이라 길을 잘 모른다고 해서 난감했던 적이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모른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앞에 의경이라는 본인의 직책을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 싶어요. 의견이라서 길을 모른다는 건 좀 뭐 웃기잖아요. 자, 2589님의 신청곡 듣습니다. 장기하의 노래 그건 네 생각이고

장기하의 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10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먼저 음악극 소요유입니다. 장자의 소요유 철학을 담은 새로운 개념의 웰다잉 창작 음악극인데요. 배우가 직접 연기와 노래, 악기 연주를 함께 맡는 액터 뮤지션 형식의 공연이라고 합니다. 자, 9월 4일부터 14일까지 원하는 날짜에 가실 수 있고요. 대학로 스카이시어터 2관에서 공연 열립니다.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인정받는 한국의 바순 연주자 이지현이 피아니스트 문정재와 함께 빌라로보스, 슈베르트 등의 명곡을 들려드리는 이지연 바순 리사이틀은 9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립니다. 공연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각각 5쌍 초대합니다.

0: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가라 창호야. 자, 오늘은 무슨 퀴즈 가지고 왔어?
1: 한철이 삼촌.
0: 응?
1: 오늘도 노래 먼저 들려드릴 거니까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0: 잘 들으셨쥬? 좀 이따 2부에 나올 퓨전 국악그룹 미로의 뱃노랜데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는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물놀이, 2번 불놀이, 3번 뱃놀이, 4번 꽃놀이. 꼬미쥬, 어기야 디어차 하면서 배 띄우고 신나게 노는 건데요. 모르시겠음 가장 하고 싶은 놀이로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이따 2부에 만날 국악그룹 1호의 뱃노래 속 가사 맞히기 퀴즈입니다. 노래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어기야디어차 어야디야 이 구음이 나오면 저절로 따라오는 가사가 있는데요. 효과음에 가려진 말은 무엇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물놀이, 2번 불놀이, 3번 뱃놀이, 4번 꽃놀이입니다. 노래 제목 자체가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한번 해보시지요. 자,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옥순 80의 노래와 연주로 불놀이야 듣습니다.

0: 옥순팔 씨, 이 당시에는 이제 그룹 사운드라고 했잖아요. 그룹 사운드만의 사운드, 블로리아로 함께 느껴봤습니다. 자, 청호의 퀴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2부에 국악 그룹 1호 출연합니다. 그들의 노래, 뱃노래 속 가사 맞히기 퀴즈를 드렸는데요. 어기야디어차, 어야디야, 어기여차. 그 다음, 땡놀이 가잔단데, 무슨 놀이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물놀이, 2번 불놀이, 3번 뱃놀이, 4번 꽃놀이였습니다. 5392님, 뱃놀이 정답이죠. 요즘 건강 때문에 꿈도 못 꾸고 살았는데 상상만 해도 좋습니다. 가까운 한강에서도 뱃놀이 할수 있는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0853님, 뱃놀이입니다. 동갑내기 친구랑 인천 아라뱃길 유람선 타고 놀았던 때가 기억나네요. 친구야, 우리 또배 타러 가자. 하셨고요. 7030님, 정답 3번 뱃놀이입니다. 딸아이가 강원도로 배낚시 갔어요. 전 올여름 휴가 못 갔는데 바다 가서 물놀이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저희 그 내일 만날 생선 작가는 한강 수영장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데요. 이번 주까지 하고 이제 폐장하는 것 같던데 다음 주 초까지 가려나요? 그것도 또 뱃놀이는 아니지만 물놀이일 수 있겠습니다. 5682님 정답 3번 뱃놀이입니다. 우리 미녀 듣기 좋고 구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의 첫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무언지 창으로부터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뱃놀이였어요. 근데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지는 뱃노래함은 좀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이었는데
0: 오.
1: 1호 형아 누나들이 부르니까 완전 힙하다요.
0: 그러니까 익숙한 우리 소리를 요즘 감성으로 새롭게 들려주는 게 이런 젊은 국악인들의 매력인 것 같아.
1: 아,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러니까.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7055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6865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4323님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7055 범장기지 떡, 6865 어쩌다 못난이 김치, 4323 유산균 선물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이희문, 놈놈, 프렐류드가 함께한 배뛰어라 들려드릴 텐데요. 1부 끝곡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부는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퓨전 국악 그룹 1호.

세분 출연합니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주파수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도 가능하다는 거 이미 딱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면 최고죠. 자, 음악 듣겠습니다.

매미소리 잦아든 자리에 풀벌레 우는 반가운 소리. 혹독했던 여름을 견딘 자연이 숨을 고르며 건네는 다정한 인사입니다. 그러고 보면 계절은 언제나 한 발 앞서 우리를 찾아오죠. 하루하루 열심히

몸이 작은 변화를 쌓아가며 새로운 계절을 만들어가는 자연의 부지런함. 우리도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삶이 조금 더 새로워질까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듯 오늘의 땀과 기다림이 언젠가 우리의 삶을 깊고 아름답게 물들여주길 바라며 밴드 날다가 부르는 아리랑으로 날다를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밴드 날다의 아리랑으로 날다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신모세 교서 청루러졌구나.

유색신예로다. 오동추야에 탈이 동동 밝은데 임해동동 생각이 새로동동 나누나. 야속하고도 야속도 하구나. 청춘 가는데 야속도 하구나. 우디님 동창에 달이 비치면 상사 불견에 잠 못 자리라.

이한철의 창호이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김종성의 소리로 충청도 천안, 천안도 삼거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이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8시 4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노래를 통해서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건네는 싱어송라이터 달소희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이 위로의 방법이라는 것이 힘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일어서 소리 질러 이렇게 막 영차영차 하는 느낌으로도 위로를 할 수 있지만요, 그냥 혼잣말 하듯이 읊조리는 방식으로 노래를 하고 또 연주 역시 드럼처럼 크고 강한 악기 소리를 배제하고 조그맣게 연주하는 기타 소리 그런 것들로 위로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오히려 더 위로가 되기도 해요. 듣는 사람이 아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조그맣게 오그라든 거 아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요. 자, 달소희가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 쓰디 쓴 게 내 인생이라면 함께 들어봅니다.

달소이의 조그맣고 그러나 달콤한 노래. 그런데 노래 제목은 쓰디 쓴게내 인생이라면 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우리 동네 슈퍼스타 1호 멤버 세분 만날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살짝 삐긋 보이는 라디오, 그렇죠? 노래 한곡 듣고 그 사이에 잘 보완해가지고 보이는 라디오 잘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동네 슈퍼스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NS 꽤 하는데요. 인스타 땡에 이 노래 영상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니, 뭐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노래 속에 푹 빠지게 됐는데요. 1호의 노래, 사랑꽃 먼저 듣겠습니다.

0: 1호의 사랑꽃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요거 연주하고 노래하신 분들 만나볼 겁니다. 1호 멤버 세 분 만나볼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고, 나는 너튜브가 좋다 하시면 그쪽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검색하시면 반짝반짝 불 들어오죠. 생방송. 저희 또 앱에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들어주십시오. 자, 1호 멤버들 만나보겠습니다. 좋잖아쇼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 모시는 이 팀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저점 매수.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점 매수에 성공할 수 있는, 말하자면 지금이 가장 빠른 입덕 타이밍의 밴드입니다. 전통에 익숙한 사람에게도, 국악이 낯선 사람에게도 설레게 다가오는 퓨전 국악 밴드 1호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스튜디오가 환해지네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더불어.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호의 가야금 연주자 채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1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경기소리 꾼 이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호에서 일렉기타를 맡고 있는 리더 임채성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오셨는데요. 경기소리 꾼하고 가야금 연주자는 많이 보던 조합이고 잘 어울리세요. 거기에 국악인이 아니신 분이 한 분 자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0: 어찌 만났어요? 어찌?
1: 네. 저희가 이제 현재는 지금 소속사가 없지만 예.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이제 기타 치는 채성님이랑 이제 민진이가 같이 소속사에서 프로젝트로 아~ 하는데 딱 가야금이 이제 필요했던 상황에서 예. 제가 나타난 거죠. 이제.
0: 와. 저희가 나 좀 써봐. 내가 필요할 걸 그런 거.
1: 이제 민진이와 저는 그 부산 예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 예. 그때 또 이제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쁘고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그러고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예.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0: 잘하셨네요. 그 지금은 소속사 없이 직접 음원을 발매하고 활동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발매 자료 엑셀 파일에다가 레이블 이름 적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이거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냥 자기 이름 쓰는 분도 있고 그런데 레이블 이름이 있나요?
1: 저희는 이제 팀 이름으로 아~ 네, 하고 있습니다.
0: 1호 레이블의 네. 대표 아티스트 1호.
1: 네.
0: 아, 이렇게 되는 거네요.
1: 소속사 1호 이제 이렇게.
0: 아, 그렇죠. 팀 이름 1호 어떤 뜻이죠?
2: 그래서 1호라는 이름은 이로운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호 아~ 리자에 길 로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가야금, 경기소리, 기타로 저희 이로운 음악으로 이로운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호불을 담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네요. 아 근데 비중으로 따지면 33.3%가 각자 멤버들한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뭐 수학적으로 따지기는 못하지만 근데 66.6%가 국악인인데 리더는 대중음악이네요. 임채성님이에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3: 그래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0: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나이 차이 별로 없어 보이.
2: 그렇죠. 저희 네. 나이 노코멘트로 가는 건가요?
0: 아 그래요? 볼까요? 볼까요? 이제 오 제법. 오 그렇구나.
3: 우와. 이제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한번 1호 밴드를 검색해 보시면
0: 아 요렇게 또 네. 검색을 해도
3: 네. 나옵니다.
2: 네 저희랑
0: 작업을 주로 많이 하시나요 임채성 님이?
3: 네 저희가 이제 음악 작업은 거의 같이 하고 있는데 곡을 만들거나 이런 이제 필요한 뭐 녹음이나 뭔가 필요한 음악들 일들은 제가 이제 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제가 네,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0: 근데 1호의 그 곡 작업 스타일을 저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민요나 우리 소리의 일부분을 떼어오고 거기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방식이잖아요.
3: 네, 맞아요.
0: 그 곡을 만든다 치고 어떻게 돼요? 이 부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요, 오빠. 이렇게 되는 건지.
2: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확실히 탑라인은 제가 민요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 짜는 것 같아요.
0: 맞아.
2: 근데
0: 맞아.
2: 이제 제가 갑자기 뭐 몽군포 타령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몽군포 타령으로 제가 그냥 탑라인을 짜서 오빠한테 여기에 코드 좀 예쁘게 써줘. 내 레퍼런스 음악 막 가져가서 오빠 이렇게 써줘.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거나
0: 그럼 악기 소리 없이
2: 맞아요. 이렇게 마음대로 흥얼거리는 약간 재주가 있어가지고
0: 예 그게 작곡이죠 뭐
2: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뭐 매화 타령으로 만들어 보자 오빠 나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지금 일단은 코드 아무거나 쳐봐 이런 이런 느낌 쳐봐
0: 이거 천재들이 하는 작곡 방식인데
2: 오빠가 쳐보면 거기서 그냥 갑자기 온 세상이 시간이 하면서 괜찮은데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내가 더 빌드업 시킬게 오빠가 코드 이렇게 풀로 짜주면 내가 빌드업 시켜서 올게 약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이민진 씨가 던지고 임채성님이 받아내고 거기에 채하라 씨가 맞아. 잠깐만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가는 방식이네요.
2: 맞아요.
0: 와, 재밌다. 곡이 뭐 무한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2: 생각보다 조금 수월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0: 채성님 역할도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여기 던져주면 노래가 보통 이제 대중음악은 도입 부분 전개해서 그 다음에 후렴으로 가잖아요.
3: 맞아요.
0: 근데 이제 도입하고 전개했는데 후렴의 끝하고 도입의 시작하고 이게 안 맞아 들어가면 큰일이거든요. 그거가 맞아요. 또 기술이 필요한 일이니까.
3: 맞습니다.
0: 아 재밌네요. 그렇게 작업한 노래 중에 어떠한 곡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돌콕 상 받았네요.
2: 맞습니다. 아니노지는 2024년

0: 네, 저희가 안 이노지는 못하리라로 은상을 우와. 수상했었는데요.
1: 거의 팀 만들자마자 성과를 냈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와. 저희 아라가 약간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안 돼도 해보자. 우와. 일단 저질러보자라는 그런 추진력이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금 결승한 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야.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냥 쉽게 이런 리리스로 더 쉽게 생각하자 하면 된다 다 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1: 들이대,
0: 하는 거야
1: 들이대
0: 나는 뭐. 이걸 너무 해보고 싶었다 꿈에 그리던 대회다 난 팀이 생겼으니까 꼭 한번 이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또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게 덜컥 은상까지 받아버리니까 야. 좋은 이렇게 장을 열어주죠.
1: 맞아요. 지금도 실력자분들 여기저기 많이 계세요. 국악도 맞아. 그렇고 대중음악도 그렇고 그런데 아, 네. 나는 완성되면 할 거야 라고 하면 절대 못해요. 아무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2: 일단 대회에 이제 이런 거는 넣고 보면 음악이 만들어진다. 나가야 되니까.
1: 아, 그건 좀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
0: 저희 아라가 정말 이게 근데 좋으면서도 힘든 게 저희는 약간 미래를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1: 그래요?
0: 근데 아라는 왜 우리 잘하잖아. 또 이렇게 저희를 달래요. 잘하잖아. 하면 저지르면 우리 민진이랑 최성 오빠는 할 수 있다. 그럼 내가 일단 저질러 볼게. 내가 써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지원서를 써요. 이야.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 만들어 볼까?
1: 앞서 곡 만드는 거 얘기할 때는 이민진, 임채성 두 분이 뭐 사장님, 전무님 이런 이 느낌이었는데 회장님이 계셨어요. 여기 뒤에서 최하라님이 너무 하게 만드는 판 깔아주는 사람. 와 그렇군요. 재밌다.
3: 파트마다 리더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2: 네, 네 맞아요.
0: 약간 확실히 음악 같은 거는 오빠가 리드해서 여러 가지 이런 믹싱이나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저희는 아무리 해도 이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진 않은 거 같아요.
1: 어려워요.
0: 그런데
1: 어려워요.
0: 오빠가 확실히 그런 거는 잡아주고 뭔가 아라는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되냐 그런 행정 담당 같은 거를 대부분 저희 아라가 똑순입니다. 저희
1: 살림꾼
0: 맞아요. 저는 뭔가 비주얼 디렉팅, 마케팅 이런 쪽으로 확실히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1: 와 음악뿐만 아니라 팀이 굴러가는 데 있어서 서로 역할 분담도 아주 잘 되어 있는 1호입니다. 그런데 진짜 채성님 그 국악을 전혀 모르는데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3: 아 네 맞습니다. 이제 소통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장단 이런 것도 리듬 계열이 특히 어렵더라고요.
1: 맞아요. 네,
3: 저는 그냥 뭔가 이런 장르마다 있는 패턴들이나 리듬들이 있는데
2: 이거 말씀드려요.
3: 뭔가 이런
1: 그, 뭐예요 이거?
3: 거뜬거뜬하다.
1: 거뜬거뜬하다.
3: 네, 전 이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빠, 오빠 여기서 좀 거뜬하게 쳐줘 했을 때 아, 좀 힘차게 쳐줘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에이. 저는 아 그냥 막 나가듯이 뭔가 전진하듯이 쳐달라는 건가? 약간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뭔가 호찌다 약간 이런 단어대.
1: 호찌다?
3: 호찌다.
1: 그럼 뭐예요?
0: 약간 호찌다의 반대말이 호찌다? 약간 풍성하다가 약간 헛지다의 반대말이라고 하면 약간 간단하고 조금 약간 비어 보인다.
1: 아 간소하게.
0: 네, 약간 너무 헛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난 풍성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국악에서만 쓰는 말인가 봐요.
1: 확실치 않아 하시는데 아니, 가봐요.
0: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익숙하게서 저희 선생님이 아, 지금 여기 너무 헛지다. 섭섭해. 지금 노래가 섭섭하다. 약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해서 오빠한테 지금 느낌이 너무 헛지지 않아? 이게 지금 음악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빠가 뭐라고? 혹시나
1: 지금은 어때요? 이제 1호 팀을 지금 3년 4년째 하고 있잖아요.
3: 네,
1: 이제는
3: 맞아요.
1: 소통도 잘하고 막 본인도 좀 아 좀 거뜬거뜬하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요?
3: 아 저는 실제로 전에 이제 다른 팀에서 연주를 할 때 아 여기 원래는 보통 보컬한테 애드립을 넣어줘 아니면 악기한테 애드립을 넣어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컬한테 아 여기 약간 구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어? 구음이 뭐야? 이래서 순간 서로 당황했던
0: 너무 심한 것 같아.
1: 제가 이러하더니 네. 낯선 말을 많이 해 막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겠네요. 대중음악 하는 쪽에서는
3: 그래서 많이 서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네. 평소에 듣는 음악은 어때요? 국악인이라고 해서 국악만 듣고 뭐 대중음악

0: 음악인이라고 해서 대중음악만 듣는 거 아닐 텐데 혹시 네, 임채성 씨가 즐겨 듣는 국악 그런 거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질문지 없는 내용인데. 네. 네.
1: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 팀이 이제 경기 민요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창법들이나 특히 시김새 이런 것들이 되게 독특하고 새롭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0: 좋죠.
1: 네, 되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어 뭐지 했는데. 이 시김새 느낌이 되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0: 아, 중독성 있어요. 저도 네. 되게 좋아하는데 그 소리 녹음하면 컴퓨터에 녹음하면 파형이 이렇게 뜨잖아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0: 파형이 맞아요. 이렇게 가다가 뿅.
1: 맞아요.
0: 네, 그 높이 뛰기를 한 장대 높이 뛰기 수준으로 맞아요. 확 뛰어갔다가 내려왔다가 뛰어갔다가 올라가는 그게 아. 시김새 기술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1: 맞아요.
0: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1: 약간 이건 조금 다른 말인데 실제 그 보컬 튠 할 때. 네. 그걸 잘 모르는 친구가 이제 같이 자고 있는데 이렇게 뛰니까 여기 녹음 잘못된 거 아니냐고.
0: 아 그거 선 그으면 안 돼.
1: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살려야 된다. 이건 살려야 된다 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
0: 튠을 안 하는 방법도 너무 좋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튠하니까 느낌이 확 사라져가지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기민요 음악을 조금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두 분은 뭐. 오히려 대중음악 어떤 거 들으시는지도 궁금하네요.
2: 저는 원래 노래 취향이 조금 잔잔하고
0: 잔잔하고
2: 네, 요즘에 최유리 씨
0: 우와,
2: 그런 숲 이런 노래들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밴드다 보니까 좀 가야금이 어떻게 이 밴드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좋게 들어갈까 할 수 해서 있을지. 밴드 음악을 많이 들으려고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0: 밴드 음악의 그 장단
2: 맞아요.
0: 우리 장단하고 다르니까
2: 완전 다르더라고요.
0: 그 안에 스며들려면 들어야 돼. 아 근데 숲 있잖아 숲
2: 네.
0: 숲을 이로 느낌으로 연주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3: 진짜
0: 리메이크?
2: 그러니까요. 와. 그런
3: 기회가 있다면
2: 네, 기회가 있으면 하고 싶습니다.
0: 또 우리 회장님이 또 출연을 해주시니까
1: 갑자기 오늘 우리 한번 작업해볼까? 이러면서 던져주면 또 있네.
0: 그럴 수도 있죠.
3: 바로 인스타그램에 네. 최유리 숲.
0: 이민진 씨는 어때요? 어떤 음악을 평소에 들으시나요?
3: 저도 사실 옛날에는 밴드 음악에 썩 관심이 있진 않았는데 밴드 음악을 하다 보니까
0: 하다 보니.
3: 여러 가지 뭐 실리카겔도 음악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는 이한철님의 그 흘러간다 전 되게 인상 깊게
0: 우와
3: 저
0: 검색 한번 하셨네요.
3: 오늘
0: 검색은 했는데 근데 그게 흘러간다 상단에 있는 건 아니거든. 좀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3: 저 몇 곡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저한테 뭔가 탁 와닿았던 게 흘러간다였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구절에 뭔가 머리를 쓸어 넘기는 척하면서 눈물 땅도하는데 지금 눈물이 날 뻔했어요.
0: 아이고 고맙습니다.
3: 약간 제가 내가 힘든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0: 너무 아침 일찍 일어났나 힘든가 나
3: 좀 힘든가 이런 생각이 드나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얘기 나누죠. 사랑도 매화 이건 많이 보던 구절인데 어떤 노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 네, 저희 이제 사랑도 매화는 매화 타령을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만든 곡인데요.
0: 예.
1: 이제 저희가 이 조용히 또 번져나가는 이제 물 들어가는 사랑 이런 잔잔한 사랑을 가지고 약간 그런 사랑의 감정을 모티브로 해서 또 만든 곡입니다.
0: 사랑의 감정이 흘러간다예요. 네. 자 1호의 사랑도 매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0: 1호의 노래 사랑도 매화 함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화타령의 그 선율로부터 또 넘어와서 새로운 선율들을 막 펼쳐내는데 너무 좋네요. 저처럼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감자님, 우와 가자 하셨어요. 어디로요? 이종락님, 1호 햇살이구나.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우경님도 아 1호다 반갑습니다.
1: 이렇게 반갑습니다.
0: 인사해 주셨습니다. 또 게시판에 보뜰마을님, 우와 매화타령이 이렇게 감미롭고 고급스러울 수가 있군요.
2: 감사합니다.
0: 앞으로의 세 분의 활약도 기대됩니다. 6186님, 이민진님, 저번에 바투의 상사디아에 나오셔가지고 반가웠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아, 올해 진짜 바쁘게 음악 활동하시네요.
2: 네, 맞습니다.
0: 4월에도 EP라고 하면 뭐 서너 곡 정도 수록되어 있는 그런 미니 앨범을 말하는 건데 봄 물결을 냈고 7월에 싱글 저한테

0: 자주 보인 노래 사랑꽃 냈고 또 가을에 앨범 또 나오네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회장님이 시켰어요 이렇게?
1: 저희가 이제 매년 이제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데
0: 예.
1: 우리가 이제 더 성장하려면 이번 계획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프로젝트로 앨범을 주기적으로 내보자.
0: 오.
1: 계절마다 해서 이제 가을 앨범이 9월 29일에

0: 제가 그 체계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1: 정말 대표님처럼
2: 이러고 말하는 사람이
3: 약간 아티스트적인 사람이거든요. 아 대표님 조금만 시간이 주십시오. 회장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안 돼 이때까지.
3: 아니야 지금 이때까지 시간을 줄게.
1: 우와.
2: 오늘 해.
1: 그리고 나서 마감 딱 해놓고 정작 또 수정할 게 있잖아요. 와,
2: 너무 많죠.
1: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놓은 상태로 마감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혹시 그죠? 모르니까.
1: 그러니까. 네,
0: 혹시 사람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
1: 근데 이게 노래를 세상에 처음 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내 손을 떠나면 내가 사라져도 이 노래는 남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오, 좋구나. 그 밴드처럼 음악하는데 부담은 없어요? 그 전통하시던 분들이라서 아 내가 너무 전통을 안 하고 멀리 와 있나 이런 생각 들 때
3: 전통을
1: 없으신가요?
3: 안 하고 멀리 와 있나 그런 생각은 생각보다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전통에 저희가 뿌리를 계속 두고 있다 보니까
1: 예.
3: 전통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하고
1: 경연하시는군요.
3: 네, 이것도 하니까 확실히 더 이거를 하다 보면 이걸로 또 팬이 생기면 관객분들이 또 민요를 알게 되고 민요에 대한 팬이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히 뭐 사랑도 매화를 발매하고는
1: 네.
3: 이제 관객분들이 전통 공연에 와서도 매화타령 갑자기 이제 달거리에도 매화타령이 붙어 있고 그냥 민요에도 매화타령이 나오니까 나 아는 곡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 뭔가 국악을 잘 모르지만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진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네요. 1호의 음악이. 그러나 또 창법은 힘들지 않았어요? 전통 창법하고 대중음악 창법 다르니까.
3: 네. 그 뭔가 밴드 음악에 확실히 전통 창법을 어떻게 녹여낼 건가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관객들에게 조금 이질적으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식임새 같은 것들이 분명 우리의 특색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대중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뭔가 내가 평소에 듣던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 선율 그 자체로 느끼기에는 조금 뭐랄까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요소일 수도 있다 인 거네요.
3: 그래서 뭔가 똑같은 매화타령이라도 식임새를 조금 덜어내서 부드럽게 부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다가 또 어떤 곡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저는 경기 소리 식임새 너무 좋아하거든요.
3: 그러니까요. 그 중간점을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1: 어렵죠. 어떻게 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럼 뭐 앞으로 또 하고 싶은 음악 작업 물론 이제 한 달 뒤에 가을 신곡이 나오지만 좀 더 멀리 봤을 때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을까요?
2: 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저희 팀이 추구해오는 음악의 그런 뉘앙스 방향성이 약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저는 그리고 이 팀원들하고 같이 고민 음악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할 때도 아 나는 좀 그냥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다닐 때 이어폰 속에 나오는 음악이 우리 1호의 음악이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고민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여름 이번 여름 앨범이 좀 그런 타겟팅이 잘 된 곡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더 저는 앰비언트 사운드를 좀 좋아해가지고
1: 이런 공간기
2: 있는 음악들을 그래서 그런
1: 사운드와?
2: 음악들을 사운드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 네.
2: 다음 앨범에서는
1: 최하라 회장님 그 네. 공연이 있던데요.
0: 맞습니다.
1: 네.
0: 저희가 또 내년에 또 잘 살아가려면 이번에 또 새로운 곡을 만들면서 콘서트를 해야 발전이 생기더라고요.
1: 맞아요. 공연 어디서 해요?
0: 저희가 또 이제 경기문화재단에서 사업을 따서
1: 우와,
0: 안성에서
1: 잘 됐다.
0: 하게 되었습니다.
1: 우와, 날짜도 알려주세요. 정해져 있던데.
0: 저희가 사실 이제 날짜와 장소를 정했는데 이게 공연이라는 게 또 변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아마 저희가
1: 또 오늘 코너 시작할 때 포털 사이트 검색을 주도하시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SNS 팔로우를 또 유도해 주시네요.
0: 네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1: 네, 아니 인스타에 갔더니 재밌는 영상 많더라고요.
0: 아,
1: 네,
0: 맞아요.
1: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상들도 앞으로 많이

0: 기대하겠습니다. 아이구야, 시간 많이 됐어요. 이제 뱃노래 들으면서 우리 인사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런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밴드로서의 구체적인 목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1: 저희 밴드로서는 이제 다양한 곡 작업을 쭉 하면서 또 다양한 장르를 접하면서 커버곡도 많이 이제 해서 관객들에게 다가갈 예정이고,
0: 예.
1: 사실 장기적으로 자우림 선배님들처럼
0: 오.
1: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밴드로 활동하고
0: 그거
1: 싶습니다.
0: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뭐 밴드 멤버들끼리 오래 함께 하면서 각자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되고 그럼에도
1: 맞아요.
0: 불구하고 꾸준히 음악하는 모습 꼭세 분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국악밴드 2호와 함께 얘기 나눴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보내드리면서 2호의 뱃노래 듣습니다. 뱃노래 들으면서 저도 갈 거예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복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유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소리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소리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가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런 일어나 뭐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 쓰는 기법이다 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둬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것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0: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존중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국악밴드 악당광칠이 6년 만에 새 정규앨범을 내놓고 오는 9월 2일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에서 단독 콘서트 넥스트 저니 착신을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2020년 2집 이후 처음 선보이는 3집 앨범의 신곡을 만나는 자리인데요. 황해도 지역의 옛 민요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악당 광칠만의 개성 넘치는 밴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펼쳐 보일 예정입니다. 공연 제목인 착신엔 재미있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통신기기로 신호가 도착한다는 뜻과 함께 신이 깃든다라는 의미도 품고 있는데요. 정형화된 일상 속에서 지치고 흔들리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위로와 에너지를 음악으로 전합니다. 무대도 색다릅니다. 조명과 기계 장치를 무대 뒤에 숨겨두는 대신 연주자들과 함께 무대 위에 배치해 음악에 반응하도록 구성했는데요. 두 보컬의 목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에 따라 빛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며 음악과 시각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악당 광칠의 새로운 여정, 넥스트 저니 착신은 9월 2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국악과 서양 오케스트라가 만나 만들어내는 특별한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 상임지휘자 박상우와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공연, 내일이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국악기와 서양 오케스트라의 만남을 통해 익숙한 우리 음악을 새로운 울림으로 만나볼 수 있는 무대인데요. 검은고 허윤정, 대금의 류근화, 소화쟁 이화연, 검은고의 도경태, 장구 김소라 등 실력 있는 국악 연주자들이 협연자로 함께합니다. 국악과 오케스트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만나보는 공연 내일은 9월 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 창극에서 출발해 세계 음악극으로 여정을 넓혀가는 축제를 만나보시죠.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 202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가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과 달오름극장, 하늘극장에서 펼쳐집니다. 뮤직드라마 오디세이라는 부제처럼 우리 고유의 음악극인 창극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전통과 문화에서 태어난 음악극의 현재와 가능성을 살펴보는 축제인데요. 지난해 일본과 홍콩의 전통음악극을 소개한 데 이어 올해는 태국의 전통 가면

0: 경극 콘과 중국 상하이의 경극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국립극장이 직접 선보이는 작품은요. 국립창극단의 귀토를 시작으로 국립극장 기획공연 옹옹옹 그리고 국립창극단의 창극콘서트 흥보 박을 타다가 무대에 오릅니다. 국내 초청작도 다채롭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도깨비댁 수레노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창극단의 희경루 방해도, 판소리공장 바닥소리의 해녀탐정 홍설록, 혜성컴퍼니의 백만사까지 서로 다른 이야기와 음악으로 관객을 만납니다. 여기에 해외 작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국 문화예술부 왕립무용단과 상하이 경극원이 초청돼 우리 창극과는 또 다른 전통의 음악과 춤, 몸짓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나라의 음악극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각자의 전통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노래와 춤, 몸짓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비교해보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겠는데요. 우리 창극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세계의 무대와 만나고 또 다른 전통의 이야기가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 시간. 2016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 우리 창극의 오늘에서 출발해 더 넓은 음악극의 세계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9월 3일부터 26일까지 국립극장에서 함께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수사 김정희 선생이 아끼는 제자가 있었는데요. 역관으로 일하는 이상적이라는 분입니다. 이상적은 스승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혹여 중요한 책을 제대로 못 보실까 해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책들을 계속 보냈습니다. 그 덕에 추사는 척박한 유배 생활 중에도 학문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추사가 유배 생활을 하자 많은 이들이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만 제자 이상적은 끝까지 스승을 지켰습니다. 제자의 그 애틋한 마음을 아는 추사는 그림을 한 폭 그리는데요. 바로 새한도입니다. 소나무와 잣나무 그리고 초라한 집 한 채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글을 남기는데요. 새한 연후 지 송백지 후조 날이 추워진 뒤라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걸 안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잊지 말자는 뜻의 장무망상이란 인장도 찍어서 제자에게 그 그림을 줍니다. 스승과 제자의 애틋한 그 마음 오늘 산책길에 상기해 봅니다. 밑도들이 들려드립니다. 민의식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박용호의 대금연주입니다.